구매하지 않고 장기리스나 렌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들의 차량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제도의 변화가 이동의 자유를 넓히고 더 편리한 일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아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가 7월 7일까지 AI 기반 디지털 자기표현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은 MBTI를 활용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디지털 채용 환경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소개 작성, 직장 내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요.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10명, 신청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팀 02-6929-0002번으로 하면 됩니다.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7월 7일까지 동네방네 기자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이 되면 기자단 교육을 받은 후에 금천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장애 관련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로 작성해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3명이고 활동 기간은 이번 달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참가 신청은 열린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2-805-2253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가 중고등학교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T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요. 울산 IT 챌린지에 참가해서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전 중심 과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타자 연습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검색, 엑셀과 파워포인트, 코딩 기초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울산 IT 챌린지 종목을 기반으로 실제 대회 과제를 연습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가호의 시작.

0: 네, 장애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에는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입니다.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저 몇 년 전에도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장애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요. 네, 저는 인천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팔이 없는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이제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0: 자, 앞으로 교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누게 될 텐데요. 장애와 사회, 오늘 첫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장애는 무엇으로 매력이 되는가입니다. 사실 매력이라고 하면은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멋지게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이나 제도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장애를 뭐 매력 있다, 뭐 개성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요 재미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장애는 매력이 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0: 예, 장애는 무엇으로 매력이 되는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사실 장애가 매력으로 느껴지려면 자기 스스로 장애를 나는 정말 매력 있는 장애인이야 뭐 이런 자기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주제를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느 날 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목격을 했던 한 장면 때문이기도 한데요.
0: 예.
1: 엘리베이터에 휠체어를 이제 타신 한 분이 타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중학생이랑 엄마로 보이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예전 같으면 휠체어를 타신 분을 바라보고 약간 쉬쉬하면서 뭐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저런 분들이 장애인이야? 뭐 요렇게 이제 속삭이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이 중학생이 이 장애인분이 내리신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다음에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휠체어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저 디자인 되게 오랜만에 보는 휠체어 같은데 요즘 새로 나오는 휠체어들은 되게 멋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되게 휠체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휠체어에 타셨던 장애인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쿨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되게 긍정적인 어떠한 느낌과 기운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거를 목격하면서 세상이 옛날이랑은 되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렇게 보기보단 그냥 정말 한 명의 개성 있는 개인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장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그 공기 같은 무거운 마음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작 세상은 변하는데 당사자들은 그 안 좋은 생각들을 오히려 끌어안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스스로도 좀 매력으로 생각

0: 생각해보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역사 속에서 이미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혹시 기억을 하셨거든요. 예, 예, 예. 네,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도 흑인인 게 뭐 어떠냐, 블랙이라는 그 자체를 사랑하자, 블랙임을 사랑하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미국의 장애인권 운동가들도 장애 자부심이라는 단어, disability pride를 외칩니다.
1: 예.
0: 그래서 disability pride가 하나의 구호처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장애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 장애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기서부터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현재에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예. 실제로 장애를 자신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0: 네, 저도 근래에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서 더욱더 장애를 자기 개성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1: 예.
0: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장애를 소재로 예를 들어서 스탠딩 코미디를 하신다던가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신데 홍대 입구에서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 무대에 서신다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뜻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신체 근육 이걸 하나의 어떤 소재로 쓰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의수나 보조기기나 뭐 수업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이러한 장애인들만의 어떠한 보조기구라든가 수어 같은 것을 스타일의 일부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사진이나 예술 공연 이런 데서 드러내는 일도 이제 정말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역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을 또 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1: 예.
0: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왼팔이 없었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인식들을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10년, 20년 전이랑 진짜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각처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한 장애인분들 보면은 저도 되게 좋죠.
1: 예.
0: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들의 모습을 집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요즘 유튜브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나 1인 미디어가 결합을 해서 개인 유튜버가 막 활성화되고도 있는데 그 유튜버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너무 과장되거나 때로는 좀 부정적인 어떠한 유튜브의 내용들이 다뤄질 때도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장애가 개성이 되는 시대구나 뭐 이런 거 느낍니다.
1: 예. 하지만 아직도 장애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0: 네, 장애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학자들은. 그래서 장애를 드러내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게 마음이 편한 거라면 저는 괜찮다. 일부러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돌아가신 장애학자인데요. 캐롤 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장애 수용이나 정체성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장애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막 숨기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집으로 온다라는 게 뭐냐면 장애인들만의 어떠한 그 장애는 개성이야 우리만의 어떤 커뮤니티 행복한 집으로 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장애를 드러내기 어려운 분들은 집으로 오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장애를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는 건데요.
1: 예.
0: 이 중에 자기 인식의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장애를 나는 왜 자꾸 숨기고 싶지? 나도 드러내야 되는 건가? 막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 편한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장애를 개성이나 매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0: 네, 장애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장벽이랑 부딪히고 그 안에서 좀 불협화음이 생기더라도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자기 삶에 대한 그 해석들이 같이 쌓일 때 비로소 장애가 매력으로 인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더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1: 예. 장애가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의 역할도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청취자분들 중에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는 매력이다, 개성이다, 자기 암시를 매일 해보시라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비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인분들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성 있는 동료이자 개인이다. 그러니 좀 다소 불협화음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내 안에 인식에도 막 부조화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니까 같이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장애와 사회 첫 시간으로 장애는 무엇으로 매력이 되는가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아, 오늘은 그 요즘 가장 핫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그 중에서도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굿즈, 즉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인 뮤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굿즈라고 하면 아이돌 앨범이나 응원봉처럼 팬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뮤지엄 굿즈는 좀 다른 느낌인데, 정확히 뮤지엄 굿즈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2: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뮤지엄이랑 굿즈를 합성어로 이렇게 뮤즈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한국 문화유산을 기반한 문화상품 전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따르면 이 뮤즈 관련된 연간 매출이 21년에는 약 66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413억 원으로 거의 5년 만에 6배 이상 늘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해 그 캐대언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인기 정점을 찍으면서 뮤즈가 어떤 일종의 장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까치 호랑이 배지랄지 반가 사유상이랄지 뭐 조선왕실 와인마개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굿즈가 좀 생산이 되고 있고 또 그 박물관 방문자 절반 이상이 1030 세대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매자들도 이런 MZ세대라고 해서 이게 트렌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1: 예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기념품들이 뭐 엽서, 열쇠고리 비치타올, 기계식 키보드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굿즈들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굿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팬들이 왜 이 상품을 좀 사고 싶냐라고 하는 거에 좀 의미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념품이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유용성과 자기 선명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실제로 요즘 인기 있는 뮤지엄 굿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취자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게 예를 좀 들어주시죠.
2: 아, 네. 요게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1년 내내 인기를 끌고 있는 취객 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취한 선비의 모습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화가 김홍도 아시죠? 그 작품 속에 취객 선비를 모티브로 한 건데요. 이 차가운 소주를 따르면 유리잔 겉면에 그려진 선비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잔이 좀 만취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 좀 색이 변하는 특수 안료를 사용한 건데 흥미로운 게 요거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시면 요 인증이 대부분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아 이제는 굿즈가 조금 더 영상화되는 인증으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흐름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조선시대 장군들이 쓰던 모자를 털모자로 만들어가지고 유재석 씨가 또 이거 쓰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모자를 또 와인마개로 또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국중박은 또 이런 근엄한 어떤 유물들, 장수의 모자랄지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쓸 수 있게 재해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객선비 3인방 변색찬 세트. 요거는 저도 하나 좀...
2: 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1: 아니, 그런데 뮤지엄 굿즈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건가요?
2: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RM이 자신의 작업실에 이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에 이제 자신의 작업실 모습을 올렸는데 거기 책상에 특별한 피규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반가 사유상 피규어였는데요. 실제로 RM이 박물관 굿즈를 직접 구매하고 애정도 드러내면서 대중적인 화제를 그때 모으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화제가 되면서 뭐 대형 커피 전문점이랄지 KBO랄지 이런 데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인기를 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색잔이 공전의 히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외국인 여행객들한테도 가장 좋은 선물이 국중박 선물이다라고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는 외국 여행객들이 박물관 가면 그 전시 공간이 아니라 기념품 매장부터 들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1: 그 정도로? 네. 예, 정말 특히 이 흐름을 MZ세대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런 뮤지엄 굿즈 소비에는 요즘 젊은 세대의 어떤 소비 방식이 담겨 있는 걸까요?
2: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기능성을 뛰어넘어서 요게 이제 주체적인 컨텐츠가 기념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굿즈는 이제 단순히 예쁘다 이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자기 표현 수단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국중방 마케팅 자체가 유명한 전시품이 아니라 전시품이 시민들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물로 이제 자기를 좀 분장해보는 국중방 분장대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최애 유물 찾아주기, 취향 찾아주기, 이런 형태로 소비자 중심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이 뮤지엄 굿즈 열풍이 단순히 예쁜 상품이 인기가 있다, 이런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그 사실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가 이 국중방 뮤즈가 되기는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뮤즈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박물관에서 연 1회 시행되는 뮤즈 정기 공모전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1: 뮤즈 정기 네. 공모전이 또 있군요.
2: 네. 이게 무려 34대 1 정도의 이 경쟁률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힘들게 요 관문을 뚫어내려면 이게 프리랜서나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어차피 국중박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1: 일단 선택이 되면 대박이나.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또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중박 굿즈로 내가 디자이너다라고 하면은 단번에 개인 브랜딩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국중박이 판매를 할 때 수수료도 거의 안 받는다라고 합니다.
1: 그럼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2: 업체와 아티스트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까지도 굉장히 좀 훌륭해서, 이게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좀 건강한 상생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좀 트렌디하다라는 것들을 넘어서 사회적인 어떤 상생 차원에서도 이 뮤지엄 굿즈 열풍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좋고요, 중소기업 입장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고요.
2: 그렇습니다.
1: 박물관 입장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야, 해외에서도 이런 뮤지엄 굿즈 열풍이 비슷하게 있을까요?
2: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방문하긴 했는데, 지난해에 그 엔비디아 젠슨왕 씨가 방문을 했었죠. 그때 젠슨왕 씨가 좀 이게 덜 알려지긴 했는데 뮤즈를 좀 구해달라라고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1: 한국중앙박물관?
2: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게 구해줬었는데 정확한 품목은 공개되지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구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인들도 이 뮤즈에 대한 인기를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 관광객들이 국중박 에서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 기념품 샵에 많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해외에서 했던 전시 공간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해외 박물관들은 대부분 유물 사진이나 그림 사진을 그냥 프린팅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이 많은데, 한국은 유물별로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굿즈를 파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취객 선비는 소주 잔을 판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한국은 좀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는 그 K굿즈가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도 현재 K굿즈가 그 매장이 이제 있는 형편이고요.
1: 판매가 되고 있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콜라보를 해서 캠페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올해 초에는 밀라노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국관에서도 홍보 소품으로 국중박 굿즈가 채택이 돼가지고 진출을 해서 글로벌 박물관에서도 K굿즈 열풍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뮤지엄 굿즈 열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올해로 창단 1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오는 7월 4일 오후 5시 여의도 KBS 홀에서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연다고 해서 그 연습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연습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두예술극장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100여 명의 단원들이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이 합창단의 특징이고요. 국내는 물론 해외 에서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아리랑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잠깐 들어봤지만 표현하기 쉬운 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서서 국내외에서 공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약들이 있었나요?
1: 네. 일단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불렀고요. 당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더 크로스의 보컬 김혁건 씨가 함께했는데 이 콜라보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공연을 했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탈리아 로마, 호주 시드니,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도 무대에 섰습니다. 또 오는 8월 3일부터 12일에는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세계 합창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초청 연주회에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K-POP의 매력을 뽐낼 계획입니다. 이 합창단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는지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대표 정상일 상임지휘자에게 들어봤습니다.
2: 저희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은 세계 최초, 한국 최초로 휠체어 탄 장애인들로 구성된 특별한 합창단입니다. 현재 약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이름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합창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2016년 창단했으니까 지금 이제 11년째 됐습니다. 제가 이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돼서 휠체어를 타게 됐고 제가 원래 지휘자인데 휠체어 탄 지휘자로 활동을 하다가 저와 같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좋은 일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음악을 했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 합창단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불현듯하게 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고 밖에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밖에 나와서 노래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순조롭고 모든 것들이 착착 잘 돼 있었죠.
0: 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을 텐데요.
1: 네.
0: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물론 있었겠죠.
1: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단원들이 장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다 보니 오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창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원도 필요한데요. 최근에 후원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는데 단원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또 직접 해서 이번에 KBS 홀에서 공연이 열리게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정상일 지휘자는 이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단원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제11회 연주회의 주제는 K-POP과 오페라의 오묘한 조화인데요. 연주회에 대한 소개도 계속해서 정상일 지휘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2: 저희들 11회 정규 연주회는 11회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휠체어의 두 바퀴를 연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목발 짐도는 두 목발을 생각할 수 있고 해서 11회라는 숫자에서 뭔가를 생각할 때 이제 저희들이 11년 됐으니까 앞으로 더 장단을 도약하는 그런 해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경기병 소곡으로 시작을 해서 오페라 곡을 아주 클래식한 곡을 또 하고 이후에는 K-POP, 유명한 K-POP 곡들로 관객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년 전쯤부터 제가 이제 다음 연주회는 어떤 키워드를 할까 항상 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에 작년에는 10회 정규 연주회는 베토벤 9 심포니를 주제로 했었고 이제 11회 때는 요즘 K-POP이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K-POP만 가지고 공연을 하려다가 K-POP만 가지고 공연하면 이 합창단의 그 뭐랄까 클래식이라는 게 너무 없어서 아주 정반대로 아주 고상한 클래식 곡과 K-POP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0: 예, 정말 다양한 곡들을 연주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는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만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0: 모임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고 단원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김미숙 파트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1: 제가 3회째 공연부터 했으니까 8년 됐죠. 지인 소개로 한번 같이 해보자 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야 뭐 늘 우리는 무척 즐거워요.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하니까. 그리고 실력 향상이야. 지휘자님이야 우리 부지휘자님과 다 같이 해서 향상시켜주시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까 서로 정보도 교류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일단 클래식서부터 해서 어려운 곡들을 하면서 항상 대중가요와 이렇게 접목을 시키 더라고요. 부르던 대중가요도 많이 알게 되고 즐겁게 부르려고 하죠. 골든. 우리가 나이가 어느 만큼 있는 단원들인데도 그 젊은이들이 부른 그 골든을 우리가 소화해내고 그러면서 엄청 신나고 우리도 부를 수 있구나. We going up up. Bobby saw a moment, you know to get a wee glowing, gonna be golden. 우리가 즐겁게 부르니까 그 즐거운 마음을 다 전달받으시면 좋겠고 이번 공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2: 예, 잠깐 불러주셨던 골든. 이 곡은 정말 K-POP을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사랑받게 한 곡인데요. 네. 근데 이 곡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0: 네, 물론 이 곡도 어렵지만요. 정상일 지휘자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 때마다 단계를 더 올려서 곡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단원들이 연습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연습을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연습하는 스튜디오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노래 반주가 흘러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휘자에게 향하고 목소리 하나하나에 정성이 실렸는데요. 워낙 단원들 간의 친분이 있고 또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하고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의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 단원 대표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척수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선 베이스 파트 파트장의 이야기입니다.
3: 저희들 연습은 평상시에는 매주 주말에 모여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요. 이제 정기 연주회가 다가오면은 한 3개월 전부터 평일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생각이지만 해마다 하면서도 늘 연주회는 긴장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긴장을 해마다 하면서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지금 5년 차인데 작년보다 더 설레이고 또 기대도 하고 좀 더 아름다운 하모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게 되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도 멋진 하모니를 이뤄내고 또 음악으로서 표현하는 모습에서 비장애인분들이 희망을 얻어갔으면 참 좋겠고 마음의 행복을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0: 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100여 명의 단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많은 관객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공연은 전석 무료이고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는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리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2: 예, 신나는 세상. 오늘은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제11회 정기연주회 K-POP과 오페라의 오묘한 조화 연습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앞으로 장애인 방송의 대상이 시각 청각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2: 네, 일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9일에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대상과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 고시 적용 대상은 시각 청각장애인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넓어집니다. 실시간 방송 외에 OTT에도 장애인 방송 제공에 대한 노력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방송 시청 환경이 실시간 채널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 시청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장애인 방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종합편성 그리고 보도 전문 편성 채널 사용 사업자, 위성 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 지정 사업자의 편성 실적 산정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로 의무 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해야 됩니다.
1: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이 됐다고요?
2: 그렇습니다. 관련 사항을 신설했는데요. 이 장애인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장애인 방송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품질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겁니다. 방송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을 하는데요.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기존 방송 매출액과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를

0: 고려하는 방식에서 방송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합니다. 그동안은 방송 매출액이 적더라도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자매인 방송물 제작 기준에 따라서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단일화한 것입니다. 영세방송사의 부담이 줄고 또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에 대한 규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방미통위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방송 제공 실적 평가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서 방송사의 업무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 그리고 이 방송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모습들을 더 기대합니다.
1: 예.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판결 내용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과 그림으로 만든 이지리드 판결문을 처음 공개했다고요?
0: 네. 최근에 이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인이 된 뒤 지적장애를 인정받는 경우 후천적 뇌 손상이나 질환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가 후천적 뇌 손상 또는 뇌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한 것은 법령상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별도로 제공된 이지리드 판결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표현 대신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판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는 문장이 담겼고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이제 구청은 A씨에게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라는 설명도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사파가 들어갔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보완한 것인데요. 해당 사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AI에 학습시켜서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 이유를 또 장애인복지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1: 예.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한 문화상품을 선보인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연계문화상품 이른바 MD 4종을 출시를 한 건데요. 특별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함께 나눈 한 끼입니다. 문화상품을 통해서 오늘의 일상으로 친숙하게 전하고자 했던 기획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품 개발에는 하트하트 아트앤컬처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상품은 쟁반 4종인데요. 김홍도 주막, 또 성엽 필품 속화첩, 호족반과 나비, 호족반 패턴 등이 사용됐습니다. 정혜인 작가는 조선시대 대표 소반 호족반을 꽃과 나비로 수놓아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했고요. 최희민 작가는 전통 유물을 현대적인 패턴과 과감한 색채로 재구성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주민 작가는 김홍도 풍속화죠. 주막 속 인물들을 재해석해서 생동감을 더했고요. 박세종 작가는 성엽 필풍 풍속화첩의 고기굽기를 소재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상품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뮤츠 온라인숍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의 상품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 예, 장애인 청년 연주자들과 국내 교향악단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고요?
0: 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7월 3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갔는데요. 서울시향이 그동안 2017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해서 기존의 24세 이하로 묶여있던 장애인 참가 자격을 모든 나이로 완전히 풀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명의 장애인 음악가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 밝고 경쾌한 하이든의 디베르티 티멘토 1번으로 시작해서 모차르트의 부드러운 플루트 4중주와 홀스트의 성 바오로 모음곡으로 이어집니다. 또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 슈베르트의 유명한 8번 교향곡 미완성이 연주가 되는데요. 또 공연 안내 책자에는 현재 서울시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작가들의 다채로운 미술 작품도 함께 실려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관람료는 전석 무료고요. 또 2019년생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상부터 전시장 입장이 허용되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1: 예,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7월 4일 오후 5시죠.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창단 후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8월 3일부터는 12일까지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올림픽 초청 연주에 참가해서 K-POP의 매력을 뽐냅니다. 이 K-POP과 오페라의 오묘한 조화라는 주제로 KBS 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1: 예. 경기도 농아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고요?
0: 7월 11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시군의 농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지회별 작품 및 프로그램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요.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마련을 합니다. 오전 11시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하는 개회식에 이어서 시상식 그리고 4개 팀으로 나눠서 명랑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 물품을 참가자들에게 경품으로 나눠줄 그런 이제 식순도 있는데요. 어쨌든 희망을 갖고 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국내의 한 대형 서점에서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책들이 인기를 얻었는지 궁금했는데요. 상반기 도서 시장은 소설이 압도적인 강세여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무려 8권이 소설이었습니다. 상위 5권 살펴볼까요? 먼저 5위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4위는 양귀자의 모순. 3위는 한로로의 자몽살구 클럽. 2위는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였습니다. 제목이 좀 낯선데?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3월에 개봉한 영화의 원작 소설이에요. 영화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원작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 다섯 권 중에 아는 책 있으시죠? 있으실 건데 저희 들리는 책방 시간에 소개한 책이 무려 두 권이나 있습니다. 할로로의 자몽살구 클럽은 작년 가을에,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바로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책이죠. 자,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읽고 싶은 책을 제때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제가 되는 신간들도 비교적 빠르게 대체도서로 제작되고 있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는 꼭 한 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일 목요일 우리나라 한 가족 첫 곡은 한로로가 부릅니다. 영영.

한로로의 영영 너무 좋네요. 요즘 이거 어떤 프로그램에서 존박 씨가 예, 커버를 해서 불렀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네, 관심 있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우리나라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뭔가 일이 잘안 풀린다. 스트레스 좀 받는다.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일단 먹는 거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먹는 거, 뭐 다이어트 생각해서 깨작깨작 먹기보다 그냥 콱, 확, 양껏 먹고 나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 의식이 충만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곳이 바로 무한리필 식당 아닐까요? 네, 무려 장어 무한리필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무한리필 식당을 쭉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 많죠. 그럴 때면 아, 나도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진짠가요? 제가 아나운서인데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 아,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나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네, 와이프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특히 시각장애인은 표정이나 손짓, 몸짓 대신 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말하기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금은 특별한 스피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바로 올게요. 엠플라잉이 부릅니다. 옥탑방.

0: 네,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준비해 주신 곳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무한리필 식당이에요.
1: 아, 맞습니다. 네. 요즘 근데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등 성인병의 원인이 균형 잡힌 식 단을 못하거나 또 꾸준히 운동을 못해서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고 또 골고루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0: 자, 중요한 건 네. 가급적이면요.
1: 네. 네. 저같이 좀 식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에서는 더욱 그렇긴 그쵸. 한데요.
0: 네네.
1: 저희 오감나들이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무한리필 식당들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었었는데요. 그 후로 가본 무한리필 식당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0: 네네.
1: 많이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배채우로 떠나보시죠.
0: 좋습니다. 특히 네. 요즘 진짜 한 끼 사 먹기가 좀 손이 떨릴 때가 많아요.
1: 아,
0: 너무 올라서.
1: 네.
0: 이럴 때도 이제 무한리필 정보가 굉장히 귀한데
1: 네.
0: 자, 어딘가요?
1: 네,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식당은 민물장어 구이
0: 장어요?
1: 네,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소속한 지회에서 버스로 대전에 있는 한밭수목원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날 점심으로 이 장어구이를 먹고 왔습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어가 비싸다 보니까 성인 1인 가격이 34,900원입니다.
0: 네.
1: 이 식당을 이용하실 때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0: 네. 네.
1: 민물장어 구이와 함께 삼겹살, 오리구이, 육회가 무한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처음 한 판은 이 모든 이 먹을 것들을 다 먹어야지 리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민물장어 구이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 아, 네네.
0: 처음에는
1: 네.
0: 삼겹살도 무조건 먹어야 되고
1: 그렇죠.
0: 오리구이, 육회도 무조건 먹은 다음에 네. 이제 야,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1: 아, 네, 식당이. 그렇습니다.
0: 네.
1: 처음 한 판을 먹다 보면은 원하는 이제 장어나 삼겹살, 뭐 오리 중에 선택을 해서 별도로 주문을 해서 계속 쭉 아, 먹을 수도 있긴 하는데요.
0: 네.
1: 대부분은 장어나 오리를 리필해서 드시는 것 같은, 같았고요.
0: 네.
1: 저희도 장어만 한 대여섯 번은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0: 네.
1: 큰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튼실하고 맛도 좋았었습니다. 쌈채소나 또 생강 마늘 같은 거는 셀프바에서 가져다 먹으면 됐고요. 마무리는 같이 제공되는 청국장하고 밥도 또 제공이 되는데요.
0: 야,
1: 밥도
0: 네.
1: 드실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해서 장어를 정말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은근히 빨리 좀 질리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게 기름져가지고.
1: 아, 네.
0: 네.
1: 네. 수도권에서는 민물장어 무한리필 찾기가 어려운데요. 혹시나 대전까지 가셨다면 민물장어 여름 보양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슴이 뛸 것 같고요.
1: 네.
0: 혹시 또 있나요? 다른 곳?
1: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한 6곳 준비를 했는데.
0: 기대됩니다.
1: 네, 두 번째는 네. 이곳 KBS 인근 여의도에 있는 초밥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네, 일반적인 회전초밥집에서 초밥 한 접시 먹으면은 2,000원 정도 싼 곳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요.
0: 네.
1: 이 식당은 2만 원대 한 초중반으로 1시간 동안 레일에 있는 모든 초밥을 마음껏
0: 우와.
1: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5피스까지는 내가 원하는 초밥을 주문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0: 네네.
1: 주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랑의 가족이라고 JLTV에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 초밥 식당에 갔었는데요. 사실 전맹이나 저시력이나 어떤 초밥인지 알기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뽑기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은근 재미도 있고 기대감도 높았었습니다.
0: 네.
1: 다른 무한리필 그 초밥 식당 식당에 비해서 회도 크고 뭐 종류도 많고 밥도 좀 작아서 저는 좀 좋았고요. 네. 네. 리뷰를 보니까 몇몇 지점이 있긴 한데 여기 국회의사당 본점이 가장 좋다라고 하니까요. 네. 초밥 마음껏 드시고 싶은 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야, 저 진짜 며칠 안에 갑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식당인가요?
1: 네, 10여 년 전부터 샤부샤부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무한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한 샤부샤부 식당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평일 런치인 경우는 한 2만 원대 초, 디너는 2만 원대 후반, 그리고 주말에는 한 3만 원대 초면은 대부분 갈 수 있는데요. 이 셀프바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매장이 엄청나게 느는 그런 그 샤부 무한 식당이 있는데요. 네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육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요. 총 네 가지의 육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스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소고기

0: 외에도 셀프바에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요. 뭐 떡볶이나 또 쫄면, 튀김, 만두, 곤두레밥, 그리고 샐러드, 뭐 과일, 아이스크림, 빙수까지
1: 이야.
0: 네, 먹을 수 있고, 육수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사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시간 40분, 즉 100분 동안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스페이퍼와 함께 월남쌈도 이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샤브샤브와 함께 다양한 음식 맛보고 싶은 분들, 무한샤브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그 혹시
0: 네.
1: 이런 것도 무한리필 식당이 있다 할 만큼 뭔가 좀 이색적인 식당이 있을까요?
0: 네, 몇몇 분들은 뭐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이번에는 밥도둑으로 알려진 게장 무한리필
1: 와,
0: 식당 소개를
1: 비싼 거
0: 해드리겠습니다.
1: 아니에요? 근데 뭐 무한리필이라고 하고 2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아닙니다. 네, 게장은 가격 때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게장 무한리필 식당이 있어 하는 분들도 이제 모르는 분들은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인천이나 서해안 근처를 따라가면은 식당들이 좀 몇몇이 있고요. 제가 다녀온 곳은 부산 나들이 갔을 때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무한게장 식당이었습니다.
1: 해운대요.
0: 네, 2만 원 중반이고 주말에는 한 3만 원 초반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실컷 먹을 수 있는데요. 셀프바에는 뭐 꽃게튀김, 떡볶이, 그다음에 꽃게탕, 그리고 새우장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무한리필 식당에 갔다면은 최대한 알차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1: 그쵸.
0: 네. 게장 식당인 경우에는 먼저 간장 게장을 맛을 좀 보면서 또 먹다 보면 밥을 부르게 되잖아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밥에 이렇게 쭉 짜서 이제 먹으면 되는데 이때 밥을 너무 많이 처음부터 드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양념 게장을 좀 거주면서 입안은 이제 느끼했던 것을 입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샐러드 바에 있는 음식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한입 정도만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패스를 하셔도 되고요.
1: 저도 항상
0: 네.
1: 패스합니다.
0: 어느 정도 먹다 보면은 다시 간장게장, 양념게장식으로 반복해서 드시면은 게장을 아주 실컷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게장 식당은 들어올 때부터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꽃게들이 수족관에 아주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살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저는 새우장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우산 여행 가셨다면은 한끼 정도는 해운대에서 무한게장 식당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치도 해운대니까
0: 네.
1: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자, 그리고 또 어떤 무한리필 식당이 있나요?
0: 네, 이번 무한리필 식당은 젊은 층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일 것 같은데요.
1: 네.
0: 피자 무한 식당입니다.
1: 피자.
0: 네. 1990년대 중반에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1: 네.
0: 이 피자 대학가 중심으로 피자 뷔페가 인기가
1: 있었어요.
0: 엄청 많았었거든요. 저도
1: 네.
0: 신촌에 가서 단돈 한 5천 원에 피자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피자 종류가 뭐한 세네 가지 정도 있었고 샐러드 바에도 뭐 퉁퉁 부른 파스타나 피클 정도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평일 런치에 방문을 하신다면 12,900원에 6가지 피자를
1: 와.
0: 드실 수 있고 샐러드 바에서도 뭐 파스타나 볶음밥 등 아주 한 50여 가지의 음식을 무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 피자, 또 고르곤졸라, 고구마 피자 등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는데요. 샐러드 바 음식도 아주 뭐 고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피자집 에는 한 판에 뭐 12만 원 하는 그 피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뭐 거기는 뭐 다른 소시지를 쓴다네요.
0: 예. 네, 이 무한 식당에서는 9명이 실컷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가격이기도 합니다. 네. 품질이야 당연히 좀 다르긴 하겠지만.
1: 네, 뭐 그럴 수 있죠.
0: 네네. 예.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피자 무한 리필 식당에서 다양한 피자와 함께 사이드 메뉴 알차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1: 자, 마지막으로요. 이 무한 리필 식당은 빠뜨리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곳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0: 마지막은 즉석 떡볶이 무한 리필 식당인데요. 네. 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곳은 신림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이 즉석 그 떡볶이 무한 리필 식당인데요. 가격은 8,900원으로 만 원이 좀 안 됩니다.
1: 네. 네.
0: 직접 떡볶이를 이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소스는 일반 맛을 비롯해서 짜장, 카레, 매운맛 등 한 5가지가 되고요. 떡도 한 10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사리도 뭐 우동, 쫄면, 라면 그리고 뭐 칼국수, 만두, 어묵, 달걀 등이 있고요. 채소도 배추, 버섯 등 한 10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튀김도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돈가스가 압도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이곳 사장님이 원래는 돈가스집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주 두툼하면서도 화삭한 품질 좋은 돈가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은 떡볶이, 한 번은 사리, 또 한 네. 번은 볶음밥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먹긴 하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뭐 튀김과 또 국물 어묵 그리고 마무리로는 김치말이국수를 하는 편입니다.
1: 좋겠네요. 네. 네.
0: 탄산도 무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이 탄산은 배가 금방 불러오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드시기 바라겠고요. 떡볶이와 돈가스 추억의 분식 마음껏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한 리필 식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리필 식당이라 해서 너무 폭식하시면은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에 맞게 양 조절해 가면서 식당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들은 내가 어시스턴트의 안내를 받으며 흰 지팡이를 짚고 상담실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같이 하며 온몸이 굳어버린다. 당연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넘는 것에도 용기를 내야만 한다. 더군다나 애써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구조의 손길을 뻗어줘야 할 변호사가 앞을 더듬거리며 걸어오고 있으니 누구라도 당황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변호사는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의뢰인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되도록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한다. 앞이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침착하고 낮은 어조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신경 쓰는 게 또 있다. 나는 의뢰인에게 질문 받거나 상담할 때 반드시 그날 안에 답변해 준다. 이것은 사소하지만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게 어렵다면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한을 알려준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태인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다음 일을 계획할 수도 없다. 그 상태가 가능한 한 빨리 해소돼야 신뢰관계가 생기고 의뢰인 동안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 무슨 일이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동작 하나를 할 때에도
2: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과 품이 든다. 그래서 여러 일에 쫓길 때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면 에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핑계로 사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믿어준 의뢰인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변호사로서 실격이다. 재판이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모든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쪽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령이나 판례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한다. 나의 나약하고 칠칠치 못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려준다. 지금까지 쉽게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골치 아픈 사건이 많았던 만큼 의뢰인 가운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개성도 많았다. 그 중에는 누가 봐도 변호사의 일이 아닌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혼 조정을 의뢰한 어떤 사람은 한동안 시골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 있을 생각이니 도쿄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면담 약속을 아무 말 없이 어기거나 아무리 설명하고 노력해도 이쪽의 의도가 전해지지 않아서 머리를 쥐어뜯은 적도 있다. 때로는 사건이 일단락된 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으니 저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며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손바닥으로 의뢰인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마음속까지 따뜻해진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일본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오고다 마코토 씨가 쓴 운명 따위 이겨주마에서 시각장애인 변호사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소개한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오고다 마코토 씨는 일본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세 번째 시각장애인 변호사입니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12살의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맹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하고 고학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분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 읽어드린 책의 주인공 다케시타 요시기 씨가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고다 씨는요, 이 다케시타 씨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변호사의 꿈을 키웠고 또 그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8년에 시각장애인 최영 씨가 사법시험에 최초로 합격한 뒤 2호, 3호 시각장애인 법조인이 등장하고 있죠. 시각장애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삶을 향한 긍정의 태도로 역경을 이겨낸 오고다 마코토 씨의 이야기 운명 따위 이겨주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부활이 부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비장애인들은 스피치 학원에 가서 이 말하기를 배우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말하기 훈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파워 스피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이후에 팟캐스트를 해보는 것까지 오. 진행을 했습니다.
0: 야, 네. 그리고 팟캐스트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1: 팟캐스트는 이제 그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거죠.
0: 아, 그냥?
1: 직접 기획하고 대화하고 예,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해 가면서 하나의 팟캐스트를 이제 해보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이 8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보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인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0: 그렇죠. 예.
1: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2: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해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3: 들어줘.
2: 네, 잘 들어준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잘 들어줘야 될지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철님 가장 기대되는 일 있으신가요?
4: 제가 주말에 댄스 스포츠 대회를 갔는데요. 결과를 모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1등을 했나 2등을 했나 지금 예, 궁금합니다.
2: 규철님의 말에 상인님이 공감해 주실까요?
5: 1등 했을 거예요.
2: 자, 우리가 잘 듣는다는 건 일단 상대방의 말을 요약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죠.
5: 대회 나가서 지금 1등 했을까 2등 했을까 지금 많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럴 텐데 제 생각에 규철님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주셨냐면 공감까지 해주셨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서 말로 표현해 주셨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0: 좋은 질문이냐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물어보시고요, 또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1: 네. 이 파워스피치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보이스, 이 스피치 교육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미디어 시대인 만큼 콘텐츠 분야로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쇼폼 크리에이터 과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팟캐스트 과정을 한 거예요.
2: 네. 네. 요즘 시대에 맞네요. 그죠?
1: 그렇죠. 네.
2: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1: 네, 일단 그 소통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고요. 또 음성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나 채널 크리에이터에 대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강진구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보시죠.
3: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AI 시대인 것도 있고 이제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대면 환경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막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이 되는 것 같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배우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콘텐츠 방향의 다양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말하기 되게 다양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여러 이제 컨텐츠를 있잖아 무슨 취미에 관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뭐 이런 유용한 정보 전달 같은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크리에이터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 네. 이 공감 소통 능력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로서 어쨌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네, 활동하는 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 팟캐스트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전까지 어떻게 보면 해본 거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혼자 하는 1인 팟캐스트 그리고 두 명이 서로 그 진행자와 게스트가 돼서 호흡을 맞춰보는 2인 팟캐스트 그리고 4명이 다 같이 참여하는 4인 팟캐스트 를 해봤는데요. 먼저 남성 시각장애인 두 명이 진행하는 2인 팟캐스트 함께 들어보시죠.
4: 당신의 목소리를
5: 세상에 런칭하다. 안녕하세요. 오솔레미오를 사랑하는 댄스 스포츠인 심규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래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각장애인 테너 정찬우입니다.
5: 예, 오늘은 그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4: 네.
5: 예,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찬우님?
4: 네, 제 취미는 노래입니다.
5: 오, 노래요. 어떻게 노래에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4: 저는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때가 음악을 처음 접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려면 성악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성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고 그때가 노래를 취미로 가진 때입니다.
5: 판소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4: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규철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5: 네, 찬우님은 노래고 예, 저는 춤이라고나 할까요?
4: 예. 똑같이 예술이네요.
5: 네, 그쵸. 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저는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4: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5: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4: 와, 그 정도면 되셨어요? 이제 베테랑이시군. 저는 이제 16년이 됐네요.
5: 네, 취미가 어떻게 직업이 되신 것 같아요?
4: 네, 저는 취미가 직업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5: 진짜예요?
4: 네.
5: 예.
6: 노래 한 소절.
5: 노래 한 소절 부탁합니다.
7: 절.

0: 잘한다. 예. 그리고 이제 네. 예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네. 뭔가 되게 매끄러운 느낌이었어요. 진행
1: 맞아요.
0: 자체도.
1: 네.
0: 분위기도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또 노래와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습을 해보면서 아, 내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체험해봤습니다.
0: 네. 근데 네. 팟캐스트 초반에 뭔가 고정 멘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런칭하다였는데요. 네.

0: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귀로 세상을 읽고 소리로 공간을 파악하고 음성 하나로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자 하는 각오가 담긴 그런 멘트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사람들마다 이제 목소리가 다 다르고 그죠?
0: 그렇죠.
1: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개성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매력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또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그죠?
0: 네. 다양한 네.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2인 팟캐스트 또 여성 시각장애인 두 명이 함께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다른 활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시죠.
2: 취미가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움직이는 게 취미인 것 같긴 해요. 그 중에 달리기가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재밌어 하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3: 제가 10km를 뛰어봤는데 너무 힘든데 그때 저는 20km 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2: 맞아요.
3: 안 힘드셨어요?
2: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10km부터 시작했는데 10km 뛰면 남들이 다 하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프를 해봤어요. 네. 하긴 하는데 와 진짜 중간에 할까 말까 멈출까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프까지 뛰어봤고 네. 올 가을에 네. 드디어 네. 풀을 도전합니다.
3: 저는 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0km 신청해서 한번 해볼까요?
2: 좋아요. 화이팅! 근데 나라님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뭐예요?
3: 저는 제 생각을 잘 표현하지를 못해서 제 마음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메모장이나 종이에는 제 마음을 오롯이 표현해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제가 뭐 힘들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풀어놓는 곳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저의 세계가 완전히 풀리고 제 마음이 더 뭐 안정될 때도 있고 더 행복해질 때도 있고
2: 멋있지? 우리 둘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좋은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또 뭐 할까?
0: 네, 진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취미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 네. 두 분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잘 되고 그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사실 리포터로서 취재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0: 우리 분발해야 돼요.
1: 네. 자, 어쨌든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네. 잘하고 이대로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0: 네. 네. 이분들 보니까요. 그 매년 참여한 분도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데
1: 매년?
0: 네. 네. 특히 이번에는 그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잘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3: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대하는 자세를 스피치하면서 많이 배우고 제 감정을 표현하고 제 말을 언어로 꺼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0: 아까 팟캐스트 하는 거 봤잖아요. 네. 주거니 바꿔니까 너무 잘 되고
3: 네. 조금씩 노하우가 생겨서 점점 익숙해지고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4: 소통 개선을 위해서 한번 시작했는데 상대방과의 그 이야기가 조금 좋아졌었고 상대방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교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말들을 좀 멋있고 예쁘게 진실된 말로 정리해서 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정리돼서 좀 자신감도 높아지고 이걸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잘하는 점을 또 발견하게 돼서 나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많이 칭찬도 해주시기도 했고 또 하면서 내가 애드립도 강하고 목소리 톤도 사람들이 듣기에 밝고 희망적인 목소리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채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점인 것 같아요.
5: 제 감정 단어들을 표현하는 그런 가지수를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익히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0: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식은땀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조금 식은땀도 덜 나고 뿌듯합니다.
1: 이 얘기 강사님이 들었으면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2: 네. 네. 특히 또 이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스피치 교실을 5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최윤정 대표인데요. 네. 그야말로 열정을 가득 담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을 코칭하는 게 이제 본인도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이 배운 걸 잘 활용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3: 목소리로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드려야 되고 보통 저희는 PPT 교환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뭐 복식호흡이라던가 특히 표정과 제스처 부분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직접 손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분들을 코칭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로와 공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셨고 사람들과 소통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중에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겠네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팟캐스트라는 게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는 건데 어떤 소재를 어떻게 꺼내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간답형으로 이걸 했는데 즐거웠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장면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컨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처음에는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는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 사실 그게 모든 것인데.
2: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수료식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또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최윤정 대표가 시각장애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직접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4: 하여튼간에 고생하셨고 유익했죠?
5: 예. 네. 네.
4: 그래요. 앞으로 나가서 바른 말. 그 말은 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 그러더라고.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듣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말은 다른 사람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배운 아름다운 말을 다른 사람에 베푸는 그런 인재들이, 인재라고 표현할게 인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남준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5: 예.
3: 수료증 파워 스피치 업그레이드 팟캐스트 과정 김남진. 위 사람은 8주간의 파워 스피치 업그레이드 팟캐스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용기 있는 도전이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
7: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만든 것은 내 이야기를 믿어보는 시간, 내 목소리를 사랑해보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8주간의 수업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겠죠? 계속 말해주시고 표현해주시고 꿈꿔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걸음에서, 시에서, 노래에서, 춤에서, 그리고 목소리에서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꿈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2: 네, 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거라고 하면서 따뜻한 목소리와 용기 있는 도전이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길 응원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 녹음을 듣고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멋진 말입니다. 예. 네. 희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한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응원이었고요.
2: 맞습니다.
1: 이 과정을 함께한 시각장애인 수강생들 앞으로 방송을 할까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2: 할 수 있죠.
1: 그럼요.
2: 일단은 일상생활에서는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눌 거고요. 또 자신만의 콘텐츠로 팟캐스트나 브이로그를 하거나
1: 그쵸.
2: 또 채널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5: 저는 시를 계속 써왔고 시 프로젝트 쓰는 걸 이제 책도 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시를 뭐 저는 사실 낭송에 자신이 없지만 채널에 올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0: 팟캐스트는 아주 좀 미래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안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상대로 따뜻한 말을 전달해주고 제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겠습니다.
6: 저는 지금 현재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 컨텐츠를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시각장애인들도 어떻게 달리나 똑같이 달리는 모습 그리고 좀 더 저희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서 끈을 잡고 달리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달릴 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또 하면서 수다 떠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운 모습 여러 모습들을 담고 싶은 지금 마음이에요.
8: 조회수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상대방 감정도 같이 짚어가며 소통하면서 경험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2: 그럼 나중에 선생님만의 그 채널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8: 전부터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해보니 너무 재밌어서 한번 계정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소통의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2: 야, 이제 소통이 어떤 대가가 되시는 거네요. 소통의 신생아였다가.
8: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그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 쇼폼을 만든다거나 이걸 또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도 있었는데요. 뭐 어떤 방식이든 뭐든지 잘 할 수 있다 하는
1: 그럼요.
2: 그런 잘 될 거다 하는 마음을 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파워 스피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현장 소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Love Never Felt So Good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 우리 인류는 노예를 잔인하게 부리기도 했고 다른 인종이나 다른 동물종을 말살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로봇을 상대할 때 연민과 공감의 스위치를 끈 상태로 대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징을 찾고자 애쓰는 것도 그런 시도와 무관하지 않을지 모른다. 과거 우리는 동물, 흑인, 여성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백인, 남성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그들에 대한 소유와 지배를 합리화한 이력이 있지 않은가. 당장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도 있다. 바로 혐오 범죄다. 혐오 범죄란 특정 집단에 속한 이들에게 혐오감 또는 증오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제의 마음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혐오 또한 상상 속 인물에게서 비롯된 감정이다. 물론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혐오 범죄는 그 인물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범죄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눈앞에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의 상상을 덧씌워 증오를 분출하는 것이다. 물론 둘 사이에 공통점은 있다.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어떤 특징이 자기가 미워하는 인물과 비슷해서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릿속 연상을 촉발하는 자극에 불과하다.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여성과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채점받은 시험지에 빨간 펜으로 빵점 표시가 적혀 있었다고 빨간불 신호등을 부수고 다니는 일과 비슷하다. 단지 빨갛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간 대상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쉽게 갖는다. 우리의 마음 이론은 신호등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작동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온갖 상상을 해대고 구체적 현실 위에 추상적 표상을 덧씌워 연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이론이 하는 일이다. 연상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현실이 고작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상상을 만들어 덧씌운다. 마음 이론의 오류다. 칼은 요리나 수술 등

사람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마음 이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 3장. 우리의 마음. 인간 마음의 기원과 작동법. 휴식하는 뇌. 우울할 용기. 과거 연구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의 뇌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는 워낙 각양각색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테니 연구할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매 순간 다른 생각을 떠올릴 테니 말이다. 과거에는 그런 상태에서 뇌를 촬영하면 중구난방의 결과를 얻을 뿐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뇌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할 때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촬영하는 동안 사람들의 뇌가 공통된 반응을 보일 외부 자극이 필요했다. 그래서 매 연구를 할 때마다 그런 과제를 만들어 제시하느라 연구자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테면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거나 특정 문자나 숫자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누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는 식이었다. 연구 때마다 이런 과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각자 마음대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뇌에서 어떤 보편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었다. 뇌 촬영 장비 안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자 뇌 영역들이 서로 통일된 방식으로 질서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쉬고 있을 때도 뇌는 신비한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서로 연동되어 활동하는 뇌 영역들을 말한다. 이후로 다양한 휴식 상태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이 네트워크가 휴식하는 동안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활동하는 뇌 영역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연동된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과제마다 동원되는 뇌 영역들이 있기 마련인데 쉬고 있을 때도 그 영역 간의 연결성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일을 할 때 더 활발히 활동하긴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중구난방의 신호 대신 일관된 네트워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뇌 연구자들에게 있어 실로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마치 청개구리 같은 네트워크도 있었다. 즉, 휴식 상태에 비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오히려 활동이 감소하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영어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아직 그 명칭이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말로 디폴트 모드는 기본 설정 상태쯤 되지 않을까 싶으니 이 책에서는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려 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에 돌입하기 전의 휴식 상태. 말하자면

통해 기본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쉬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활동하는 네트워크라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쉬고 있다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휴식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휴식 중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아닐까? 다시 말해, 단순히 휴식할 때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 중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점점 밝혀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역할을 나열해 보면 주로 자신과 관련 있는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자신에 관해 돌아보기,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회상하기, 미래를 상상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떠올리기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도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관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주로 어떨 때 하는가? 특별히 마음먹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별 계획 없이 어느새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더 많다. 소위 딴 생각에 빠졌다고 하는 상태다. 주로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 이런 몽상에 잠기곤 한다. 물론 일하는 중에도 가능하다. 익숙한 길을 걷고 있거나 운전처럼 몸에 익은 일을 하는 동안에 말이다.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따로 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낯선 장소에서 길을 찾는 중이거나 치안이 걱정되는 동네를 빠져나가려 할 때 혹은 초보 운전자가 신경을 온통 곤두세운 채 주행 연습을 할 때처럼 주의를 외부로 집중해서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해야 할 때는 몽상에 잠기기가 쉽지 않다.

0: KBS 오디오북
1: 우리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주로 휴식 상태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 몽상 속을 거닐기 가장 좋을 때가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이 활동이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기 힘들 테니까 말이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자주 겪는다.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잘 억제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는 몽상 속에서 마음껏 헤매고 다녀도 좋을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같다. 가령 친구에게 말실수한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으나 지난 뒤에 돌아보던 중 깨닫는다면 이런 몽상은 우정을 유지하거나 미래의 말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간절할 리 없다. 행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다. 다만 너무 과하면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즉, 몽상은 행동의 발전이라는 순기능

마음의 고통이라는 역기능의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으니 현명하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자꾸 생각을 곱씹는 것을 일컬어 반추한다고 한다. 소가 여물을 재차 우물대는 모습에 비유한 표현이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반추도 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과제 수행 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하거나 휴식 중에 이 네트워크의 내부 연결성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참고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주로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말도 있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설은 아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의 의미부터가 학술적으로 애매하다. 그런데 이 반추라는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반추는 자신의 행동을 거듭 돌아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반추가 일상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소위 착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수시로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마음은 우울해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에 걸린 이가 정말로 많을지도 모르겠다. 행동이 착해진 원인이 만약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반추 때문이라면 말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복잡다단한 현실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집단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이럴 때 그래프를 떠올리는 편이 좋다고 했다. 그 그래프 안의 점들은 비록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지라도 각각은 상당히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즉 집단의 경향성으로 개개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그 전체적인 경향성조차 예상과는 아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추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고 우정이 유지되다 보니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덜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우울해서 자꾸만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이 동반되어 약속을 자주 어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착하다는 말을 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어디 한 종류의 반추만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곱씹으며 반추할 수도 있다. 아니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느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반추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망나니로 살다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는 반추는 어쩌면 용기 있는 행위이지 않을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따라오는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으로 이름 붙여지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감내할 용기가 있는 반추를 말이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가 그동안 의대생들에게 강의해온 마음이론 수업을 토대로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1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극본 김민정, 연출 김호상. 라디오 극장. 사소한 일 하나로 기분을 망쳐버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곱씹어본다. 그래, 모든 건 내 선택이었고 내 잘못이었지.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깨우쳤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내 자매의 마지로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고, 내 삶은 선물 같은 거라고, 마치 운 좋게 손에 들어온 음악회 초대권처럼.

0: 와, 이 표를 부장님이 주셨다고?
1: 아, 회사원은 좋다. 음악회도 공짜로 보러 가고.
2: 특별히 주신 거야.
3: 언니,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4: 어떻게 되는데?
2: 공짜라서 좋은 게 아니라 오랜만에 클래식 연주를 들으러 가는 게 좋은 거거든.
5: 이런 예상할 수 없는 후회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부장님 총각인가?
2: 부장님 연세가 우리 아빠랑 비슷할걸?
4: 우와, 완전 헛다리 짚었네.
3: 죽어버릴 뻔했는데.
2: 야, 왜들 그래. 나만 준 게 아니고 회사 사람들 다 준 거야. 에. 일종의 보너스, 상여금 뭐 그런 거야.
6: 아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2: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3: 아, 언니 머리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잘 돼가고 있어.
2: 이거 내 머리를 막내한테 맡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3: 걱정 마. 나 이거 몇 번 해봤어. 이렇게 코일로 말아놓으면 예쁘게 돼.
6: 아, 나 진짜 클래식의 문외한인데.
3: 문외한이 뭐야?
6: 문 밖에 있는 사람.
3: 나 놀리는 거지?
6: 정말이야. 문 밖에 있는 사람. 아니, 그래. 지식 바깥에 있는

0: 사람. 자, 네. 오늘 들을 곡은 베토벤 9번 교향곡이야. 마지막 교향곡인데 합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연말에 주로 연주되는 곡이거든.
1: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곡인데 신기한 건 베토벤이 청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든 곡이라는 거야.
1: 그럼 베토벤은 자기 곡을 듣지는 못했겠네?
2: 언니, 어디서 타는 냄새 나?
1: 뭐?
2: 언니, 여기!
0: 모자 절대 벗지 마.
1: 괜찮아.
2: 예뻐. 예뻐. 예뻐.
0: 언니 얼른 가자.
2: 예뻐. 예뻐.
0: 엄마 갔다 올게요.
1: 잘 가요. 갑자기 조용해졌다.
2: 너무 조용한 걸.
0: 우리 음악이라도 들을까?
2: 아니요. 엄마 이대로가 좋아요. 엄마. 음악회에는 몇 살부터 갈 수 있는 거야?
3: 글쎄,
0: 국민학생 이상은 갈 수 있지? 회관 안에서 중간에 가자고 떼쓰지만 않으면?
2: 다음에도 큰언니는 둘째 언니를 데려가겠지? 내 차례는 안 올 수도 있겠네. 혜수야, 만약 나한테 가자고 하면 그땐 너한테 양보할게. 언니 차례도 안 돌아올걸?
4: 야,
2: 둘째 언니가 집을 떠나지 않는 한?
4: 어떻게 알았어?

0: 나 너무 꾸미고 왔나 봐. 코트에 모자까지 거기다 하이힐.
1: 아 아니야. 여기서 언니가 제일 예뻐.
0: 얼른 들어가자. 곧 시작하겠다. 아, 언니 나 화장실.
2: 어
0: 빨리 갔다 와. 여기 있을게.
2: 어, 먼저 들어가. 표 한 장은 나 주고.
0: 빨리 갔다 와.
2: 어 어.
3: 괜찮아?
2: 안 괜찮거든?
3: 어? 안경 깨졌네? 아,
2: 아 저기
3: 사과 좀 하지?
2: 안 하게 됐어!
3: 뭐?
2: 아,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3: 어?

0: 저기 정말 안 보여? 정말 하나도?
1: 그렇다니까.
0: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 어차피 지금은 못 들어가.
1: 근데 왜 초면에 반말이야?
0: 반말이 왔으니 반말이 간 거겠지?
1: 내가 먼저 했다는 거야?
0: 아까 어깨 괜찮아? 라고 물어본 사람 누구?
1: 어깨는?
0: 괜찮아.
1: 혼자 왔어?
0: 언니랑. 넌?
1: 난 혼자.
2: 저 1학장 끝나고 들어가실게요.
0: 표 줘봐. 네 자리 어디야? 자리까진 데려다 줄게. 어차피 음악은 귀로 듣는 거니까 안경 없어도 즐길 순 있어.
1: 즐기고 싶지 않은데?
0: 표 보여줘봐.
1: 어?
0: 오, VIP석이네? Very important person이셔?
1: 내 표 아니야.
0: 혼자 왔다며.
1: 누가 준 표야?
0: 우리도 누가 준 표로 왔는데. 근데 내 표는 S석이네. 뭐 나는 슈퍼리어도 대단히 만족하지만.
1: 너도 끌려왔구나? 누구 대타거나.
0: 아니, 난 클래식 애호가거든.
1: 어떤 곡 좋아하는데?
0: 베토벤 합창곡.
1: 그러시군요.
0: 어? 왜 웃어? 베토벤 교향곡 9번 라단조 작품 번호 125.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가운데 쓴 마지막 교향곡. 또
2: 저기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0: 아, 네.
1: 들어갈 거야?
0: 들어가야지.
2: 지정 좌석으로 못 들어가시고요. 뒷자리 빈 좌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네. 가자, 클래식 여고님.
0: 어, 야, 너 안경 벗으면 안 보이는. 야.
1: 렌즈 꼈다.

0: 은수야, 어떻게 된 거야?
1: 아이, 화장실 갔다 오느라 늦어서 못 들어가서.
0: 여태 밖에 있었어?
1: 아니, 1학장 끝나고 들어갔어. 맨 뒤에서.
0: 계속 기다렸잖아.
1: 어? 방금 왜?
0: 네 뒤에
1: 누구?
0: 아니야.
1: 뭐야? 인사도 안 하고 갔네.
2: 어땠어? 좋았지?
0: 아, 난 연말마다 베토벤 교향곡을 들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2: 난 영화관이 더 좋아. 클래식은 지루해.
0: 얼른 집에 가자. 너무 높은 굽을 신었더니 걷질 못하겠어.
2: 언니 눈 와서 미끄러워. 조심해.
1: 그러게 좀 조심하라니까.
0: 은시야, 나 구두가 부러졌어.
1: 겨울엔 무조건 장화 신어야 한다니까. 내 신발 신어.
0: 그럼 넌
1: 나? 깽깽이로 가지 뭐.
0: 나 발목 뼈나 봐.
1: 엎혀 그럼.
3: 무슨 일이에요? 탈래? 가. 데려다 줄게.
0: 어떡하지?
1: 타자.
3: 김 기사님, 좀 네. 도와주세요.
4: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얘들아, 우리 왔어. 나와봐. 아, 연수언니 다쳤어.
1: 언니 왜?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데?
0: 다리 조심해, 조심해.
2: 조심.
1: 아, 어떡해.
0: 저 구두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몇 년째 고쳐 신다가.
1: 지수야, 얼음 팩 얼어. 알았어.
3: 저, 여기 가방 줄게요.
1: 근데 누구세요?
3: 저요?
0: 우리 태워다 줬어, 여기까지.
4: 아, 저기, 이분은 앞집 회장님의 손자.
1: 뭐?
0: 말도 안 돼!
3: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지?
0: 아니, 그거면 이제 얘기해!
1: 혹시 동정녀 이해하세요?
0: 하지마.
1: 우리 언니 연극에 남자가 한 명 필요한데.
0: 잘가
1: 놀러와요.
4: 오늘 고마웠어요.
3: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 연수, 지수, 혜수, 그리고
0: 뭐? 나?
1: 우리 둘째 언니 정은수예요.
0: 야, 진짜.
3: 안녕히 계세요.

0: 어?
1: 이제 오나.
0: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감기 기운 있으시다면서요.
1: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자는 일은 없을 기다. 앞으로도.
0: 김 기사님한테 들으셨죠?
2: 뭐 옆집 여자아이들을 태워줬다고.
0: 아 근데 예전에 그 집 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 사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다 아이가.
0: 그 집자리에 별채로 컨테이너 공장 드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2: 그랬지. 근데 지금은 양조장하고 거리가 있는 게 좋다. 언제까지 양조장에 나갈지도 모를 일이고.
0: 주무세요. 올라가실게요.
1: 입주 과외 선생 면접 봤다.
0: 네?
1: 공부 시작해야지.
0: 방학인데요?
1: 방학 때부터 준비해야 성적을 따라잡지.
0: 아, 제 성적이 누굴 따라잡을 만큼 나쁘지 않아요. 아,
1: 그러면 다행이고.
0: 방학인데.
3: 이름을 안 물어봤네. 나이도 안 물어보고.
4: 왜? 생일도 물어보지 그랬어?
3: 그럴 걸 그랬나?
4: 그러게. 그런 걸 호구조사라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호구조사 당하면 기분 좋아?
3: 언니는 안 궁금해?
4: 전혀.
3: 예? 연극에 안 필요해?
5: 맞아.
4: 배우는 말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3: 예?
4: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무대에 서는 게 간절한 사람만이 무대에 서야 한다. 무대는 신성하니까.
3: 어, 다행이야. 난 절대 배우는 안 될 것 같아. 간절하지 않거든.
4: 알았다고. 다른 사람 알아본다고.
6: 좀 자자. 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
3: 언니 발은 좀 괜찮아?
6: 응. 붓기 많이 가라앉았어. 자고 나면 낫겠지.
4: 나 라디오 더 들을 건데.
6: 오늘은 그냥 자자.
4: 알았어. 얼른 자.
0: 아, 되게 시끄럽네. 연수, 지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수, 그리고 은수? 헐. 넷이야. 여자가 넷. 자매가 넷인 집은 뭔 정신으로 살지?
7: 자나.
0: 아, 네.
7: 기타 갖고 싶다며. 클래식 기타 뭐 사놨다.
0: 할아버지, 제가 갖고 싶은 건요, 일렉트릭이에요. 국내에서 못 구해요.
7: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방에 방음부터 해야겠구나. 어, 그래.
0: 네, 일렉, 그렇죠, 그거예요. 일렉트릭. 차차 맞춰가요, 할아버지.
4: 생각보다 안 춥네.
8: 아, 잠이 와야 잠을 자지.
9: 아, 옥상에서 더 전파가 잘 잡힌다 말이지.
8: 여기 어디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아, 백약. 해의 빗살 때문에 밤이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실제로 눈 내린 밤에 밖을 나가보면 가로등이 없어도 주변이 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는 여름날 백야가 계속되는 밤이 있다는데요. 북유럽에는 여름날 백야가 계속된 백야. 아, 이 문장은 좀 이상한데. 백야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방송국에 익명으로 라디오 원고를 보내볼까? 내 원고 어떤지 봐달라고? 나중에 더 크면 오라고 하겠지? 그럼 뭐 지켜줄 때까지 계속 보내지 뭐.
0: 용감하네.
4: 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뭐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
0: 글쎄, 뭐 백이야 어쩌고? 그게 내 방에서 들으면 너무 잘 들려서.
4: 야, 그렇게 훔쳐 듣는 게 어딨어?
0: 훔칠 것도 없던데 뭘?
4: 너무 잘 들린다고? 아, 그럼 그동안?
0: 그동안은 비워져 있었고, 이젠 내 방이니까.
4: 이 옥상이 유일한 내 아지트였는데.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첫 번째

0: 프롤로그. 부원장 자리를 빼앗겼다. 승범은 모니터에 뜬 놈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치받는 울화에 이를 꽉 물었다. 소리를 내지르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며 열이 오르는 얼굴을 문질렀다. 삐 하고 귓가에서 이명이 들렸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들리는 경고음 같은 거였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크게 했다.
1: 아닐 거야. 아니고 말고.
0: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모니터를 봤다. 그러나 눈을 비비고 안경을 써봐도 변치 않는 망할 이름은 더욱 선명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뿌옇게 되면서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고급 스시집.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승범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으로 거나하게 차려진 상 앞에 앉았다. 들어오기 전에 잔뜩 조인 넥타이가 답답했지만 불편한 긴장으로 자세는 반듯해졌다. 늦을까봐 약속 시간보다 10여 분 일찍 온 승범은 자신보다 먼저 와 있던 제일 한방병원 병원장 김진태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애써 웃는 낯을 했다. 심지어 병원장은 제멋대로 음식을 주문하고는 먼저 먹고 있었다. 승범은 입꼬리를 잔뜩 올리고는 맞은편에서 병원장이 하는 양을 지켜봤다. 김진태는 젓가락으로 자연산 참돔에 뱃살을 짚고 고추냉이를 푼 간장에 푹 찍었다. 혀가 먼저 길게 나와 참돔 뱃살을 마중했다. 참돔의 뱃살이 혀에 요리조리 움직이고 하얀 이에 씹혀 목구멍으로 밀려 사라졌다. 몇 번의 젓가락질이 상위를 오가고 음식이 입안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김진태는 승범에게 눈길을 줬다. 그 눈길에 승범은 잽싸게 가지고 온 검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1: 제 모든 성의를 담았습니다.
0: 김진태의 붉어진 두 눈이 계속 승범을 응시했다. 잠시 뒤 승범이 뜻하는 말을 알아채고는 웃었다. 그 웃음이 긍정의 웃음이라고 생각해서 승범은 당당하게 어깨를 폈다. 김진태는 휴지로 기름진 입가를 닦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승범을 내려다봤다.
2: 내 자네가 우리 한방병원의 수익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네.
0: 그 말에 승범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1: 알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2: 그러니 잘 받겠네. 아, 회 좀 먹어보게. 아. 오늘 아주 맛이 기가 막혀. 응?

양복 상의를 입으며 그렇게 말한 김진태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는 따라 일어서려는 승범을 남겨두었다. 미닫이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다.

0: 뚝 하고 뭔가가 끊어졌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나섰다. 앞에 있던 간호사 이정미가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승범을 붙들었다.
1: 선생님, 어디 가세요? 지금 환자분이 대기 중이세요.
2: 지금 그게 문제예요?
1: 그게 문제가 아니면요.
0: 그는 황당해하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고는 성큼성큼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가장 꼭대기층을 누르고 팔짱을 꼈다. 엘리베이터는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느리게 바뀌는 붉은 숫자를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날 병원장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긍정의 웃음?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수입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 자신이 준 뇌물을 먹고 튀겠다는 말이었다니.
2: 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0: 권위 있는 부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금을 다 끌어모아 만든 돈이었다.
2: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렇게 비싼 회를 좋아하더니 원래부터 그럴 의도였던 거야? 거참 더럽게 처먹네.
0: 엘리베이터 안. 조급한 구둣발 소리가 바닥에 울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승범은 하얗고 긴 복도를 가로질러 병원장실로 향했다. 비서가 그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비서를 무시하고 승범은 문을 열었다. 놀란 비서가 뒤따르며 소리쳤다.
1: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부원장님이 계세요.
0: 소파 상석에 앉은 병원장 김진태와 그 옆에 말년병장처럼 앉아있는 송기윤이 들이닥친 승범을 봤다.
2: 부원장은 개뿔.
0: 승범은 저 송기윤에게 부원장 자리를 빼앗겼다.
2: 부모 뒷배로 제일 한방병원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부원장 자리도 꿰차다니. 아, 도대체 그 부모한테 얼마를 받아 처먹은 걸까?
0: 그것이 얼마든 자신이 드린 돈보다 더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자 속이 뒤집혔다.
3: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막 들어오나?
0: 송기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색한 말투로 물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승범은 김진태 앞으로 갔다.
4: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었죠. 우리 제1한방병원의 수익이 제 덕분이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0: 승범은 옆에 선 송기윤을 노려봤다. 그 눈빛에 송기윤은 어깨를 움찔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치스러웠던지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3: 이게 말이라고 막 하면 되는 줄 아나? 야! 이놈이 더러운 짓을 한다고 남도 그런 줄 알아? 너랑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클래스가.
4: 똥구멍을 신문지로 닦든 티슈로 닦든 어차피 똥 닦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3: 더럽게 똥똥거리기는.
0: 두 손을 허리에 올리며 송기윤은 시근덕거렸다.
5: 김선생.
0: 가만히 앉아 이를 보던 김진태가 승범을 나지막이 불렀다.
5: 자네가 환자들에게 비싼 약 팔아서 우리 한방병원의 수익을 일궈낸다는 건 사실일세. 그러나 그뿐이야. 자넨 환자를 대할 때 너무 사무적이야. 그에 대한 컴플레인도 만만치 않아서 한방병원의 이미지가 말이 아닌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 한의사가 사람만 잘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5: 그건 일회성이지. 환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가 전혀 없으니 자네에게 치료받았던 그들은 서비스가 더 좋은 한의사를 찾지 않겠나? 여기 송기훈 선생을 보게. 김 선생과는 달리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0: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니 이 병원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달의 한의사에도 뽑히고 그러는 거지.
1: 원장님.
0: 그게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말이야.
2: 김진태는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시더니 차가 식었다며 탁자에 내려놓고는 승범의 뒤에 선 비서에게 차를 다시 내오라고 시켰다. 김진태의 칭찬에 손기윤은 어깨를 폈다. 의기양양한 그 표정이 승범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1: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병원장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2: 송기윤이 이기죽거렸다. 승범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이곳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건만 다 무시되고 송기윤과 비교를 당하는 이 순간이 치욕스러웠다.
0: 아무리 개인주의인 시대라도 말이야, 변치 않는 게 있는 법이야. 환자를 감명시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다 할 배경도 없으니 나한테도 작은 감명을 주지 못한다는 소리야.
2: 승범은 치미는 화를 참으려 고개를 흔들었지만 김진태의 마지막 말에 불퉁한 말이 먼저 나갔다.
3: 실력은 요만큼도 없고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이나 잘하는 송기훈을 부원장 자리에 앉히실 거였다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제 성의가 무색해지지 않게요.
2: 그 성의를 무색하게 만들 거였다면 도로 줘야 마땅했다. 이대로 먹고 튀게 둘 수는 없었다. 전세금을 비롯해서 이때까지 애써 모은 돈이었다. 발끈한 송기훈이 승범의 어깨를 밀었다.
4: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야! 넌 네가 치료를 잘하는 줄 알지? 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너보다 잘난 놈들이야. 대체 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키운 거냐? 아, 맞다. 너 모르겠다. 너 부모님 없잖아.
5: 그러니까 돈을 도로 돌려받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착실하게 진료를 보고 다른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2: 승범은 송기윤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뒤로 나동그라진 기윤이 지른 비명인지 퍼뜩 정신이 든 승범의 내적 비명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승범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6: 제길 망했다.

0: 야야야, 그거 들었어? 승범 선생님이 기윤 선생님을 때렸다는 거?
1: 승범이 부원장 송기윤을 한 대 친 사실이 온 직원들의 귀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었다. 점심시간 간호사들은 식사 후 커피를 사 마시며 그 사건을 화두에 올렸다. 처음엔 단체 카톡으로 온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으나 지금은 말에 말이 얹어졌다.
2: 내가 그 선생 큰일 칠 줄 알았지. 그동안 얼마나 성과에 미쳐 있었냐?
0: 그니까 분명히 우리 기윤쌤 질투나서 그런 걸 거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승범 선생보다 잘생겨? 금수저에다? 성격은 얼마나 자상하시니? 이번에 부원장 자리마저 빼앗겨서 결국 못 참고 주먹질했을걸? 그 자리 노린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 그 지랄맞은 성격 어디 가겠니? 우리 기윤쌤 그 고운 얼굴에 상처라니. 내 맘이 다 아프다.
1: 그렇게 말하는 간호사의 어깨를 누군가가 세게 치고 지나갔다. 그 때문에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올라 유니폼 가슴께를 적셨다. 짧은 비명을 지르자 어깨를 치고 가던 정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3: 어머 미안. 내가 급히 할 일이 있어서 서두르다가. 미안.
1: 그러고는 손으로 젖은 부위를 문질러 오염 부위를 더 넓게 퍼지게 했다.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 손을 쳐냈다.
0: 아씨! 야! 너 일부러 그랬지?
3: 어? 설마. 내가 왜? 그나저나 여분의 옷 있어? 없으면 내 거 빌려줄까? 어쩐지 난 곧 필요 없을 것 같아서.
0: 뭐래? 됐어!
3: 아 그래? 그럼 난 일이 있어서 간다. 미안.
0: 야!
1: 생글생글 웃으며 미련 없이 돌아서자 화가 난 간호사가 정미를 불렀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녀를 만류했다.
2: 야야야, 똥 밟았다 쳐. 쟤 승범 선생이랑 절친이잖아. 끼리끼리라고 쟤도 독종이라고 하더니만 만만치 않네. 일부러가 아니긴. 아, 가자. 내 옷 빌려줄게.

0: 1. 새로운 출발. 봄의 햇빛은 따가웠고 막 잎이 돋기 시작한 초목의 풍경은 아직 황량하기만 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트럭 뒤를 따라 벤츠가 길을 달렸다. 8차선에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낡은 트럭의 뒷공무니만 보던 승범은 바짝 조인 넥타이를 풀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고층 빌딩과 도로의 비좁게 선 차들의 풍경이 사라지면서부터 속이 답답해졌다. 여기를 보면 산, 저기를 보면 논과 밭. 어쩌다 나타나는 농가를 보고 그만 아찔해져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차내의 탁한 공기를 휩쓸었다.
1: 산세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도시 우화!
0: 바람에 실려 웃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잠시 알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자 현기증이 일었다. 승범은 다시 창문을 닫았다. 조수석에 앉아서 힐끗 글을 보던 태경이 에어컨을 틀었다.
2: 아유, 봄인데 벌써 덥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민 씨?
0: 그는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경이 돌아보니 정민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놀러가는 것 같다며 조잘대거나 어디 휴게소에 어떤 음식이 맛있으니 꼭 가자고 다짐하더니만 다시 정막 속에서 한숨만 쉬어대는 승범이 어색해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만둔 제1한방병원의 직원 단톡방. 빨갛게 쌓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단톡방에 뜬 기사 하나 때문에 모두 호들갑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태경은 그 링크를 클릭했다. 그걸 본 태경이 짧은 숨을 들이켰고 운전하던 승범의 시선이 그가 든 핸드폰으로 향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고딕체로 부각된 제목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떠올라 휘휘 돌았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 태경이 소리를 내지르며 안전벨트를 꼭 쥐었다. 깜짝 놀란 승범이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은 차를 바로잡았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5월의 3.1%보다 오름폭을 더 키웠고 3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4년 만에 최대폭인 24.7% 올랐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도 22.2%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검증을 앞두고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위 현장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는 참가자끼리 대치하며 성조기를 부러뜨리고 밀치는 등 고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경찰 인력 2,0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다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초등생 한 명이 치료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50대 운전자 A씨의 혐의를 치사 혐의로 전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경사로에서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B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면, 우울, 불안 증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이른바 멘탈 케어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 성분 등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수면 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 불안 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 표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울감 등의 치료 효능을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리튬 등 전문 의약품 성분과 함께 식품의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0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현재 시간 1일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2,2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1,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저와 내각은 한마음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언제나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경청하며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일하는 총리, 기술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있다며 5,200만 주권자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주도 경제 균형 성장을 세 가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로봇 대회인 로보컵 2026 인천이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로보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보컵은 2050년까지 FIFA 월드컵 우승팀을 이길 수 있는 완전 자율 인간형 로봇 축구팀 개발을 목표로 1997년부터 열려온 국제대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와이파이다. 연결이 끊기면 금세 허전해지니까. 또 누군가는 사랑은 여름바람을 닮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지나간 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여운이 남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또 응원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사랑의 다른 이름일 텐데요. 뜨거운 햇살에 지치긴 쉽지만 마음만큼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7월입니다. 밖기보다 사랑을 전하는 날들로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리사입니다. 사랑하는 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라는 노래 가사도 있는데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잔소리 속에도 또 친구의 농담 속에도 또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따뜻한 눈길 속에도 사랑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문득 떠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 사랑이 큰 기쁨으로 전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고가 부르는 아무도 모르게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에 넣어.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의 한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한상희 씨가 7월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7월 달에 하고 싶은 일은 좀 솔직히 다이어트를.
0: 아.
1: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0: 아, 그래요?
1: 날씨가 너무 5월, 6월에 날씨가 너무 좋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음식을 섭취했더니 살이 많이 쪄서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0: 왜요?
1: 여러분들도 저기 다이어트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게 뭘 그 체지방 분해 요소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1: 강원의 씨는 7월 달에 뭐 하고 싶은 일이?
0: 전 7월 달에 사랑을 하고 싶어요.
1: 아, 사랑?
0: 네. 요즘 약간 좀 더워지니까 제가 좀 지쳐요. 뭐 살찌고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 지친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애정을 갖고 하나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뭔가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더 삶이 더 재밌어지지
1: 그래요?
0: 않을까.
1: 그래요? 그럼 아이돌 하나 만들까요?
0: 아이돌을 만든다는 게 무슨 조리식도 아니고 아니, 쉽게 만드는 게 아닌데.
1: 저 보증은 내가 쓸게요.
0: 아, 그래요?
1: 강원을 씨는 안 써도 되고.
0: 아.
1: 내가 어떻게 아이돌 집중 한번 할까요?
0: 가수 제작이라나 제작. 글쎄요. 뭐 저희가 또 하던 직업이기 때문에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자그마한 취미거리 하나 만들고 싶다는 그런
1: 뜻이 저도 그래요. 나는 근데 강원의 씨랑 꼭 그런 걸 하나 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음악에 관련된 가수나 뮤지션에 뭔가 참여를 해서
0: 아니 왜 하필이면 또 저를 갖다 그러세요.
1: 아 강원의 씨가 있으면 돼요. 저는 이 CPU가 딸려가지고
0: 네. 예,
1: 중앙 처리장치가 딸리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강원래 씨가 있으면은 아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한상희 네. 씨는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 저는 사랑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올 7월에.
0: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했나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1: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0: 아하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첫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 노래 뭐 박진영의 허니.
0: 허니.
1: 네.
0: 허니.
1: 허니. K-pop 산업의 성장을 이끈 그 박진영 씨죠. 우리도 뭐 잘 아는 박진영
0: 야,
1: 씨인데
0: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1: 네.
0: K-pop 산업 성장을 이끈 박진영.
1: 네. K-pop의 산업의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춤을 사실은 더 사랑했던 분이고 춤에 그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사실은 보컬이 뭐 되게 뛰어난 그런 가수는 아니었는데 뭐 자기가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0: 네.
1: 또 보컬에 또 자기가 춤만 춰서는 안 되겠다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수가 돼서 지금 뭐 대단한 그 프로듀서가 돼서
0: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겠습니다만 이런 유행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현장에서 뭐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음악을 만드는 그런 녹음실이라든가 또 작업실에서 항상 박진영 씨를 저는 많이 봤고
1: 네.
0: 박진영 씨는 항상 그곳에서 뭔가 하나를 배우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좋은 얘기 할 테니까 하면 저거 그러면 항상 뭔가 노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밥을 먹을 때나 춤을 출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 아니면 하늘을 볼 때나 아니면 놀러 갔을 때도 어떤 소재라도 음악을 만들고 싶고 가사를 쓰고 싶고 그 소재로 그랬던 분으로 기억돼요.
1: 강원래 씨가 봤을 때는 그래 좀 비슷한 접점이 있죠.
0: 박진영 씨하고요?
1: 네. 어떤 그런 부분 타이탄 부분 음악에 관련된 춤에 관련된
0: 그렇죠. 그렇죠.
1: 그죠.
0: 제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1: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뭐 그냥 방송국 갔다가 그냥 사무실 가면 나이트 갈 생각만 하고 아
0: 근데
1: 클럽
0: 오늘,
1: 가서 놀 생각만 하고 말이에요.
0: 오늘 허니 이 노래는
1: 네.
0: 박진영 씨에게 제가 소개해준 노래를 약간 좀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
1: 오.
0: 프린스의 키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띠리디리디리디리디
0: 키띠
1: 알아요.
0: 네, 그 노래와
1: 어 비슷하다.
0: 허니하고 들으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1: 네. 허니. 어 비슷합니다.
0: 근데 그 허니는 그 프린스의 키스보다는 그 프린스의 키스를 또 톰 존슨이 한번 불렀단 말이죠.
1: 아.
0: 그 톰 존슨의 키스를 좀 약간 벤치마킹한. 그래서 딱 들으면서 야 그때 박진영 씨가 노트한 노래를 계속 이렇게 뭔가 지금도 꾸준히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 내가 춤추고 싶었던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자라는 거죠.
1: 그 말씀을 한 게 여기서 나오게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네. 이수만 선생님이 강원래 씨가 말한 걸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회의한 내용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그렇구나. 옛날에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0: 저도. 네네. 그러니까 박지영 씨가 저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TV를 보면서도 야, 저 가수가 저런 부분은 조금 약간 부족한데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근데 박지영 씨는 그런 부분을 또 해내는 사람이고
1: 대단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박지영 씨 1집 때 자켓 디자인은 구준엽 씨가.
1: 오.
0: 했어. 구준엽 씨가 또 JYP라는 이름도 만들어주고.
1: 대단합니다.
0: 아, 대단하죠.
1: 이야, 확실히 프로들은 또 프로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박지정 씨나 네. 한상희 씨나 네. 거기서 거기.
1: 아유,
0: 예전에 또,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이승환 씨 뒤에 춤출 때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몇 번 부딪혔어요. 그때는 내가 볼 때는 박지정 씨나 뭐 한상희 씨나.
1: 아니에요.
0: 그때 당시 또 윤태진 씨라든가 네. 또 뭐 조혜성 씨라든가 다 거기서 거기.
1: 예전에 제가 발송에 얘기했지만은 그 강원래 씨나 그 박진영 씨, 구진엽 씨는 무림의 고수고 저는 동네 고수. 예, 네, 동네 고수입니다. 아직 그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아무튼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박진영 씨의 허니. 네.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나 이 노래 아주 생동감 있는 노래죠. 터보의 애인이 생겼어요.
0: 어?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곡은 같은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이은미 씨의 노래 중에도 그 노래랑 같은 노래 아닙니까? 아니에요.
1: 애인이는 들어가죠.
0: 애인이?
1: 네, 애인이. 애인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애인은 같이 들어갑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애인이 생겼어요 이 노래는 이 터보가 그 김정남 씨가
0: 네.
1: 없을 때 그 마이키가 그 개곤으로 그 LA에 살다가 개곤으로 그 김정남 씨가 없고 그 마이키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한 앨범이에요.
0: 아,
1: 근데 이게 잘 됐어. 이게 또 안 돼야지. 아,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좀 덜 돼야 그 김정남 씨의 그 빈 자리를, 야, 역시 터보에는 김정남 씨가 막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0: 아, 그 파핀춤.
1: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해도 되네? 예,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윤일상 씨 작곡에 이승호 작사.
0: 애인이 예. 생겼어요.
1: 예,
0: 사랑이 이은미 씨의 노래는 애인이 있어요네. 예.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고 하고 이 애인이 생겼어요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1: 다르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그 또 남자가 사랑할 때 애인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너무

0: 그 애인에 대한 그 감정, 그 애인을 보면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너무 좋아하는 그 가사도 나오죠. 왜 너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까? 왜 너만 보면 입술이 바싹바싹 말하는 건 거짓말해서 바싹바싹 말하는 건데 이거.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터보의 애인이 생겼어요를 예. 추천해봤습니다.
1: 그래요. 자, 오늘은 20세기 유행가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박진영의 허니, 터보의 애인이 생겼어요.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0세기 유행가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를 추천하는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추천하는 곡 어떤 곡 만나볼까요?
1: 이 노래를 들으면은 진짜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은 완전 이 노래 좋아합니다. DJ DOC의 미녀와 야수.
0: 아, 미녀와 야수. 네,
1: 이 노래는 가사를 보면은 오늘 밤 너와 나 단둘이서 파리 파리 너와 나 단둘이서 파리할 만큼 너무나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0: 근데 이런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1: 어떤 설문조사?
0: 그 미녀와 야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미녀들이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네, 통계적으로 다는 아니시죠. 네. 못생긴 남자들을 더 선호를 하고 그리고 좀 유머가 있는 남자들 더 선호를 하고.
1: 저희네? 못생긴 거 빼고?
0: 우린 많이 못생겨서.
1: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강원래 씨.
0: 여기서 제가 오늘 한상희 씨와 함께 좀 약간 공통분모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 네. 뭘까요?
0: 그 어떻게 너처럼 이쁜 사람이 저렇게 못생긴 친구와 같이 있어? 라는 얘기가 조금 더 칭찬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야, 너 남자친구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가 다 가린다라는 얘기보다는 네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 아, 진짜요?
0: 그래서 미녀와 야수란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들 얘기니까 뭐 공감이 되는 거죠.
1: 선녀와 나무꾼하고 또 비슷한가요?
0: 선녀와 나무꾼도 비슷한 거죠.
1: 그죠. 선녀는 되게 아름답고 이쁜데, 그러니까 나무꾼은 그냥 나무꾼.
0: 그 커플 중에 네. 남자보다 네가 더 낫다. 근데 우리 남자들도 약간 그런 얘기 들을 때 여자친구 되게 이쁘네란 얘기 들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1: 아, 좋죠.
0: 근데 남자친구가 더 잘생겼는데보다 네. 남자친구 되게 못생겼다라는 얘기가 자기는 기분이 좋게 들린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네. 한 51대 49가 아닐까.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박진영 씨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강원래 씨도 그렇고 저도
0: 우리 같은 과야.
1: 같은 과인데 저희는 있잖아요.

0: 진짜로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희 스타일이 좋아요. 아. 일단은 남자는 스타일이 좋아야 되고 저희는 일단은 질리지 않는 외모, 예, 개성 있는 외모로 정말 저희는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절대 질리지 않아요. 아하. 예, 정말 개성 있는 외모.
1: 그래요. 예. 우리 외모를 얘기했지만 그러면 한상희 씨는 어떤 외모의 여자분을 선호를 하는지 가장 먼저 여자의 어떤 부분을 보는지.
0: 저는 네. 여자의 어떤 부분을 보냐면 여자의 아씨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여자의 그 얼굴 그 다음에 몸매 같이 동시에 봅니다.
1: 아, 얼굴과 몸매.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거네요.
0: 균형을 보는데 물론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근데 솔직히 마음만 아름답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외모에 휩싸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만 처음에 좋아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강원래처럼 좀 비슷해요. 앞에 나서서 말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휩쓸려서 막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막 사람 막 이렇게 하나 없을 때 그 사람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1: 근데 아마도 한상희 씨하고 네. 저하고도 비슷하지만 네.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여자를 네. 볼 때 전체적인 그런 외모라든가 네. 또 하나 보는 게 코드를 보는 것 같아요.
0: 아 코드.
1: 코드가 잘 맞아야지. 네.
0: 센스가 네. 좀 있어야 돼요.
1: 음식 먹는 취향도 좀 비슷하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뭐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지 되는데 어떤 거 하나라도 좀 안 맞으면 좀 이렇게 첫인상이 좀 그렇게 네,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착한 여자보다는 여우 같은 여자가 난 것 같아요. 아. 저는 착한 게 다가 아니라 여우 같은 여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딱 알아챌 수 있는 이야기를 딱 그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여자분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계속 설명해야 돼. 네. 근데 그게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막 미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0: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코드가 맞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희한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뛰어나다기보다 내가 그치까. 희한한 사람이다.
1: 한상희 씨가 희한한 사람인데 그 희한함을 맞는 코드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있죠.
1: 알겠습니다. 우리 미녀와 야수 얘기하다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 자, DJ DOC의 미녀와 야수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자, 구피의 많이 많이.
1: 많이 많이. 야, 네. 또 뭐 어떤 많이 많이일까요?
0: 뭐 저거죠. 내 사랑 그대 제발 날 좀 날 좀 사랑해줘. 내 사랑 그대 제발 날 좀 사랑해줘. 많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날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자꾸 좀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여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랬는데.
1: 아, 그래요?
0: 예. 네, 자꾸 뭘 원해. 아, 지금 좋아하는데 왜 자꾸 또 좋아해달라는 거야? 뭘 자꾸 그,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것입니다. 네. 함께 있어도 외롭다라는. 네. 가 옆에 있어도 외롭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해서 귓속말로 오늘 되게 이쁘다. 근데 사랑한다.
0: 제가 지금 요거 있죠. 내 사랑 그대 제발 날 좀 많이 사랑해. 요거 남자가 여자한테 이러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뭐 우리 팬들도 알지만 옛날에 저를 좋아했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너무 저를 좋아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1: 왜요? 약간 좀 스토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0: 스토커 개념을 떠나서 저를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할 정도까지 해서 제가 미국으로 도피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쵸. 그걸 넘어서면 뭐 강원래 씨도 옛날에 팬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1: 없었습니다. 저는.
0: 아 그래요? 아, 그럼 할 말이 없죠. 이제 너무너무 이걸 팬 차원이 넘어서 너무 이렇게 다가오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1: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많이 많이 보다는 적당히 적당히.
0: 그쵸. 내 사랑 그대 제발 날 좀 사랑해줘. 적당히.
1: 날 좀 사랑해줘. 적당히.
0: 이렇게 가야죠. 코러스가.
1: 알겠습니다.
0: 이거 가사 고쳐야 돼요. 좀 적당히 이걸로. 많이 많이가 아니라 좀 적당히 이걸로 바꿔야 돼요. 네, 많이가 아니라 좀 적당히 이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1: 자, 20세기 유행가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 씨가 추천하는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뮤지션 한상희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노이즈 한상희이 추천하는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신곡 DJ DOC의 미녀와 야수 그리고 구피의 많이 많이 나가는 동안 한상희 씨께서 두 곡을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 네. 이 노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1: 네, 이 노래는 그 여러분 철이와 미애의 신철 씨가 프로듀서를 하셔가지고 네. 남자 3인조 예, 구피랑 DJ DOC 똑같고 노래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거? 작곡가도 윤일상 씨가 예, 그러니까 작곡을 했고
0: 그 랩도 비슷한 것
1: 랩도
0: 같아요?
1: 비슷해요. 아까 그 PD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죠?
0: 많이
1: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몰라 난 틴틴파이브도 이런 식인데
0: 머리
1: 비슷한 식입니다.
0: 그래요.
1: 그래 그 리듬도 비슷하고
0: 근데 90년대 랩이 더 좀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1: 쉽죠. 90년대 랩이 따라 부르기는 쉬운데 부르기는 사실은 멜로디가 있어요.
0: 멜로디가 좀 어렵나?
1: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어려워요. 멜로디 부르기가. 그러니까 요즘 랩은 멜로디가 있긴 하나 좀 빠르게 그냥 막 하는 랩이고 제가 사실은 성일이 형 천성일 씨 그 부분을 제가 부르는데 네. 정말 어려운 걸 느꼈어요. 어려운 걸 느꼈고 저번에 그 강원래 씨가 그 노이즈 콘서트 때 게스트 할 때 제가 사실은 난을 김창한 씨랑 얘기해서 준엽이 형 부분을 제가 하고 네. 그 강원래 씨가 해서 난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0: 같이
1: 예 네.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김창한 프로서가 야 그건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0: 아 그래서 한번 해보셨어요?
1: 예 네. 잘 안 돼요. 나 이제 알아버렸어. 요즘 들어 이상했던 노행들을 소문들은 내 주위를 돌고 돌고 돌. 이 준현명 돌이 안 나와. 돌고 돌고 돌다 이게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원래 건 더 안 나오고 네. 아니, 어려워요. 난 그래서 내가 요번에 못하겠고 다음에 연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창훈 프로듀서가 있어요.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별거 아니던데요. 가세요. 어서 얘 들어 해봐. 빠빠 띠라 뿅 쭈쭈쭈쭈 나서 나 이제 알아버렸어. 요즘 들어 이상했던 너 야 너무 약장수냐?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 쫓겨났어요. 네, 그 옛날 랩이 여러분 어려워요. 이 DJ DOC나 여기 구피 노래 엄청 어려워요.
0: 이 친구들도 잘하는 거라니까요.
1: 잘하는 거라니까요. 열길 뭐 속은 몰라도 야 뭐냐 안 된다니까 해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0: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 근데 왜 화를 내지 않은?
0: 자 오늘 주제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약간 느린 노래입니다.
1: 예, 예.
0: 독 소개해 주시죠.
1: 아, 요 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를 했는데 네. 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모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앙드레 김 그 패션쇼에도 나가고 원래는 배우죠. 이지훈 씨 나만의 신부.
0: 그래요 맞아요. 예. 배우 이때 당시에는 약간 그 유행은 아니었습니다만 약간 뮤지컬 배우로 많이 예, 추천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뮤지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기가 있는 그런 장르가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지훈 씨가 뮤지컬로도 많이 활동을 했었죠.
1: 이지훈 씨랑 저랑 닮았다는 소리를 좀 예전에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누가 어디가 그래요? 닮았는지 아세요?
0: 어디가?
1: 밑에 입술.
0: 아,
1: 제가 입술이 엄청 두껍걸랑요. 이지훈 씨가 입술이 엄청 두꺼워요.
0: 아, 그래요?
1: 네, 원래 입술 두꺼운 사람이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0: 아니, 이지훈 씨하고 한상희 씨하고 닮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1: 네, 입술만.
0: 같은 과가 아니에요.
1: 아, 이지훈 그래요? 씨,
0: 이지훈 씨하고는.
1: 입술이,
0: 입술이 자꾸 내밀고
1: 입술이 뭐 저는 닮았는데 자,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이 노래와 예.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춤을 가르쳤는데
0: 네.
1: 춤을 가르쳤는데 춤을 잘 못 춥니다.
0: 어허.
1: 유엔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0: 유엔이 멤버가 어떻게 되죠?
1: 최정원 씨하고
0: 김정훈 씨.
1: 김정훈 씨.
0: 맞다 맞다. 치과의사
1: 네.
0: 출신.
1: 네. 그 맞아, 친구 맞아. 내가 가수 하지 말라는데 나중에 가수가 돼가지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가수가 됐네. 근데
0: 아, 맞다. 네. 전에 얘기하셨죠. 김정훈 씨가 네.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야 너
1: 가수는 아무나
0: 학교
1: 하는 게
0: 다니냐?
1: 아니야.
0: 학교 다니냐? 학교 다니면 야 나 그냥 학교 다녀. 뭘 가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근데 그 얘기를 김창한 씨에게 또 한상희 씨가 또 들었다라는
1: 그럼요,
0: 거.
1: 그럼요. 들었죠. 그래갖고 이 그 예전에 그래서 그 김정훈 씨 내가 춤을 가르쳐 봤어요.
0: 네.
1: 한번 제가 살짝 아카데미에서 또 저한테 또 손을 뻗쳐가지고
0: 춤을 잘 추던가요?
1: 아 그냥 그래요. 그 둘은 댄스 가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0: 근데 또 유엔으로는 또 잘 됐어요.
1: 근데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 일단.
0: 아 춤을?
1: 네, 그 최정원 씨도 열심히 안 해.
0: 자신
1: 근데
0: 없구나.
1: 강원래 씨도 아시겠지만 네. 춤을 잘 출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기 스타일이에요.
0: 그렇죠. 끼라고 죠 끼.
1: 끼 어. 그다음에 몸, 그 팔다리. 네. 최정원 씨하고 김정훈 씨는 팔다리도 길고 어. 밸런스도 좋아요. 키도 180 정도 어. 돼요. 춤추기는 딱 좋은 몸이야. 어. 아, 근데 그러니까. 몸에 매가리가 없어.
0: 안 하려 그래요?
1: 안 하려 그래. 해봐. 그러면
0: 대충.
1: 힘 준 거야? 예. 그만해라. 아, 그냥 너네 그냥 살랑살랑하고 백댄서 시켜라. 그냥 그래서 했는데
0: 살랑살랑 하던가.
1: 살랑살랑한데 와 진짜 막 내 진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라이리맹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0: 아, 혼낼 뻔했어요.
1: 에, 근데 뭐 얼굴이 잘생겨서 노래 잘하고 그랬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0: 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세기 유행가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하 이 노래 이래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노이즈 한상현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저 한상현과 입술이 닮은 이지훈 씨의 나만의 신부 유엔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한상희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상희 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7학년도 진로 진학을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에는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7개 대학의 관계자가 함께하는데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6개 대학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개 대학이 참여해서 대학별 전형과 교육과정 그리고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설명회는 대학별 입학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1 개별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요. 대학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학생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진학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는 7월 9일 관악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열립니다. 장애 자녀의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대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터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회상.

터보의 회상,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장애계 간담회 내용과 장애인 관객들의 공연장 접근성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돌봄과제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우주공학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정을미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고요. 중증이고요. 시각장애인 둘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시각장애인하고 체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프라하에서 거의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고요. 정해놓은 여행지는 없었어요. 그냥 대충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그대로 가지 않고 그냥 그날그날의 날씨, 그날그날의 기분, 느낌에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면서 뭐 벽도 많이 만져보고요. 사람들의 말소리나 뭐 들려오는 음악소리, 바닥의 느낌을 느끼면서 나름 그리면서 걸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걷는 걸 좋아해서 트램도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탔고요. 거의 다 프라하를 걸어 다녔어요. 드레스덴하고 체스키 크룸노프라고 동화마을 같은 곳만 당일 투어로 갔다 오고요. 프라하 성도 너무 좋아서 두 번 정도 다시 갔다 오고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같이 가신 분한테 의지를 많이 해서 그분이 많이 이제 주도도 해주셨지만 또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뭐 보완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다녔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혹시 된다면 혼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됐어요. 조금 언어가 되고 핸드폰 사용이 좀 원활하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도전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많이 말리긴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그것도 중도에.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가서 말지 뭐. 다시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은 영화 코요테의 어글리의 주제곡 Can't Fight the Moonlight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계 현안을 논의했다고요?
1: 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이 장애계 주요 장애인단체들과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네.
1: 이날 박 장관은 복지관에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0: 장애인단체와 그러면 어떤 현안들을 논의했는지요?
1: 네, 먼저 다룬 것은 장애인 단체가 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이전에 이 장애 등급인 상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홍근 장관은 이 국정 과제에 따라서 내년 지급 대상 확대를 목표로 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장애인 연금의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도 이 장애인 소득 안정과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그 발달장애인과 돌봄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1: 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와 또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이 발달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의 이 돌봄에 대한 이 국가 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이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에 이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시작하네요.
1: 네, 경상북도가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전국 최초로 K-돌봄 6000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이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아 보육 전문 기관인 장애아 전담 전문 어린이집에 인력과 축적된 보육 경험을 활용해서 야간과 또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도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0: 네, 그 장애아동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양육 부담이 크지만 보육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1: 네, 맞습니다. 이 장애아동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양육 부담이 크지만 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실제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이 주말 외출이나 가족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이 전문 보육기관에서 야간과 주말에도 돌봄을 제공한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야간과 주말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 장애아동 돌봄 체계 구축에 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0: 네,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는 이 돌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1: 네, 경상북도는 우선적으로 포항과 경주 그리고 김천, 구미 등 이 도내 주요 권역에 위치한 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해서 이 평일 야간 10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일 야간에는 수요에 따라서 자정까지 연장 운영해서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예정이고요.
0: 네.
1: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닌 이 전문 보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을 갖춘 이 전문 인력이 돌봄을 제공해서 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이 기존 장애아 보육 기준보다 강화된 1:1을 적용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장애계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1: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또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한의 주치 제도에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한의 주치 제도는 이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의료 선택권 보장 정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정부가 그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그 제한된 규제 때문에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있잖아요.
1: 네,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9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상 확대와 수가 개선 등 이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이 한의와 관련된 의료 분야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무엇보다 만성질환과 통증 그리고 기능저하와 같이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 네, 정부도 한의 주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1: 네, 뭐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하. 정부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 종합계획과 제5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이 한의 주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관련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 모델과 수가 체계 마련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지연은 이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후퇴로 그리고 의료권 선택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장애인의 건강권은 더 이상 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할 권리로 이 조속히 이 정책의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1: 네, 대학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청각장애인 A씨는 이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했는데 이 병원 측이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인 건강검진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A씨가 배치된 이 검진센터 업무는 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와 전화문의자에 대한 응대가 주 업무입니다. 이 A씨는 병원의 인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진정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에 이 청각장애가 발생하면서 간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이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이 해당 병원에서 이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인권위도 차별이라고 판단해서 시정하라는 공고를 내렸죠?
1: 네, 인권위는 병원의 인사는 이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이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이 차별 행위로 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하고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육아휴직 복귀자와 또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장애차별 예방 교육 실시도 함께 권고를 했습니다.
0: 예. 그런데 해당 병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1: 네, 병원은 진정인 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에 이 사전 면담을 통해서 건강증진팀에 이 배치에 동의를 했고 기존 업무와 또 복직 후에 배치된 업무가 이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해서 이 청각장애를 고려한 이 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또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이 진정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이 경영상에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 병원의 권고 불수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이 해당 기관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 수립과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K-POP 공연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장애인 관객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1: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공연 현장의 접근성 실태와 또 개선 방향을 제시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정책 리포트는 고척 스카이돔 등 주요 공연장의 휠체어석 운영 현 현황과 또 주요 기획사의 접근성 지원 사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0: 네.
1: 이 결과를 보면 이 현행 법령에 따라서 공연장 내에 휠체어석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휠체어석 수와 위치 그리고 예매 절차 그리고 현장 안내 수준 등 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장애인 관객의 관람 경험이 공연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천석 규모 공연에 휠체어석이 8석에 불과하거나 이 사전 안내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이 달라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그렇군요. 일부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있었다고요?
1: 네, YG와 SM 엔터테인먼트는 이 접근성 전문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이 공연 제작부터 퇴장까지 이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청취 보조 시스템을 일부 공연장에 도입한 바 있었고 하이브는 일부 공연에서 현장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이 접근성 확대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이 하지만 공연별로 그리고 기획사별로 편차가 크고 이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 그 공연장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그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1: 네, 기획과 예매 그리고 운영과 현장 대응 등 이 전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감독 체계의 강화와 이 법제화가 필요하고요. 또 예매와 관람 접근성 개선과 이 현장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과 같은 이 과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임창정의 음성으로 듣죠. 소주 한 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립을 빼고는 뭐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1: 네, 여성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혼자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권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 장애는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적 차별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돌봄과 안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런 통합적인 자립이 중요합니다. 네. UN CRPD 역시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참여를 자립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이야기할 때는 꼭 그 돌봄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요?
1: 돌봄은 자립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적절한 활동 지원과 건강관리 또 주거 지원이 제공이 될 때 비로소 여성 장애인은 학업과 취업 또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반대로 이제 돌봄이 가족에게만 의존을 하게 되면 여성 장애인의 선택권은 크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니 중증 장애인이 취업과 이런 사회 참여를 시작한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돌봄이 자립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0: 예, 그 과거의 장애인 복지와 현재 자립생활 정책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1: 과거에는 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고요. 치료와 보호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현재는 사회 환경의 장벽을 제거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이제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이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 지원과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선택하는 이런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뭘까요?
1: 네, 여성 장애인은 이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또 돌봄의 공백도 있고 주거 문제라든지 건강권 제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혼자 생활하는 이 독거 여성 장애인은 응급 상황이나 야간 돌봄이 부족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0: 네.
1: 결국은 자립을 위해서는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의료 또 고용과 안전이 함께 이렇게 지원이 되는 통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그 자립생활센터는 여성 장애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 자립생활센터는 단순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지역사회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센터에서는 동료 상담이라든지 권위 공호, 자립생활 지술 훈련, 또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워주고요. 실제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거나 취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례도 꾸준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활동지원 서비스도 여성장애인의 자립에 아주 중요한 제도라면서요.
1: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제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사와 이동 같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 사회참여 활동까지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삶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제 다만 이 개인의 다양한 생활환경과 돌봄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또 있어서 이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이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앞으로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돌봄 정책은 어떤 영역일까요?
1: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제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개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서비스 시간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 장애인이 실제 생활에서 충분히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여성 장애는 임신이라든지 출산 또 자녀 양육과 질병 치료 이제 고령화가 또 지속화됨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따른 이 돌봄 욕구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0: 네.
1: 이에 맞는 유연한 지원책의 마련이 현재 좀 요구가 됩니다.
0: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는 걸까요?
1: 자립생활은 이제 어디에서 내가 살 것인가,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는가가 핵심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 가족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또 교육과 문화라든지 고용 같은 이런 분야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죠.
0: 네.
1: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시설 중심의 생활은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실제로 지역사회로 전환한 이 장애인이 활동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해서 취업과 사회참여를 이어가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자립생활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는 안전과 돌봄이 함께 논의돼야겠죠.
1: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성 장애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0: 네.
1: 따라서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산다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긴급 지원과 안전한 주거 환경의 제공, 또 의료 접근성과 폭력 예방 체계까지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자립과 안전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죠.
0: 그렇군요. 최근 장애인 돌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1: 최근 돌봄 정책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은 여성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이제 앞으로는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와 의료 또 정신건강, 고용과 가족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연계되는 통합 돌봄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여성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죠.
1: 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누구와 어디에서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가 꾸준히 발전을 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의 그 지역 간 격차 또 활동 지원의 부족이라든지 탈시설 이후에도 지원 체계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그런 과제로 남아있고요. 특히 이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과 안전권 또 돌봄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가 필요합니다.
0: 네,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1: 자립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접근 가능한 주거와 이동 환경을 마련하고 또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은 필요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겠고요. 또 기업은 여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또 지역 주민은 장애를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여성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립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여성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1: 이제 앞으로의 정책은 지원의 양보다는 지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건강과 주거, 또 활동 지원, 고용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이런 통합 지원이 필요하고요.
0: 네.
1: 또 이러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0: 네.
1: 정책에는 역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질 때 실효성이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그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우신지요?
1: 네,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싶은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점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가장 안타깝고요.
0: 예.
1: 또 여전히 이제 시혜의 대상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 자립의 기회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대신 결정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이 여성장애인의 자립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끝으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여성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확대해야겠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접근 가능한 주거, 의료와 안전망을 촘촘하게 이렇게 구축해 나아가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회가 여성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다, 이렇게 의식으로 존중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이어드리죠. 너에게.

0: 내일은 풀어나눌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우주공학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이야기 해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조기기 발전이 아주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기기의 발전에는 바로 이제 우주공학이 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요즘 우주공학이 아주 핫하죠. 예, 우주공학의 발전이 보조기기는 어떤 가장 밀접하게 첨단 기술을 주고받는 이걸 스핀오프라 그러는데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생존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어떤 고도의 우주공학 기술이 있는데 이게 지구에서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핵심 보조기기로 재탄생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우주공학의 영향을 받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이 첨단의 우주공학 기술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1: 네. 우주공학 기술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기능의 개선을 넘어서 불가능했던 이동과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수 있습니다.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우주라는 극단적인 환경인 무중력, 극저온, 극고온, 강한 충격, 또 제한된 에너지에서 인간을 생존하고 생존시키고 기기를 구동하기 위해 개발된 초정밀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발전된 게 첫 번째는 소재의 혁신입니다. 무겁고 투박하면서 초경량, 고강도로 변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데 네. 기존의 보조기기는 내구성 확보하기 위해서 철이나 무거운 금속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피로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무겁고요. 하지만 우주선과 인공위성의 발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초경량 소재들이 보조기의 판도를 바꿨는데 이것이 바로 탄소 섬유와 티타늄 합금입니다.
1: 네네.
0: 우주 항공용 소재가 수동 전동 휠체어라든지 또 의적의 어떤 프레임에 적용되면서 기기 자체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서 수 킬로그램 단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1: 그렇죠. 예. 네,
0: 두 번째는 제어와 센서의 이제 혁신인데 미세한 신호로 부드럽고 정확하게 이동하는 그 우주 공간에서 탐사선이 로봇팔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수 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센서와 모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것을 장애인이 신체 기능이 제한됐을 때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안전하게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제어와 센서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정밀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BLDC 모터인데요. 우주 정밀 제어 부품들이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과 지능형 의족에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뭐 소재나 제어 이야기는 자주 거론돼 왔는데 여기에 생체 인식 부분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서요.
0: 네. 이게 세 번째 역량이 바로 생체 인식하고 인터페이스의 혁신인데 이를 통해서 생각과 잔존 근육으로 기구 구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 비행사의 바이탈 사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의 신체 신호기를 어떤 보조기기의 구동 명령으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 이 근전도 센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졌고요.
1: 네.
0: 또 우주복 내부에 쓰이던 센서 기술이 지능형 로봇 의수에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1: 네.
0: 지금은 움직이잖아요.
1: 네.
0: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나 미세한 근육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1: 네.
0: 굉장한 거죠. 마지막으로 2차 합병증 방지와 안전성 혁신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생존 기술의 이식입니다. 우주 비행사의 척추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충격 흡수와 모니터링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부품이 됐는데
1: 네.
0: 나사의 메모리폼. 메모리폼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예, 예, 예.
0: 이착륙 시에 충격 완화용으로 개발된 이 소재가 휠체어형 특수 방석과 매트리스로 전환되어서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거나 누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의 어떤 체압을 완벽하게 분산시켜서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 욕창의 발생률을 또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1: 네. 자, 우주공학 덕에 기술 발전을 이룬 보조기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에 영향을 받은 보조기기부터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우주복 소재로 만든 초경량 고강도 휠체어인데요. 우주선과 그 인공위성의 무게를 줄이고 강력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탄소섬유 복합제와 티타늄 합금은요. 현대 그 고속도 휠체어의 아주 핵심 소재가 됐습니다.
1: 예.
0: 과거 무겁고 이제 투박했던 철제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수동 휠체어의 무게를 이제 5kg 미만으로 대폭 줄였고요.
1: 그렇죠.
0: 이는 그 사용자의 어떤 신체 피로도도 대폭 감소시키면서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폼하고 그 매트리스가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1960년대에 나사에서 우주선 이착륙 시에 우주비행사가 받는 엄청난 중력가속도의 충격을 흡수해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비스코 엘라스틱 폼 이게 시초입니다. 이 기술은 욕창 방정 매트리스와 특수 휠체어의 이너 그 작성 보조기기 보조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체압을 균일하게 분산해서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있어 하는 경우 장애인의 욕창 발생률을 좀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피로도도 낮추는 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 로봇 기술 자체를 가져온 보조기기도 있잖아요.
0: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봇 우주인 기술에서 온 외골격 로봇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외골격에 뭔가 입으면은 그만큼 파워를 낸다는 거죠.
1: 예.
0: 우주 정비나 행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로봇 이빨 제어 기술과 또 우주 비행사의 근력 유지를 위한 하부 구조 연구는 입는 로봇 기술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웨어리블 외골격 로봇의 또 모터 제어라든지 또 균형 센서 알고리즘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제어 장치로 움직이는 전동일체 조이스틱이 있는데 조이스틱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네.
0: 예,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의 미세한 궤도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던 디지털 제어 센서와 이제 고정밀 조이스틱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기술인데 이 기술은 근육의 힘이 미약한 진행성 근위양증이나 또 뇌병변 장애인이 아주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 또는 턱이나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전동일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반의 의수 의족이 있는데 우주 비행사에도 건강 상태를 지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된 원격 생체 신호 센서 기술이 있는데
1: 네, 네.
0: 이 기술이 사용자의 미세한 근존도 신호를 감지해서 실제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지능형 바이오닉스 의수의 센서 기술로 응용이 되고 있어요.
1: 예.
0: 더 직관적이고 정밀한 일상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 네. 자, 우주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의 기술을 또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적용한 것도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망원경에 그냥 보면 다 보이는지 아는데 엄청 노출을 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허블 우주 망원경 기술 기반의 시각장애인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촬영한 우주의 흐릿한 천체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디지털 이미지 처리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이나 행성 탐사선이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이나 어두운 행성의 표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빛을 이게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고감도 디지털 이미지 센서 기술인데요.
1: 네.
0: 이 기술이 시각 장애인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확대기라든지 또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이 돼서 글자의 대조를 높이거나 또 윤곽선을 선명하게 만들어서 시각 장애인이 사물과 문자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시각 장애인은 웨이러블 스마트 글래스나 인공 망막 시스템의 핵심 카메라이자 수신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1: 네.
0: 아주 적은 빛으로도 주변 사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잡아내서 시각장애인의 잔존 시력을 극대화해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 네.
0: 좀 더 대중화되면 저시력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아,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좀 빨리 상용화돼서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일상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0: 네. 이게 우주공학 기술이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에 어떤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 온 건 사실인데 이게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장애인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그러게요. 예. 예.
0: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주공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외국 기술을 사와야 되고
1: 예.
0: 그게 상용화되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일단은 먼저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1: 맞아요. 아, 너무
0: 일단 우주공학은 경제성을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국가
1: 예.
0: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돈을 막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경제성을 갖기에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1: 그렇겠어요.
0: 이미 다른 산업에서 이게 제품화되고 다시 이게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으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너무 이게 더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주공학은 웬만해서는 잘 접하지 못하는 고급 기술이죠.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0: 이게 정보가 세면 안 된다.
1: 네네.
0: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
1: 아이고, 예.
0: 또 상용화가 되고 다시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으로 와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소용되는 걸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1: 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일단 우주공학의 부품 기술들은 극한의 신뢰성과 정밀함 그리고 소용화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좀 보이죠, 허가. 지금 70년대 중반에 날아간 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인간의 신체 기능을 정밀하게 대체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으로 전용되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공학의 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장애인 보조기기의 영역으로 흘러들어와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기술 이전 체계의 제도화 및 활성화가 좀 필요합니다. 예, 미국은 있습니다. 나사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국가 우주 항공기관에서 보유한 어떤 특허나 첨단 부품 기술을 보조기기 개발 산업에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라이센싱할 수 있는 보조공학 전용 기술 매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줘서 국가에서 지원한 만큼 민간단체 특히 보조기기 시장에서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우주용 고비용 부품의 민간 양산화인데 첨단 우주 부품의 핵심 설계 원리는 유지하되 지상의 어떤 일상생활 규격에 맞춰서 3D 프린팅 기술이나 범용 소재를 결합해서 단가를 낮추는 이제 제조 공정 기술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지구에서는 우주만큼 아주 정밀하거나 네. 또 아주 고강력이 아니어더라도 그게 50%만 돼도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 양산화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학제적 통합 연구 생태계 조성인데 우주공학 엔지니어는 우주 환경을 잘 알지만 장애인의 실제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일생의 불편함을 깊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반대로 보조공학 전문가는 최첨단 우주제 알고리즘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주공학자, 의공학자, 재활약 전문가 그리고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품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융합 연구 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5B가 부르는 수필과 자동차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의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에 참석해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고 충청이 선도해온 첨단 산업 강국의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5월 3.1%보다 오름폭을 더 키웠고 3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4년 만에 최대폭인 24.7% 올랐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도 22.2%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한 가운데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 대해선 석유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도 커지면서 5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인공지능 AI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등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으며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못할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지 시각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막을 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중앙은행 포럼에서 AI는 이민, 기후, 감독 등 모든 의제를 관통하는 압도적 주제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금이 우리 생애 각국 경제에 가장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기사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몽규 회장 등이 무시했다며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에 대해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므로 문제 여부를 따져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은 뒤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사제 관련 위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4개월 동안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1,147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27.3%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18.3%, 진통제 7.1% 순이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정보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공공생리대 자판기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도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에선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9도입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2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본인은 유연한 시각이라고 우기지만 원칙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칙만 지키느라 경직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문득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나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과 경직된 사고의 모습은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해도 완전히 다르죠. 원칙을 지키는 일은 소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경직된 사고는 사고의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가령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벅벅 우기는 것처럼요. 또 경직된 사고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지만 유연한 사고는 그 실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는 겁니다. 요즘 별로 웃을 일도 없고 신나는 일도 없다고 푸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웃을 일, 신나는 일은 스스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 온투제프의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복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화를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와 기초생활보장급여삭감 구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주었다 뺏는 제도 탓에 신청을 꺼리고 장애나 거동 불편으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기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요양 급여비는 17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났습니다. 특히 재가급여공단 부담금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며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 9천여 곳, 종사자는 72만 명을 넘어섰고 요양보호사가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가 점점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내국인과 외국인 간병인 비율은 54대 46이었지만 현재는 내국인 간병인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환자가 한국인 간병인을 쓰려면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사실상 외국인 공동 간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과 고령 간병인 증가로 돌봄 환경은 악화되고 학대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병 급여화 시범 사업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을 간병 직무로 유입하는 등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무한궤도예요. 여름 이야기.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 복지 정보 그리고 복지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 은퇴협회 황정의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지난주에는 6.25 전쟁을 되새기고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나신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삶의 마지막에 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1: 네.
2: 오늘은 특히 삶의 마지막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네. 노년층한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꼭 생각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고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사망률도 늘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점점 90세, 100세까지 오래 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에 점차 고연령층의 사망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고령자 통계를 봐도 고령층의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네.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의 2025년 사망 원인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24년 총 사망자 수는 36만 명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1.7% 증가했답니다.
1: 네.
2: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 사망률은 전년보다 1.9% 증가했다는데요.
1: 네네.
2: 이 중에 80세 이상 사망자 비율은 54.1%로 10년 전에 비해서 15.3%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네네.
2: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망자가 가장 집중되어서 발생하는 나이를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은 약 85세, 여성은 약 90세가량으로 고연령층의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1: 네, 노년층의 인구도 사망자도 모두 늘고 있군요. 근데 대부분 노인들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임종까지 맞이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이 노인들은요, 대부분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임종 장소는 병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 네네.
2: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나이 들어서 건강이 악화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1: 네네.
2: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선택하면 혹시 회복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1: 네.
2: 그러나 모든 시간을요, 치료와 회복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정작 소중한 삶의 마지막 마무리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요즘은 중환자에게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막상 중환자가 됐을 때 자신의 거취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2: 네. 환자 당사자가 바라는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임종하는 이유는 막상 대부분 환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1: 네.
2: 심지어 가까운 가족과도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1: 네.
2: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가족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서 대화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마지막 삶을 누리고 싶다면 원하는 말을 말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호스피스가 대안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1: 네. 그런데 아직도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온다고 여겨서 꺼리게 된다고 하잖아요.
2: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호스피스는 돌봄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중병을 앓는 환자의 고통과 증상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환자의 감정적, 영적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돌봄의 철학이라고 여겨집니다.
1: 네.
2: 심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움을 줘서 인간적인 마지막 삶과 웰다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또한 그곳에서 환자가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베푸는 봉사활동 및 의료 간호를 베푸는 사람도 호스피스 이렇게 부릅니다.
1: 네, 요즘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전에는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를 권유를 받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곤 했어요.
2: 그렇습니다. 이 호스피스는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서 보낼 것인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1: 네.
2: 기본적으로 매일 24시간 환자를 돌보면서 이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 나아가서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죠.
1: 네.
2: 더불어서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가족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네, 우선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나 서비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준비사항과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1: 네.
2: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주요 거주지 등 이 환자와 가족의 희망이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합니다.
1: 네. 호스피스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2: 네, 우선 병원형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병원 중심으로 특수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이나 일반 병동에서 가족과 완화 의료팀이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1: 네.
2: 그리고 가정형 혹은 독립형 호스피스 제도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팀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돌봄과 전문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1: 네네.
2: 아무래도 이제 집이니까 마음이 편해지겠죠.
1: 네.
2: 더불어서 자문형은 임종기의 환자들을 항상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 병동 입원이 꺼려지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가기에는 치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과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병동에 있으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방식, 이것이 자문형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호스피스 서비스는 통증 등 완화 의료를 받으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특히 병원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나 가족이 마음의 준비라든가 삶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24시간 혹은 이게 며칠밖에 안 남았다 이랬을 때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또 누구와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말을 남기고 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1: 네네.
2: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그런데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양적으로 부족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환자와 보호자들은 요양병원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국회에서 열린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라는 토론회에서는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가정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2: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있음에도 방문 요양, 재가 돌봄 서비스 이 제공하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 수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1: 네. 현재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그 숫자도 부족하고 대도시에 집중해 있는 것도 문제죠?
2: 네, 그래 보입니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도 방문 가능 거리에 제한이 있어서 농어촌이나 시골 지역 환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네.
2: 이처럼 제한된 인력 등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네, 네.
2: 앞으로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없이 누구나 필요한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공급을 확대하고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 네네.
2: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요, 삶의 마지막 시간에 관한 장소와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2: 더불어서 더 나은 삶의 마무리는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스스로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삶의 순간순간 떠올려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 네네. 황정혜 세상보기 오늘은 호스피스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협회 황정혜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윤신혜예요. 인생이란.

윤신의 인생이란 들어봤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 목요일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있는 날이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신청 받으니까 전화주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플루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노리테 목관 오중주의 제16회 정기 연주회에 초대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이고요. 낮 2시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열립니다. 모두 7분에게 2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즐거운 세상. 다시 한번 할게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우리 최재학 씨가 마치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만 눌러.

0: 놀러도 되는 거를 두 번은 꽁꽁 놀러가지고서 지금 놀래가지고. 네네, 이게 또 생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실수를 또 가끔씩 들키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아유, 저 아침에 나오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더워도 우리 박성호 씨는 절대 더위 안 느낄 거야.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가득한 악상만 떠올리기만 해도 한여름 무더위쯤에 그냥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발트빛 야자수알에 네. 아롱만 해변에서 네, 네. 처음 만난 남국의 아가씨하고 와인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더위야 다 물렀거라죠.
1: 물렀거라.
0: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제가 오다가 생각했는데 네. 또 저희 이제 사는 동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청계산 아래에 청계산이 올라가는 데 많잖아요.
0: 그렇죠.
1: 뭐 양재동 옛골 쪽에서 가는 데도 있고 저희 동네에 의왕시에 청계산이 있어요.
0: 네네.
1: 청계산 쪽으로 가는데 그 계곡이 정말 물이 지금도 출출 흐르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뭐 설악산, 오대산 안 부럽습니다.
0: 네네.
1: 서울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발 담그고 네. 저 피서 좀 오십시오.
0: 의왕까지만 하고 창녕까지 내려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거든요.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는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은근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멀훈아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자기 거 방파를 안 틀리잖아요 지금. 아유,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어르신들은 장마철 꿉꿉하면은 입맛도 떨어져. 아이고, 이 긴 장마 어떻게 보내나. 반찬은 또 뭘 만들어서 또 끼니를 때우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두 분 어떠세요? 장마철이 입맛 없어도 밥을 잘 드실 수 있나요?
1: 저는 아직까지는 입맛이니 밥맛이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1: 간장 하나만 있어도 양념간장만 있어도 밥 먹어요.
0: 저희도 가끔 같이 점심 식사하다 보면 진짜 그러시긴 한데 양은 많지 않으시다고.
1: 예, 예.
0: 양은 많지 않은데.
1: 그 반찬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은 없습니다.
0: 어부인께서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최주학 씨는 아이고 오늘 오이제가 왜 이렇게 짠물이 덜 빠졌어 이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2: 아니요. 저는 여름 되면 콩국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0: 아니 제가 어저께 운동하러 갔는데 네. 그 옆에서 어떤 분이 아우 난 매일 콩국수.
3: 물론 뭐 노인 돼서 네. 좀 외롭고 나름대로 힘도 없고 그럴 시기지만
0: 네.
3: 또 나름대로 또 국민연금이
0: 네.
3: 나이 들었다고 주니까 굉장히 네. 고맙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0: 대접받는 기분이 드시는군요.
3: 그렇죠.
0: 네,
3: 그게
0: 네.
3: 많이 생활에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3: 없을 때하고
0: 네.
3: 있을 때하고는 네.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0: 그런데 이인수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인수님 그 연령은 이제 유치원 연령이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자주 네. 참여하셔서 선배님들 네. 얘기도 들으시고 노래 솜씨도 들으시고 한 가족이 되시면 좋겠어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뭐 이론이 되면은 저야 영광이죠.
0: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네. 진성의 내가 바보야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3: 네네네.
0: 네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3: 예예. 예.
0: 네 전북 천주의 64세 이인수님입니다.

0: 예, 이거 전주에서도 이렇게 예. 잘하는 분이 숨어 계셨구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이 노래는 제가 특히 더 애착이 가는 게 제 후배 굉장히 친한 후배 둘도 없는 후배 작곡한 곡인데 네. 실화거든요. 애인 네. 한 20대 때 가난해가지고 결혼해 살 수 없으니까 가라 해가 보냈는데 지금 와서 그때 보내고 나서 막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 실화가 이 노래인데 아. 그걸 생각하고 알고 들으니까 네. 굉장히 쓸쓸하고
2: 아니 그리고 목조주택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가수 자격증도 있으신 것 같아요.
0: 또 감정을 네, 제대로 실어서 노래하시니까 네. 아유 이렇게 잘 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 아이고 작가님한테 이런 과찬을 드렸습니다.
0: 진성 씨도 잘 불렀지만 또 우리 인수님도 네. 나름대로의 또 개성을 살려서 특이한 목소리로 참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네. 예 즐거웠습니다.
2: 네네 전북 전주에서 네. 이제 서울 동대문구로 올라오겠습니다. 72세 되신 이수열님 안녕하세요. 이수열님. 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서울 동대문구의 72세 이수열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열 선생님.
2: 아유 반갑습니다.
3: 아나운서님.
2: 네네네네. 네, 네. 네. 아이고 아니, 지금 아,
3: 긴장됩니다.
2: 긴장되세요? 저는 아니 정말 다 이제 70도 넘으셨고 80도 넘으신 분들이 연결되면 다 긴장된다고 하실 때 막 제가 막 갑자기
0: 저도 서른이 들어도

0: 네네.
1: 네, 이보다 더 멋질 수는 없겠는데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약간 돈도 버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하시고. 근데 어떻게 숙박업 경제는 괜찮은가요?
0: 아, 안 좋습니다, 요즘.
1: 네.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소일거리 삼아 사시면은
0: 네.
1: 분명히 또 좋을 날이 올 거예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이고,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 오늘도 점심 먹는데 식당에서 우리 지하 식당에서 우리 옆에 직원들이 두 명이 앉아서 축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는 옆에서 듣는데도 또 속이 상해가지고. 아, 그래도 그 두 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KBS 경기 쭉 지금 중계 방송을 보면서 서로 막 어느 나라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재밌게 들었어요.
0: 네.
1: 어떻게 축구 경기 보시면 속은 많이 상하셨죠?
0: 아, 이거 말도 못하죠, 뭐.
1: 축구 좋아하세요?
0: 아, 네, 좋아합니다.
1: 오, 그럼 뭐 조기 축구도 나가고 하셨어요?
0: 아, 젊었을 때는 좀 했죠.
1: 네. 근데 이번 월드컵이 또 오전에 열려서
0: 글쎄요.
1: 다 같이 응원하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0: 네.
1: 그래도 응원은 많이 하셨지요.
0: 아, 그럼요. 많이 잘했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1: 예전에는 광화문 나가셨을 때면서요.
0: 네. 그때 네. 나갔었죠.
1: 빨간 셔츠 입고 나가셨다고.
0: 예.
1: 여의도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0: 그래요.
2: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사명 있다가 네. 빨간 셔츠 입고 광화문에 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가야죠. 또 4년 후에 또 열심히 또 응원해야죠. 자, 오늘 손인호의 짝사랑 부르신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네,
1: 반주 시작할 테니까 편안하게 잘
0: 네.
1: 불러보세요.
0: 네네.
1: 동대문구의 72세 이수열님입니다.

짝사랑해 내 가슴은 멍들었네.

0: 좋습니다. 이서열님.
1: 네네.
0: 아이 오래간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이 가사가 또 아주 예술입니다. 짝사랑이라는 게 말 못하고 속만 태우는 건데 네가 잘나 일색이냐 내가 못나 말 못 말도 못하고 네. 그 표현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목소리도 적당한 비브라토가 있어갖고 굉장히 좋고 조금 아쉬운 것은
1: 네네.
0: 자꾸 이 반주보다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네. 그게 이제 아마 감정에 감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좀 편하게 네. 부르시면 더 쉽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은 목소리 자체는 명품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2: 네. 네. 네. 내일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분입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70세 이나은님 모시겠습니다. 이나은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3: 저요?
2: 네.
3: 그냥 가정에서 일하며,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노래교실 가는 영화로 보내고 있어요.
2: 어, 그러세요?
3: 네.
2: 매일 살림 열심히 하시다가 두 번 출근하시는군요.
3: 네.
2: 노래교실 가실 네. 때는 또 출근하는 기분으로 꽃단장하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3: 최고 리프레고 나가죠.
2: 그러시죠. 그러면은 아이 그냥 왜 이렇게 옷이 없지 그러시죠. 아니 일주일에 두 번도 또 그냥 금방 돌아오네. 아우 지난 여름에 옷 샀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옷이 없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있어요.
1: 네.
0: 저는요, 네. 옷이 방으로 하나가득이에요.
1: 하나가득.
0: 네.
1: 그래도 없다고 또 산단 말이에요.
0: 저는 천호 때하고, 네. 지금하고 몸 둘레가 똑같아요.
1: 어머, 세상에.
0: 네. 그래가지고,
1: 네.
0: 옷이 천호 때 입던 것도 지금 입어요.
1: 세상에.
0: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80인데, 미니스카 입고 다녀요, 저.
1: 얼마 있으면 80, 지금 70밖에 안 되셨는데, 무슨 얼마 있으면 80이에요. 10년이면 얼마나 긴데요. 아니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셨나 봐요.
0: 저요?
1: 네.
0: 저는 있잖아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요.
2: 아, 그런데도?
1: 그런데?
0: 그 운동 하나도 안 해요.
1: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허리를 그냥 24 사이즈로 그대로 갖고 계세요?
0: 네. 그대로 갖고 있어요.
1: 세상에. 이거
0: 지금도 정말... 하일 신고 다녀요.
1: 하일 신고 다니셔요?
0: 네.
1: 세상에. 아니 근데 우리 권은정 작가 얘기 나누실 때 그렇게 잠을 잘 자시는데 잘 주무신다면서요.
0: 네, 잠을 잘 자요. 8시간, 7시간 자요. 7-8시간 자요.
1: 7-8시간.
0: 네.
1: 그게 건강 비결이시군요.
0: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있잖아요.
1: 네, 네.
0: 저보고 네. 나은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든 것도 안 해서
1: 네.
0: 건강한 거야.
1: 아.
0: 그릇도 네. 막 써봐라. 금방 고장나는데 너는 몸을 쓰질 않아서 건강한 거다. 그래요.
1: 그
0: 친구들이.
2: 그 친구분
1: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잠만 주무셨군요.
0: 네.
2: 그 친구분이 말씀을 잘하셨네.
1: 그러니까.
2: 그릇도 안 써요. 마구로 쓰면 마구 쓰면 이제 흠집이 나지요.
1: 그럼
0: 이나은님
1: 별명은 공주시군요.
0: 네, 우리 딸들도 그래요.
1: 오, 따님들도.
2: 잠자는
0: 네, 우리 엄마 공주.
1: 오,
2: 잠자는 공주.
1: 그럼 네. 잠자는 공주는 잠만 자느라고 집에 반찬도 안 만드시겠네요.
0: 반찬요?
1: 네.
0: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딸을 해다 주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딸이 엄마를 해다 줘요.
1: 아이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아니 따님들도 우리 엄마 공주야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공주나마 드세요 들고 오는군요.
0: 네, 네. 우리 엄마는 그냥 가만히 먹기만 하고 있으래요.
1: 네네. 근데 뭔가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매력이 있으신가 봐요. 친구들한테나 아니면은 가족들한테도 우리 엄마는 공주야 하면서도 너무 그러면 밉잖아요. 근데 밉지가 않으신 거예요.
0: 근데
1: 왜 그럴까요?
0: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 내가.
1: 철이 없으시군요.
0: 네, 철이 없어요.
1: 그런데다가 애교는 있으시네요. 말을 들어보니까.
0: 그게 네. 제가 있잖아 오빠 4살 막내예요.
1: 아 그러시군요.
0: 막내로 딸 하나예요.
1: 아이고.
0: 그래가지고
1: 분명딸에
0: 철이 없어.
1: 그러니까.
0: 죽을 때도 또 철이 없어요.
1: 아니요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게 제 신감 편한 거예요.
2: 말씀도 잘하시네요.
0: 몰라.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뭔가 뭔지도 몰라.
1: 오늘 노래도 철이 없어가지고
0: 네.
1: 취무룡이 단둘이 가봤으면 하신다고 했어요.
0: 네.
1: 이 노래 정말 옛날 노래인데.
0: 네.
1: 네. 그럼 잘 불러보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종로구의 70세 이나은님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나은님.
0: 네.
1: 노래 들으니까 목소리 말씀하실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편에 이렇게 차분하게 노래하시네요. 언제
0: 그래요?
1: 언제 이 노래를 배우셨습니까?
0: 저요. 이제 배운 게 아니라 전 우리 오빠들만 넷이 있잖아요.
2: 아.
0: 그래서 지금 노래는 몰라요.
1: 왜냐하면
0: 오빠들이 했던 거
1: 초등학교
0: 그거 들은 것밖에는.
1: 이 노래 발표를 찾아보니까 이나은 씨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발표된 노래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목소리가 개성이 네.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자꾸 노래가 들어갈 때 이제 내 소절을 하고 또 내 소절 하고 들어갈 때가 자꾸 네.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들려요.
0: 잘 안 들려서 그랬어.
1: 물 흐르듯이. 아니 잘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쉬워서 그러지 목소리는 굉장히 좋고 개성이 있어서 잘 하셨습니다.
2: 네, 네.
0: 그래요?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지금처럼 건강하세요.
0: 네, 세 분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또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2: 네, 또 자주 참여해 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2: 오늘, 네, 네. 이수, 이수열, 이나은님 가운데 어느 분이 장원이 되실까요? 심사하신 동안에 정준의 노래 듣겠습니다. 낙원동 버장마차.

0: 오늘의 장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장원은 내가 바보야를 노래하신 이인수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오늘 맨 먼저 노래하신 이인수님.

0: 당원되셨어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리고 세 분 모두에게 또 출연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씨와 최주학 씨 두 분은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혜리의 모르나봐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혹시 비설거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가 오려고 할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미리 치우거나 덮어두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지요. 막힌 배수구에 낙엽을 쓸어내고 장독대 뚜껑을 덮고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고 비가 들이치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두고 이런 모든 게 비설거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하늘이 잔뜩 흐려지면 집 안팎을 살피고 부지런히 비설거지를 하셨는데요. 가끔은 우리 마음에도 비설거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상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 않게,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젖어 있지 않게 오늘은 창문 단속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단속을

네, 소설 백치야다다와 수필 구두로 유명한 작가 계영목 선생이 1959년에 발표한 수필 더위와 예의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름철처럼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지는 계절은 없다. 팔뚝과 정강이를 징그러울 정도로 드러내놓고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를 해도 누구 한 사람 눈살을 찌푸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물속일 때는 좀 더 관대하다. 아니, 그 순간 전까지의 예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남녀가 그 물속으로 같이 뛰어들어도 그것은 자유다. 여름, 더위, 그리고 물이다. 그러나 나는 물을 모른다. 왠지 물이 싫다. 물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즐긴다고 공자가 일찍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마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럼 산을 즐기는가 하면 산도 나는 싫다. 산은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이 즐긴다고 했으니 나는 이 또한 못 되는 모양이다. 이 무슨 기질이기에 여름 한철이나마 남과 같이 벗을 수 있는 예의의 까풀을 벗지 못하고 더위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여름에도 나는 예년이나 다름이 없이 그저 내 집 조그마한 뜰 한쪽 모퉁이에 이제 겨우 사람 키 남짓하게 자란 라일락 그늘 아래다 돗자리나 한 장 깔아놓고 책이나 들고 뒹굴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리나 물가가 아니면 관대할 줄 모르는 라일락 그늘이다. 더위에 지친 몸이 그저 졸리다가 잠이 들다가 하면서 의식을 잊음으로 예의의 까풀을 벗어보는 그 한때의 유행이 던지어져 있을 뿐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엄격해지기도 하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예의다. 하수영의 노래 라일락꽃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묘에는 하나하나 깊은 사연들이 배어 있을 겁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함양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월명총 전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수동 삼거리에서 함양읍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왼편에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함양읍 백천리에 속하는 곳인데요. 사람들은 이 마을을 월명마을, 월명불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마을에 있는 월명총이라는 무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묻혀 있을까요? 옛날 함양의 수동 지역은 역마들이 쉬어가던 번화한 역촌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월명이란 이름을 가진 역녀가 살고 있었는데 역녀는 역에 속해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신분 낮은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역촌에 눈에 띄는 젊은이가 하나 드나들었으니 삼돌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꾼이었는데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심성이 고와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고향인 경주를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싹싹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하지만 타향살이에 외로움이 왜 없었을까요? 정이 고팠던 삼돌이는 만날 때마다 시원한 숭늉을 건네주는 월명의 다정한 손길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월명 역시 믿음직스러운 삼돌에게 깊은 연민과 정을 품게 됐지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듯이 두 사람 마음에 서서히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청춘 남녀의 앞날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미조의 불꽃 준비했고요. 이어서 현철의 안전하 선아 당신 생각, 그리고 김아정의 사랑 세 곡 듣겠습니다.

네, 김하정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정미조의 불꽃 그리고 현철의 안전하선아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에서 전해지는 애틋한 사랑이야기 월명총 전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삼돌이와 월명. 삼돌이는 거친 눈보라가 몰아쳐도 험한 고갯길을 넘어도 월명만 곁에 있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혼인을 권했고 두 사람은 소박하게 물 한 그릇 떠놓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알뜰하게 살아갔습니다.

얼마 후 아이까지 생기면서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기별이 날아왔습니다. 멀리 경주 고향 땅에 홀로 계신 삼돌이의 모친이 몹시 위독하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삼돌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피덩이 같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까지 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결국 삼돌이는 월명과 아이를 남겨둔 채 혼자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떠나는 날 아침 삼돌이는 월명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님 병원을 추스르는 대로 곧장 돌아오겠소. 아기랑 부디 몸조심하고 있으시오. 그렇게 삼돌이는 혼자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두어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월명은 당장이라도 경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갓난아기를 업고 천리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하늘의 달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지요. 과연 삼돌이와 월명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노래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리고 패티김의 초우.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패티김의 초우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의 월명총 이야기입니다. 삼돌이가 고향 경주로 떠난 뒤 아내 월명은 하루하루 눈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잠을 청하려 해도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만 들리면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애타는 그리움은 결국 깊은 병이 돼 월명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고 허공을 바라보며 애타게 남편의 이름만 부를 뿐이었지요. 이웃 사람들이 약을 지어와서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월명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명은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주에 도착한 삼돌이의 사정도 좋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생각보다 깊었던 것이지요. 밤낮없이 어머니 곁에서 극진히 간호를 했지만 야속하게도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몸이 쇠약해진 삼돌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함양에 두고 온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삼돌이는 부랴부랴 길을 나섰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리운 함양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아내의 부고를 전해들은 삼돌이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명이 죽어서라도 삼돌이가 있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주 쪽에 내려다 보이는 수동 삼거리 산 중턱에 묻어줬다고 했습니다. 삼돌이는 월명의 무덤에서 몇 날 며칠 통곡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무덤가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두 사람의 가엾게 여기

마을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두 사람이 헤어지지 말라고 삼돌이를 월명의 무덤에 함께 묻어줬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무덤을 월명의 이름을 따서 월명총이라고 불렀고 그 무덤에 있는 마을을 월명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월명총 전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남인수의 추억의 수야곡, 나예심의 사랑의 송가, 이상렬의 눈물을 가르쳐준 여인, 그리고 문주란의 이생명 다도록.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1년 7월 4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대학가에 스며든 편의주의 노트 복사 붐. 전자기기 대량 보급이 몰고 온 생활 편의주의가 대학가에도 스며들어 기말 시험 기간엔 대학 주변 복사점 앞에는 노트 등을 복사하려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이 때문에 각 대학가 주변에 등장한 10여 군데의 복사점들은 하루 평균 5천 장에서 1만 5천 장까지의 일거리가 밀려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대학가의 이 같은 복사 열풍은 졸업정원제 시행 후 더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 앞자리에서 강의를 기록한 학생들의 노트를 손쉽게 복사하려는 성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선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대형 강의실에 한꺼번에 밀어넣고 강의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제대로 강의 내용을 필기할 수 없는 현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네, 정말 학생 수 많은 수업 시간에는 칠판을 보고 필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노트 복사를 많이 했더랬지요. 그런데 요즘은 수업 시간에 거의 손필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면 곧바로 글자로 변환해주는 앱을 쓰기도 하고요. 칠판에 적힌 내용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요. 참 편해졌지요?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1981년만 해도 복사 재본집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편의주의라고 꼬집고 있으니 당시 기자들이 요즘 풍경을 본다면 놀라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방주연의 노래 캠퍼스의 추억 준비했고요. 이어서 키보이스의 정든 배.

네, 캠퍼스의 추억, 방주연의 노래, 그리고 이어진 곡은 정든배 키보이스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노래와 함께 추억 여행 잘 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가 강조됩니다. 치료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초기 치료는 그만큼 예후가 좋은데요. 다행히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의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대장암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기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통에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장애도 있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답답하죠. 그럴 때 자율신경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아바의 댄싱 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대장암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식습관, 생활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대장암의 위험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조기 대장암의 치료 결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뭘까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친정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신정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죠?
1: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암도 비슷하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저희가 흔히 대장암이라고 하면 뭐 혈변, 복통, 변비, 뭐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을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0: 네.
1: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조기 대장암이나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상태에서는 네.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초기에는 증상이 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의 위험이 있는 용종이라든지 또 암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검진의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0: 암입니다. 네. 대장 내시경의 장점은 암을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이 되기 전 단계인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대장 내시경은 진단 검사이면서 동시에 예방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전암선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암이 생겼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네.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이 내시경 검진을 망설이게 하는데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 늘고 있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 대장 내시경 검진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따라서 검진율도 전에 비해서는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대장암이 발견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1: 네.
0: 그 대장 내시경 검진의 중요성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1: 네.
0: 예,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검사 자체보다도 장 정결제, 즉 장을 비우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1: 네.
0: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보다 장 정결제 복용량 줄어든 경우도 많이 있고 복용 방법도 알약 등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고 받는 불편감은 하루 정도이지만
1: 네.
0: 이 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좋을 텐데요. 조기 대장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는 병기와 상관없이 늘 불안해 하시는데요.
0: 그렇죠. 우리가 조기 대장암은 이제 그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치료 결과는 매우 좋기는 합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암이 대장에 그 침투하는 굉장히 얕은 층에만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5년 동안 봤을 때 재발 전이 없이 잘 지내는 완치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데요. 암 치료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재발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대장암은 보통 치료 후에 5년 정도를 중요한 관찰 기간으로 보고
1: 네.
0: 이 기간 동안 재발 전이가 없다면 완치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장암을 발견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은 맞습니다만
1: 네.
0: 치료 후에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받으면서 재발이나 전이 없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조기 대장암과 초기 대장암은 같은 의미인가요?
0: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약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일반 분들이 이제 초기 대장암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병기가 낮은 암, 즉 저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기 정도의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에 반면에 조기 대장암은 병기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고요. 그 조기 대장암 암이 대장벽의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까지 얕게만 침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1: 네.
0: 모두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점막층에만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1: 네.
0: 침투가 점막 하층까지 조금 얕게 침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대장암 3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이라고 모두 초기 대장암은 아닙니다.
1: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0: 예, 그 조기 대장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보다는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가 여부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대장벽은 저희가 흔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4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장 시작하는 부분이 점막층에만 있거나
1: 네.
0: 그 바로 아래 점막 하층, 즉 매우 얕게 침투한 경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반면에 병기라는 것은 암의 침투 깊이뿐만이 아니라 국소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까지 함께 고려해서
1: 네.
0: 1기, 3기, 4기, 4기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조기 대장암은 암이 대장벽 안에서 얼마나 얕은 위치에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병기는 암이 몸 전체에서
1: 네.
0: 어디까지 퍼졌느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또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 아래층에 두 개층에 머문 상태뿐 아니라 대장 바깥쪽에 림프절의 전이가 됐어도 조기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그래서 예.
0: 조기 대장암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점막 하층까지 머물러 있는지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렇지만 드물지만은 암의 깊이, 침투 깊이는 얕아도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막층에만 사실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대장암에서는 이 중에 일부 환자에서는 국소 림프절 전이가 함께 발견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대장암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그래서 침투 깊이는 낮지만 국소 림프절을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3기 대장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대장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조직 검사상의 불편은 없나요?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가 항문으로 삽입하는 거라서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중에 사실 조직 검사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불편감이 없이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 안쪽 점막에는 막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그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조직 검사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후에 사실은 이제 뭐 소량의 출혈이 있다거나 대장 내시경에 가스를 넣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후에 이제 불편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조직 검사 자체로 인한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조기 대장암으로 확인되면 내시경적 절제술로도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좀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암이 점막층에 아주 얕게 국한되어 있거나 점막 하층에서도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얕게 침범했을 경우에는
1: 네.
0: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조기 대장암이 절제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이제 병변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이제 병리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현미경으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되게 보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약게 침투해서 내시경적 절제술로 잘 제거는 했지만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거죠?
0: 예, 대부분의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 없이 시행이 됩니다. 보통은 수면 내시경처럼 진정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병변의 크기가 매우 크다거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 내지는 조금 내시경 절제술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 상황이라든지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마취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1: 네.
0: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보통은 일정 시간 관찰을 위해서 입원하여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0: 예, 요 질문은 사실은 이제 요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1: 그러시군요.
0: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1: 네.
0: 말씀드린 이제 최종 병리 검사에서도 림프절 전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소견이 없다면 네.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1: 네.
0: 하지만 병리 결과에서 림프절 전이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소견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위험 소견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제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림프관, 혈관, 신경을 침범한 경우, 그리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쁜 경우, 네. 그다음에 점막하 침범을 했지만 그게 네. 뿌리가 또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좀 깊게 침범한 경우, 그다음 내시경자 절제술로 충분하게 절제만을 확보하지 못하고 절제한 경우에는 네. 림프절에 미세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맞겠습니다.
1: 관련해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있던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예, 저희 연구는 이제 내시경으로 조기 대장암을 이제 절제한 이후에 네. 어떤 환자에게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이전에 없던 결과는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수술함에 있어서는 내시경자 절제술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병리 결과에서 그런 위험 소견이 있으면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추가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소견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모든 환자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하여서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추가의 항암 치료도 계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러한 병리 소견 위험 요인들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만 보지 않고 이런 위험 요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점수 위험 인자 점수화하여서 실제로 몇 점을 가지고 있을 때 림프절 전이가 몇 퍼센트에서 발생을 했는지 실제로 이제 발생한 비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시경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근치적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 중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율은 약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당연히 림프절 전이율의 확률은 높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림프절 전이 위험이 상당히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환자에게 뭐 이런 요인이 있으니 근치적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종합적인 이제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하면 림프절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많으면 이제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치료 방침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0: 이제 가장 중요한 활용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과 의사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오시고요. 그래서 특히나 내시경으로 이제 조기 대장암을 제거를 했는데 또 근치적 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이제 큰 고민에 빠져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미 암을 제거했는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 재발을 많이 하나요? 수술을 정말 받아야 되는지 고민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아 요거 이런 위험 소견이 있으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수술했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 30% 아니면 약 70%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및 수술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별개로 교수님은 또 하나의 연구에도 참여를 하셨던데요.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재발이나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예, 이거는 이제 조기 대장암뿐만 아니라 이제 진행성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사실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지요.
1: 그렇죠.
0: 예, 내가 관리 되게 잘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수술이 가능할까요? 전이 됐을까요? 등등의 이제 많은 걱정이 이제 한 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 시점에 느끼는 이제 심리적인 고통, 즉 이걸 디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치료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의 진단 당시에 느끼는 디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이제 주관적으로 환자분을 직접 체크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 1,400명의 이제 절제 가능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진단 당시에 중증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60% 정도였고요. 네. 그거를 지나서 심한 스트레스를 보인 분들이 15% 정도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디스트레스군은 비교적 낮은 디스트레스군과 비교했을 때 네. 실제로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좀 높게 관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단순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재발한다, 영양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암의 재발은 당연히 처음에 병기 그리고 암, 림프절 전이 수술과 항암치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실제로 암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재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진료실에서도 참 궁금한 건 많은데 막상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이제 임상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는 결과니까 쉽지 않지만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는 않는 부분이 가장 크죠. 아다 네. 마음 편하게 편하게 먹어야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뭐 마음을 뭐 강하게 먹고 치료 받으셔야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무서운 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이 뭐 의지가 약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건 전혀 절대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디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이상으로 좀 높아졌을 때에는 이게 암의 예후에도 분명히 영향을 그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편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확인이 되면 네. 단순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암교육센터 또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팀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를 해서 네. 환자분의 디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참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에도 민감해질 텐데요.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보조제도 그렇고요. 의사와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 뭐 이러이런 거 누가 주셨는데 네.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끔 가다가 사실은 뭐 다들 주변에 좋다라고 챙겨주시겠지요. 근데 이제 너무 좀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드시려고 할 때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사실은 좀 확인하고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대장암의 조기 발견 또 치료 과정에서의 마음 관리까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주시죠.
0: 예, 뭐 대장암에서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조기 발견입니다. 네. 첫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암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검사를 받으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네. 모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과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하지만
1: 네.
0: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근치적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내시경으로 잘라진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병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1: 네.
0: 암 환자분들에게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너무 걱정 많은 거 당연하지만 그 불안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중재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1: 네. 조기 대장암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신정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불면증도 생겼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해도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꾀병도 아닌데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이름도 어렵죠? 어떤 문제인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0: 예,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익숙치는 않은데요. 여러 증상들의 원인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자동조절 시스템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신체의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0: 네.
1: 뭐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호흡이라든지 소화시키는 능력, 심장 박동, 뭐 체온이나 혈압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 시스템입니다.
0: 네.
1: 이게 망가지는 병인 거죠.
0: 그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건가요?
1: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머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편두통이나 잦은 어지러움증 그리고 또 심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이명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호흡계 쪽으로 계속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이 막 생기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변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신적인 증상으로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개운치가 않고 피로하고 뭐 손발저림이 나타난다거나 수족냉증이나 식은땀 이런 것들이 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마땅히 원인이 안 나올 때 저희들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긴장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또 편안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 과로나 수면 부족 또는 아주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이 지속되면 이 교감신경 긴장할 때 항진되는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면서 이 대개 두 신경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증상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불면증에 소화장애 두통도 있고요.
1: 네.
0: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네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증,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호소한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특정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조절하고 조율해주는 이 시스템 스위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가 딱 꺼짐으로써 전체 증상에 다 나타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악셀 역할을 해주는 교감신경이 있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에 굉장히 막 우리가 지쳐있고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액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점점 과열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가만히 있어도 몸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뒤통수 쪽에 막 근육이 수축하면서 뒤통수 쪽에 저리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불면증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게 휴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좀 과열된 걸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소화나 휴식을 담당하거든요. 이 부교감신경이.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제 역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장기들의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도 하죠.
0: 참 그렇게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런데 증상을 겪는 환자는 답답한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게 더 답답하겠어요.
1: 그렇죠. 환자분들은 몸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진짜 부서질 듯이 아프다.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병원 가봐야 검사했는데 자꾸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진짜 빛을 노리시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현대 의학이 일반적인 이런 검사 방식을 기존에 계속 하던 방식이 이 자율신경 실조증 검사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책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우리 의학계가 하던 검사 방식은 대부분 뭐 MRI, CT, 혈액검사, 뭐 내시경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나 손상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건 뭐 위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는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걸 움직이게

0: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1: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의학에서는 항상 배제 진단이라는 걸 해요.
0: 네.
1: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려서 병원을 가면은 심전도 찍어보고 뭐 심장 초음파 검사 막 해보고 네. 아 심장병 아닙니다. 아. 심장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0: 네. 그러니까
1: 이렇게 배제 진단을 한다는 네. 게 문제죠.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뭐 MRI 찍고 뇌 CT 찍고 뭐 이상 없으니까 정상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의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율신경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의료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고 위장이 안 좋으면 내과 가고 가슴이 좀 답답하면 그냥 순환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 가고요. 근데 이건 자율신경 조절이라는 건 몸 전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의 스위치다 보니까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받은 의사가 많지가 않다는 것도 지금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또 직접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을 신경성으로 오해받기도 하겠네요. 스트레스에 대한 지적도 받겠는데요.
1: 네. 진짜 환자들이 억울해하면서 막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여기저기 병원 다녀봐야 계속 수년 동안 뭐 예민해서 그러시다, 마음 약해서 그러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은 더 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자기가 의지로 안,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더 병을 만드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변의 지인분들도 뭐 또는 아내분이나 가까운 가족들 야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너만 좀 유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환자분들은 완전 번아웃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정신과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마치 꾀병 취급하면서 정신과나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더 이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이런 병을 겪으신 분들이.
0: 그러시겠네요.
1: 네.
0: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0: 그래서 장기 자체보다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1: 네. 이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자율신경 즉 이 실조증을 고치고 억울함을 풀려면 사실 그 기능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왔던 피검사, 위내시경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각 장기가 망가졌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그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검사는 신경과를 찾아야 하나요?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1: 아, 네. 신경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단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마 둘러보시면 신경과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전화로 검사 장비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가 가능하냐? 요거 한마디만 딱 물어보시면은 아, 이 병원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검사 장비를 확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1: 네.
0: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어떤 방법인 건가요?
1: 일단은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는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특수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검사 정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첫째로는 심박 변이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서 악셀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어느 쪽이 과열됐는지 어느 쪽이 망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로는 기립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환자분을 눕혀놓고 쫙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데요. 누워있을 때하고 일어서 있을 때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검사 결과가 뭐 교감신경이 정상 수치보다 3배나 과열돼 있습니다. 악셀이 지금 3배나 밟아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딱 나오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역시 내가 꾀병이 아니라 이게 진짜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또 큰 치료가 돼요.
0: 심박 변이도 검사와 기립경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검사에서 자율신경의 기능적 이상이 발견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동안은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원인도 몰라서 답답해 하셨던 것들이 수치로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또 공식적인 진단명이 있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공식적인 진단명도 있고 이렇게 진단을 딱 부여받는 순간 아, 내 몸에 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자동조절

0: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1: 예.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요. 예.
1: 그럼 사람마다 불편을 겪는 증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뭐 머리 쪽에서 겪어지는 증상, 위장이나 소화기 또는 순환기나 호흡기 쪽, 전신 질환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1: 네. 그렇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럼 네.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0: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성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교감신경, 그러니까 악셀에 문제가 있어서 악셀이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나 뭐 불면증이나 두통을 좀 잡기 위해서 요 흥분되어 있는 교감신경계를 조금 억제해주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되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이제 주사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위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소화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이제 약 물이라든지 또는 자율신경계를 회복시켜주는 좀 안정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또 기력이 너무 많이 쇠해진 분들은 뭐 기능적 의학적 접근으로 영양수액요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은 뭔가요?
0: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악셀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약으로는 심장 박동을 좀 안정시켜주는 이제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또 과도하게 흥분된 이 뇌기능 너무 막 과흥분돼 있어서 불면증이 생기고 긴장감이 높으신 분들은 항불안제 계열의 이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합니다. 또 수면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행복감을 나타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율신경계 전반 적인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우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성 통증이나 무기력증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이제 이럴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위장관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미도드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약간 조여주는 약.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미세하게 좀 올려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1: 약물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이런 약물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0: 이게 약이라는 거는 지금 오작동되고 있는 요 신경 스위치를 잠깐 바꿔주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 자율신경이 고장난 근본적인 원인을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누적된 이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그것이 단지 약 몇 개만으로 몇 달 만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께 나타난 자율신경 증상의 원인이 뭐 때문인지를 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려야죠, 의사가.
1: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완치라기보다 관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완전히 이게 정답인 건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감기처럼 뭐 약을 먹고 완전히 뚝 떨어낸다 이렇게 완치의 개념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당뇨나 혈압처럼 내 몸의 상태에 좀 잘 달래가면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평생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강박을 갖고 계시면은 아 이거 약 먹었는데 치료가 다 안 되네 이렇게 막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평생 그냥 나의 몸의 특성, 내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걸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증상만 보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기도 하고 수면장애나 소화장애로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0: 네.
1: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특정한 장기들에 대한 기능적인 검사를 충분히 다 해봤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안 나오면 한번 자율신경 실조증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전혀 다른 계통, 전혀 다른 장기들의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역시 각각의 개별 장기가 문제가 아니라 조절하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세의 변화 또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상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0: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언터처블의 다 줄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새털같이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털같이 많은 날을 놔두고 왜 꼭 오늘 하려고 하느냐라든가 새털같이 많은 게 시간이다처럼 말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새털같이 많다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나타내려면 새보다 털이 많은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요. 이것은 원래 소의 털을 뜻하는 쇠털을 써서 쇠털같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발음을 쉽게 하려다 보니 쇠털이 새털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쇠털 같은 날, 쇠털같이 하고 마는 날, 쇠털같이 허구한 날이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제멋대로 모양 없이 써놓은 곳을 두고 글씨가 개발 세발이다 또는 개발 세발 썼다 같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글씨를 쓴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어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두 표현 모두 비표준어였지만 현재는 이 중 개발 세발은 표준어로 인정돼 있습니다. 개발 세발 외에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 괴발 개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해마다 7월이면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줄임말 여우락.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표 음악축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펼쳐질 여름 음악축제인 여우락 페스티벌의 이한철 예술감독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곡도 이한철 씨의 노래 들어보죠. 슈퍼스타.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간.
1: 네, 여러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감독은 고등학교 시절 협성고 밴드 모비딕의 창립 멤버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밴드 에코스에서 또 활동을 하다가 199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94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95년 데뷔 앨범 데뷔를 발표를 했고요.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영화, 드라마, OST 작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악방송 라디오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DJ로 지금 현재까지 활동 중이시네요. 또 2023년에는 국립국악원과 이야옹 타령을 또 협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이한철 씨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와, 내일부터 시작 아니에요?
2: 네, 내일 이제 개막이고 제가 개막 공연을 맡아가지고.
1: 아니, 지금 한창 바쁘실 텐데?
2: 리허설 하러 가야 됩니다.
1: 오늘은 근데 뮤지션 이한철 씨로 저희가 모신 게 아니고
2: 예.
1: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모셨는데 이게 국악축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2: 맞아요. 국악계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이죠.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술감독을 맡게 되셨어요?
2: 저도 국악을 좋아하고 또 국악 느낌이 있는 제 노래도 발표하고
1: 그렇죠.
2: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긴 예. 하지만 그렇게 국악을 좀 곁다리로 함께하는 것과 대표적인 국악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 된다는 건 아주 다른 얘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한테 일단 제의가 왔을 때 너무 고맙고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1: 살짝 또 들기도 하고.
2: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게다가 대중음악인이 네. 와서 페스티벌 망쳤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또 그런 부담이 있으시군요.
2: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엄정을 좀 뺐고요.
1: 예.
2: 그런데 또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요. 예.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기면서 냉큼 전화 걸어가지고
1: 네.
2: 제가 한번
1: 해볼게요.
2: 해보겠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국악 관심은 있는데 어렵잖아.
1: 그렇죠.
2: 국립극장까지 가려면 멀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국악 페스티벌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눈높이가 아닌 귀높이로
1: 아, 그래요. 맞아요.
2: 맞춰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아마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각오가 왠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2: 네. 대중음악인 중에서는 최초로 예술감독을 맡은 거더라고요. 네.
1: 올해는 이제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홍보문안 나온 거를 저도 좀 봤거든요.
2: 예.
1: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던데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2: 일단 제가 예술감독이고 음악감독은 또 판소리꾼 유태평양 씨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유태평양 씨 또래의 소리꾼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었고
1: 네.
2: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중음악가들을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분들이 진짜 국악에 발을 들여놓고 흠뻑 빠지면 어떤 음악이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를 한번
1: 에이.
2: 저도 기대를 하고 초대를 했고
1: 국악으로 발을 다 끌어넣으셨군요.
2: 예. 원래 한 발만 거치고 계신 분도 두 발 넣게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1: 네.
2: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 명단을 몇 분만 다 네. 말씀하시면은 너무
2: 시간이
1: 네, 시간도 그렇고
2: 예.
1: 네, 가서
2: 강산의 씨가 소리꾼 정복원 씨와 함께 공연을 하는데요.
1: 예.
2: 이제 모레부터 공연이 열릴 예정이고
1: 그렇고요.
2: 강산의 씨는 근데 기존에 발표되었던 곡들이 앨범들이 다 한국적인 색채를 가지고
1: 강하죠.
2: 있어요.
1: 예.
2: 또 국악기도 적극적으로 쓰셨던 편이고 그러나 이렇게 아예 판을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국악으로
1: 네.
2: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초대를 했고 또 선우정아 안예은
1: 네.
2: 또 컨트리 공방 이런 대중음악가들이 참여를 하고 하림 씨도 함께하고
1: 하림
2: 있습니다.
1: 씨. 네. 네.
2: 국악인 중에서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 굉장히 개성 넘치는 음악을 하는 부이임 또 서희철 가단 삼산에 함께하고 국악 작곡가이신 김백찬 최지혜 씨도 함께합니다.
1: 네, 국악도 사실 진짜 보니까 예전과는 좀 많이 변화되곤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2: 맞습니다. 네. 네. 뭐 이날치도 있고 뭐 악단광칠, 네, 뭐 송소희 씨. 네. 자신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쳐내는 거는 진짜 멋진 것 같아요.
1: 그렇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또 자기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예. 어떠세요? 대중음악을 하셨던 이한철 씨가 예술감독 맡으면 이 멤버들이 그래서 싹 바뀐 건가요?
2: 네.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국악방송에 DJ 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는데 네. 국악을 어쨌건 하루 2시간씩 매일
1: 들으시잖아요.
2: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요. 그리고 제가 국악을 제대로 들은 지는 이제 3년 됐지만 국악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가 사철가 같은 경우도 장단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산 저산.
1: 네. 벌써 나오시네.
2: 자. 꽃이 이렇게 가는데요. 네. 이 딱딱 이 장단 박자를 짚어주는 데까지 빈 마디가 이제 그 있겠죠. 우리 서양 음악으로 따졌을 때 한 네 박 정도 다섯 박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되게 외우기 힘들어요.
1: 네, 틀릴 가능성도 높고
2: 많고. 근데 그냥 기분으로 아. 이산저산하고 침도 한번 꼴깍 삼키고
1: 그 안에
2: 쉬고.
1: 몸에 사실 우리 몸 안에 배어 있는 거
2: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막 뭐 아. 서양에서는 보컬 애드립이라는 표현을 국악에서는 입 타령이라고 하거든요.
1: 아, 입 타령.
2: 네. 입이라는 단어와 타령이라는 단어 만났는데 처음 듣는 단어인데 뭔지 알 것 같잖아요.
1: 바로 붙네요, 입에.
2: 네. 그리고 뭐 경기 소리에서는 목을 이렇게 막 굴려서 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걸 방울목이라고 하거든요.
1: 방울목.
2: 이건 뭐 암기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들으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1: 네. 그러네요.
2: 그런 의미에서 국악은 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1: 들죠. 그 의미군요. 네. 아. 그러면 특히나 이제 올해는 앞서도 대중음악가와 또 국악인들을 막 이렇게 같이 지금 협업하는 무대를 많이 슬쩍슬쩍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2: 네. 이 요락 페스티벌은 뭐 최근 경향이 창작곡들을 무대에 올려야 되고 대부분의 그 공연의 내용이 다 초연되는 공연들입니다.
1: 아.
2: 그리고 두 아티스트가 혹은 두 팀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1: 네. 네. 이번에 그러면 한두 개 무대만 소개해 주신다면?
2: 네. 먼저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 씨가 함께하는 공연인데요. 네. 컨트리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팀 이름처럼. 근데 컨트리 음악이 우리 판소리와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1: 없죠.
2: 네. 그래서 국내 최초고 당연히 세계 최초입니다. 네. 우주 최초이기도 하고요.
1: 우리가 최초면 다 최초죠. 뭐.
2: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네. 음악이니까요. 네. 그리고 스트릿 댄서이신데요. 립제이 씨.
1: 아니, 너무 유명하죠.
2: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립제이 씨하고 우리 그 전통 연희팀 유희라는 팀하고 또 박동석이라는 국악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하우스 음악이거든요.
1: 아.
2: 거기에다가 이제 AI 보컬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니면 복합된 그런
1: 그러면 눈으로도 보기도 하겠네요. 막 춤도 추시고 막 그렇죠. 같이 하는 거예요?
2: 네네.
1: 아, 이게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네요.
2: 그렇죠.
1: 오감을 다 활용해서
2: 듣고 예. 느끼고
1: 예.
2: 그리고 그 판소리꾼 중에 굉장히 요즘 인기 많은 김수인 씨도 저희 페스티벌 함께 하는데 아. 김수인 씨는 블루스 밴드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와 함께 장마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해요.
1: 아.
2: 그래서 보통 한여름 되면 그 대중 가수들이 야외 큰 스테디움 같은 데 빌려가지고 예. 암흑의 흠뻑 쇼 이런 거 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물을 막 예, 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연도 물과 관련된 아~ 공연인데 물을 뿌리진 않습니다. 네, 어~ 못 뿌리죠. 국민극장 네. 실내는 네. 네. 음용할 수 있는 작은 생수밖에 못 가지고 가니까. 근데 장마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내리는 비, 많이 쏟아붓는 비, 그리고 비가 그치고 해오름까지 그걸 우리 소리와 블루스 음악으로 쫙 꾸며내고 있습니다.
1: 우리 소리가 장마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2: 어, 맞아요. 네. 네. 장마되면 습기 때문에 끈적끈적하잖아요.
1: 네. 좀 블루스도. 가라앉고 네.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2: 네.
1: 시기도 그때가 또 비가 올 수도 있어서
2: 그쵸, 그쵸.
1: 비 맞고 들어가셔서 몸도 좀 말리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장르 확장도 또 시도를 하신다면서요?
2: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컨트리 공방 음악이 딱 그런 계열인데요. 근데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디밴드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팀인데 미국 미국이 이제 그 블루그래스 뭐 컨트리 음악의 본고장이잖아요. 아, 네. 미국에서 큰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매년 미국에 투어 1년에 두 번씩 가고 또 거기서 주는 신인 아티스트들한테 주는 상도 작년에 받았고 또 실력 있는 팀이 실력 있는 소리꾼과
1: 함께하는. 네. 그러면 이렇게 섭외를 이렇게 초호화로 하시려면 어렵지 않으셨어요?
2: 아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 아 생각보다 어려워.
2: 강산혜 씨 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 소리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겠다고 흔쾌히 승낙하셨는데 또 다른 뭐 가수 동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힘들다.
1: 내가 할 수 있을까.
2: 네. 네. 국악에서 소리 내는 거는 대중음악과는 달라서 내공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또 창작에서 해야 되는 거면 수개월 동안 시간을 써야 되는데
1: 아, 창작이기 때문에
2: 네.
1: 또.
2: 아쉽지만 그럴 여유가 또 없다. 하시겠다고 하시고선 두 달 지나서 도저히 미안한데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어쨌든 다양한 장르의 협업, 뭐 소리꾼이 부르는 다른 장르의 음악, 뭐 로커가 부르는 판소리
2: 예.
1: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겠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 뭐야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니
2: 맞아요.
1: 그냥 자기 장르를 하면 되지 않아? 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게 힘든 걸 하지?
1: 네.
2: 접점이 없어서 진짜 뭐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1: 맞아요.
2: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또 예술감독 입장에서는 더 예. 하게 되더라고요.
1: 아.
2: 제가 직접 그 곡 작업을 안 해도 돼서 한 걸음 떨어져 있어서 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과연 어떻게 될까?
1: 뭐 너무 허, 궁금하시군요.
2: 예.
1: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2: 예전에
1: 기대가
2: 유치원
1: 되고.
2: 다닐 때 예. 양쪽에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있고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1: 아, 예.
2: 하잖아요.
1: 예.
2: 그렇게 연결해보고 저렇게 연결해보고 아. 했을 때 나오는 조합 기대가 아. 되고 워낙 또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1: 또 큰 걱정은 없으신
2: 네,
1: 거죠?
2: 네. 없고 중간중간 계속 제가 또 못 살게 굴었거든요. 전화도 하고 연습실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어깨너머로 본 바대로라면
1: 괜찮다.
2: 굉장한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 네. 기대가 되네요. 앞서 이제 음악감독은 소리꾼 유태평양 씨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2: 네.
1: 이제 두 분도 사실은 이제 호흡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2: 아, 맞아요. 네.
1: 두 분은 원래 아셨어요?
2: 원래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한번 아. 나와 주신 정도?
1: 네. 어떠세요? 호흡이 좀 잘 맞으세요?
2: 오히려 음악을 하고 있는 영역, 뭐 장르가 아예 다르니까 보완서로 하면서 잘하게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경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1: 네.
2: 예전에 이 축구 얘기인데요. 뜬금없이. 대전FC에 마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대전FC 팬들한테는 정말 레전드로 지금 네. 이렇게 떠받듦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계속 2부 리그에서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마사 선수가 그때 좀 팀을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마사 선수가 한 인터뷰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저는 인생 걸고 합니다. 그 자기 팀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소리꾼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 이분들은 그냥 직업 선택으로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인생 걸었구나. 유태평양 씨도 지금 30대 중반인데 경력이 30년이거든요.
1: 그렇죠. 인생을 진짜 건 거네. 자기 인생이 다 들어간 거네요.
2: 네. 대부분의 소리꾼 분들이 다 5, 6, 7세 때 소리를 시작하고
1: 그렇죠.
2: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오전 시간을 목 푸는 데 쓰시더라고요.
1: 아.
2: 오늘도 목 푸셨어요? 예, 3시간 하고 왔어요. 이렇더라고요.
1: 아, 그걸 3시간씩.
2: 대중 가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1: 방송이 갑자기 죄스러워지네. 저도 뭔가 목을 풀어야 되나.
2: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1: 참 그러네요. 이번에 그러면 공연이 어떻게 몇 개 정도 공연이 올라가요 올해는?
2: 네. 전체 네. 공연은 12개고요. 내일 7월 3일에 개막해서 25일까지 국립극장에 있는 하늘극장 달오름극장에서
1: 그렇죠.
2: 열립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락 페스티벌에 이한철 예술감독과 함께 추천곡을 좀 들어볼까요?
2: 그럴까요?
1: 예. 네.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2: 국립국악원이 제안하고 제가 또 함께 좋다 이렇게 답을 드려서 만들게 된 음악인데 이하홍 타령이고요. 제주 민요인데 원래 해녀 삼촌들이 물질하러 갈 때 그냥 뜻없이 이야홍 야홍 그냥 이렇게 흥겹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이하홍은 이야홍이기도 하지만 이야옹 아.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야옹 타령의 후렴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앞뒤로 제가 작곡한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가사 내용은 고양이의 밤 산책 아. 그렇게 해서 한번 창작해봤습니다. 네.

0: 여우락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감독의 추천곡 첫 곡 이영타령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페스티벌에서 이한철 씨의 무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내일 네. 모레 이틀 동안 마침내 미녀라는 제목으로 공연합니다.
0: 아, 마침내 미녀. 혼자 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이희문 씨 그리고 최수연 씨
0: 와.
1: 네, 함께 해주세요. 제가 네. 만든 곡을 불러주시는데
0: 네.
1: 일단 합주실에서 같이 연주할 때도 계속 등 뒤로 9볼트 전류가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과 함께.
0: 신나하시는 모습이 지금 저희 그래. 스튜디오에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음악을 또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공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1: 그렇죠. 네. 삼선과 서희철 가단 이 두 팀이 함께 만드는 공연은 여기 우리 MG가 있다.
0: 아, 젊은 여우락, 세대?
1: 네, 맞아요. 어. 청년 두 분 다 청년 세대고 여우락 페스티벌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이거든요. 그 여우락 페스티벌 이름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국악을 풀어내는 공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유토평양 그 음악감독님의 폐막작도 기대가 많이 돼요.
0: 아.
1: 자작곡, 판소리, 뭐 팝음악도 직접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0: 예.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관객도 좀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셨다면서요?
1: 네. 여우락 프리토크라고 해가지고 공연 시작 전 굉장히 이제 설레는 그 순간에 평론가 임희훈 씨 그리고 예술감독인 제가 작품의 음악적인 특징과 감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콕콕콕 찔러드릴
0: 미리
1: 예정입니다.
0: 미리 좀 알고 들으면 훨씬 또 듣기 편안하시니까.
1: 맞아요. 네.
0: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는 점점 더 대중적인 국악 페스티벌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가 되는데 다음 소개해 주실 추천곡 두 번째 어떤
1: 네,
0: 곡을 들어볼까요?
1: 이 노래도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돈돌라리라고 저기 북쪽에 함경도에서 불려지던 네, 네. 민요인데
0: 네.
1: 이게 올해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는 민요이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언덕 위에 뭐 놀거나 빨래 널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을 때 저 먼발치에서 일본 순사나 밀정 같은 사람들이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후렴구가
0: 사인으로.
1: 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거든요.
0: 아,
1: 그거를 신나게
0: 맞아요.
1: 부르면 마을 사람들이 아 지금
0: 오고 있구나.
1: 오고 있구나.
0: 네. 일본 경찰이 오고 있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1: 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어떤 감동을 좀 느끼고 제가 표현할 때는 좀 시티팝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봤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두 번째 추천곡 돈돌라리 같이 또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이제 여우라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 감독께서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을 3년째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거기까지 가게 되신 건지.
2: 처음에는 예. 국립국악원에서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라는 아, 게 있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워낙 뭐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1: 공부를 늘 하시는군요.
2: 그런 거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쿠바 음악이라든지 예. 뭐 보사노바 뭐 삼바 이런 외국 제3세계 음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악들 관심 갖다가 어머 국악은 내가 또 생각도 못했네 라고 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들었어요. 듣고 마지막에 그 수료하면서 작품도 발표하고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네. 저도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1: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2: 어렵긴 어려운데요. 네. 또 재밌어요. 아. 전 특히 토속민요 되게 좋아하는데
1: 아, 지금 민요로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추천곡으로.
2: 네. 네. 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코너에 나오는 그런 어르신들의 소리 있잖아요.
1: 이거 옛날 세대가 나오는 건데
2: 시작할 때는 분명히 도로 시작했는데요. 에, 에, 에. 끝날 때는 한 시나 라춤으로 끝나요. 아.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수업 받을 때 강사님한테 질문했더니 아, 어르신이 힘드셔서 아. 기운이 빠지셔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1: 소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네. 그러는 거군요.
2: 근데 그걸 음악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아. 느껴졌었고.
1: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2: 네. 지금도 이번 이제 내일 공연할 곡 중에 보면 경남 사천에서 그물 끌어당기는 소리 야하여 이살 저살 야하여 오. 등살로 땡기라 이런 게 있거든요.
1: 어머.
2: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 좋은가 하면 제가 지금 그 느낌을 표현을 못하는데 이가 치아가 한 두 개 정도 빠졌을 때
1: 아, 나 지금 뭔지 알 것 같아요.
2: 나는 소리 있잖아요.
1: 네. 어르신들의 아니면 어르신들. 부를 수 없는 노래. 네. 소리.
2: 네.
1: 아.
2: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악은 참 매력적이지만 아. 그런 우리가 삶을 경험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이나 풍경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1: 그려지는
2: 그 소리 가락이나 장단 안에 다 있다는 거.
1: 아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소리에 담겨 있는.
2: 그죠.
1: 아, 참. 네. 아, 그런 생각 안 해봤었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리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 건데.
2: 네.
1: 그 후로 그거를 그러면 배우신 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2: 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네. 많이 듣고.
1: 국악을.
2: 네. 들을 네.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로 계속 저만의 이렇게 리뷰를 남기고 이걸 지금
1: 보여주시는데 어마어마 많네.
2: 예. 예. 3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1: 이야.
2: 국악 듣는 귀가 좀 깊어지고 흔히들 이제 국악에서는 귀명창이라고 하거든요.
1: 맞아요.
2: 잘 듣는 사람들. 예. 소리를 잘하고 무대에서 막 공연하는 것도 좀 좋지만 귀명창이 되고
1: 것도.
2: 싶어요.
1: 아,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곡들이 몇 분짜리 제목도 적어 놓으시고 검은고와 활 연주로 표현되는 깊은 바다, 심연의 소리 예.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셔서 아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 하나라도 적어보면 네. 한 발 더 다가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어려운 이건 동살풀이 장단입니다. 이거는 엄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1: 안 와닿잖아요.
2: 안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대로 제가 느꼈던 바대로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 그래서 네. 메모를 하시면서 늘 들으시는 거군요. 네. 아니 음악 국악을 들으시면서 저렇게 공부하듯이
2: 그리고 이제 국악방송에서 진행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1: 물어보시고
2: PD님들한테 네. 붙잡고 물어보고 그러면 네. 또 답이 툭 하고 나오고
1: 아 그래요. 야 정말 지금 음악 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도 30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데뷔가 예. 아직도 그 호기심으로 음악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공부가 있다는 것도 참 그 자세가 남다르시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이제 퓨전 국악이라고 많이 하죠.
2: 예.
1: 국악기하고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그런 현악기들 협연하는 것들 많이 하고 잘 어울리고 또 소리가.
2: 네.
1: 또 어떨 땐 또 기타 같은 악기하고도 오. 또 하고 뭐 해금과 피아노 뭐. 그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어떤 시도 속에서 음악적 영감을 본인도 받으세요?
2: 그렇죠. 네, 다채로운 시도를 저도 해보고 또 시도하는 분들의 음악도 꼼꼼히 들어보고 다만 이제 계속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내가 우리 소리를 그저 재료로만 사용하는 건 아닐까.
1: 아. 네.
2: 앞서서 들려드렸던 노래들도 국악의 비중은 좀 적고 나머지는 제가 작곡한 곡들이 많잖아요. 네.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건 아닐까. 저 자신한테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1: 좀 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고 싶으신 마음인 거군요.
2: 네. 그런데 또 너무 본질로 가서 대중음악이나 제가 경험했던 팝음악의 요소가 없으면 그건 또 제 게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계속 그 줄 당기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아, 이리 당겨졌다 저리 당겨졌다.
2: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다.
1: 아.
2: 내일은 또 어떨까. 예, 그런 기분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1: 어떠세요? 요즘에는 국악이가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막 나오세요?
2: 예, 예, 국악 얘기하면
1: 아까
2: 재밌어요.
1: 아까 노래를 막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2: 예, 재밌어요.
1: 네.
2: 근데 어디 가서 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려면 되게 힘든 것도 있어요.
1: 아.
2: 그 성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악인들 소리에 성음이 얼마나
1: 어렵죠.
2: 예,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나오는 건지 아니까 섣불리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이문 씨한테도
1: 네.
2: 작년 예술감독이셨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제가 예술감독 제안을 받자마자
1: 전화.
2: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1: 아.
2: 그러니까 원래 친분이 없어서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1: 예.
2: 너 어떡해요.
1: 뭘 하시던가요?
2: 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1: 예,
2: 감독님만의 그런 느낌이
1: 그렇죠.
2: 있으니까 하실
1: 예.
2: 수 있을 거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여러 번 물어보고
1: 든든하네요.
2: 이번에, 예,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아예 제 공연도 와서 소리 해주세요. 부탁하고
1: 네.
2: 그래서 계속 불러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최종적으로는 이문 씨가 부르셔야 되니까
1: 그렇죠.
2: 제가 어쨌건
1: 확인해 보셔야
2: 예,
1: 되죠.
2: 잘 못하지만 뭐 유튜브 찾아가지고 구절구절 듣고 녹음하고 듣고 녹음하고 하는 식으로 보내드리면 또 그거에 대한 말도 해주세요. 근데 되게 애둘러서 제가 듣기에는
1: 그렇군요.
2: 약간 내가 트로트처럼 불렀나? 미녀를?
1: 아,
2: 이런
1: 아.
2: 구절이 있거든요.
1: 예, 예.
2: 거기를 이제 이문 씨 표현은 거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크게 보고 부르셔야 된다고. 콕 집어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애둘러서.
1: 돌려서. 네. 네. 재밌습니다. 국악에 다가오신 길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한 곡 더 듣고 음악 예. 얘기 조금 더 할까요?
2: 네, 예. 좋습니다. 이번엔 사철가고요. 앞서서 제가 이산저산 했던
1: 네.
2: 그 단가 사철가의 뒷부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창작한 음악이고 김준수 씨가 네, 판소리 부분 해주시고 또 제가 만든 부분은 또 제가 부르는 그런 식의 듀엣곡입니다.

0: 네, 마지막 곡으로 사철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추천곡 세 곡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 음악 얘기로 좀 이번엔 가볼게요.
1: 예.
0: 30년 되셨다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방송 생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음악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감회가 어떠세요?
1: 그래도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
0: 밴드도 항상 해보고. 미소를 짓고 계신 걸 보면 재미나게 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러다가 덜컥 괜찮아 잘 될 거야 히트곡도 한번 가져보고.
0: 맞아요.
1: 예. 그 이후에 또 여행 다니면서 음악 만들기도 하고 예,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0: 변화하셨네요.
1: 예.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냥 저는 저자.

0: 대단하신 선배님이십니다.
1: 네, 나이가 아무래도 그 내공과 세월이 네.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가. 모든 게 이렇게 인생과 함께 뮤지션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한철 씨의 모습이 음악 속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0: 들어요. 오래 하겠습니다.
1: 네. 처음 음악을 하실 때 그때 그 어떤 설레임 네.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0: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연 앞두고 합주를 하는데요. 이문 씨가 부르는 노래들은 다 음정이 되게 높아요.
1: 맞아요.
0: 그걸 제가 같이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막 따라하고 그러다가 한 3일 동안 목이 잠겨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수로 노래한 경력이 30년 정도 되면
1: 예.
0: 낄낄빠빠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저기는 내가 그냥 좀 입을 닫고 있어도 괜찮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도 음악이 올라타면 그냥 그런 거 있고
1: 또 아이가
0: 막
1: 되는.
0: 신나게 뭘 해요. 목이 다치더라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1: 네.
0: 그 느낌만은 주름살 지지 않고 잘 네. 가지고 있다.
1: 그래요. 나이가 드셔도 그 순수함을 계속 간직하고 싶다. 자, 데뷔 30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0: 예.
1: 음악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본인의 음악. 다 다른 음악을 해오셨잖아요.
0: 예. 데뷔할 때는 이제 모던 록 스타일의 곡들을 발표를 했었고 또 지퍼, 불독맨션 이렇게 팀 활동하면서
1: 네.
0: 좀 락적인 음악 또 펑키한 리듬의 그런 밴드 음악이지만 춤출 수 있는 음악
1: 신나는
0: 예
1: 네.
0: 그리고 원래 밴드라고 하면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렇게
1: 그렇죠.
0: 많이 구성되잖아요. 근데 불독맨션 할 때는 트럼펫, 색소폰 트롬본.
1: 좀 이색적인 조합이네요.
0: 예, 브라스 연주자들이 네. 같이 해서 그랬을 때 음악이 더 얼마나 힘이 써지고 세련되어지는 건지 그런 경험들을 또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솔로 활동을 하는데
1: 예.
0: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 예.
0: 계절의 느낌을 음반 한 장씩 해가지고 4장짜리 음반을 2년에 걸쳐서 6개월에 한 번씩
1: 예, 내셨어요?
0: 낸 적이 있어요.
1: 굉장히 성실해야지 가능한.
0: 너무 힘들었습니다.
1: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0: 처음에 봄 앨범을 덜컥 냈는데요.
1: 예.
0: 보통 앨범 내면 이제 공연도 다니고 방송도 하고.
1: 그렇죠. 계속 이어지죠.
0: 잖아요. 근데
1: 여름이 됐네 벌써.
0: 앨범 냈는 지 몇 달 안 지났는데 그 다음 앨범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1: 아, 너무 바쁜데요 정말.
0: 그래서 결국은 1년에 다 하진 못하고 봄 앨범
1: 걸쳐서.
0: 내고 여름에 준비해서 가을 앨범을
1: 내고
0: 첫 해 때는 봄 가을 그 다음에는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냈던 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1: 네.
0: 음악을 만들면 폴더를 계절별로 폴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봄 2026년 여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폴더 맨날 보다가 이 폴더들의 음악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잘 추려가지고 앨범으로 내서 이 느낌을 팬들한테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한 것도 있고
1: 예.
0: 또 작은 방이라고 주로 제가 했던 그 밝고 신나는 음악 이 큰 방의 음악이라면 네, 달의 이면처럼 좀 더 소리도 좀 더 작고 좀 어둡고 더 조용하게 말하듯이 부르는 노래들 그런 노래를 또 담은 음반도 내봤었습니다.
1: 네. 큰 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작은 방도 있으셨군요.
0: 네.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그런 음악입니다.
1: 그중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는 음악도. 앞으로 이제 뮤지션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0: 저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음악을 하고 싶어요. 네. 한대수 선배님이나 최백호 선배님 이렇게 멋지게 공연하시고 멋지게 청년처럼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저 형님들 그림자만 잘 받고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음악을 하고 저한테도 늘 새로운 음악 지금 제가 국악에 흠뻑 빠져 있는 것처럼
1: 네. 또 다른 도전
0: 예 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한철의 음악은 어떤 결은 유지되고 있지만
1: 네.
0: 늘 새로운 색이 이렇게 붙더라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도전 안 해보신 그런 장르가 있을까요? 뭐 펑키 앞서
0: 힙합 안 해봤고요.
1: 힙합
0: 둠칫둠칫 하우스 음악도
1: 하우스.
0: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우스 음악이 진짜 둠칫둠칫이 전부이긴 하지만
1: 네.
0: 계속 악기가 들어왔다가 빠졌다 하는 매력인 거거든요.

0: 예. 드럼만 있다가 목소리만 있다가 은근슬쩍 베이스가 들어왔다가 예. 신디사이저가 뭐 꽉 채웠다가 다시 쑥 빠졌다가 파도가 들고 나는 것처럼
1: 네. 그렇게 묘사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0: 네. 혹시 하우스 음악을 듣게 되신다면 아이 까이고 뭐 들어왔다 빠졌다가 그거지 뭐 듬칫듬칫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만하게 한번 즐겨보십시오.
1: 네. 음악을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분야 새로운 장르를 들어가실 때.
0: 네. 근데 네. 국악은 어려워.
1: 어려웠어요. 네.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0: 가장 게. 어려웠던 거요? 현악 영산회상이라고. 특히 이제
1: 영산회상.
0: 네, 영산회상. 네. 풍류 음악인데요.
1: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선비들이 들으시는
0: 맞아요.
1: 네. 그런 굉장히 느린
0: 거문고로
1: 연주죠.
0: 예, 네, 느려요. 그러니까 20박짜리예요. 20박짜리. 근데 한 박과 한 박의 사이가
1: 20박이라고요?
0: 예, 네, 시작했잖아요.
1: 네.
0: 두 번째 박. 물 한 모금 마시고 세 번째 박.
1: 그 사이에 술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0: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그래도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1: 네. 네. 야, 이 박자까지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는 더 영산회상 예전에 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0: 네.
1: 이한철 씨께서 음악이란 나를 웃게 하는 것. 시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0: 네, 예. 음악이 들을 때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루 일을 마치고
1: 보통은 슬픈 음악도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집에 가는 퇴근길에 수고했어 오늘도 한번 들으면 또 위로가 되고
1: 네. 네.
0: 뭐 깊은 밤에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못하고 못할 때 그럴 때 음악이 또
1: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0: 네.
1: 하고 본인에게는 웃게 하는 것.
0: 그렇죠.
1: 네.
0: 네. 음악이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요즘은 뭐 너튜브 같은 데 가도 진짜 저도 궁금해서 한 번씩 검색하거든요. 페루의
1: 네. 네. 리마.
0: 리마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 검색하면 막 차트가 나와요.
1: 아. 네.
0: 그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 찾아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여럿 있고 그걸로 이렇게 위안을 받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1: 아.
0: 음악을 하면 더 좋아요. 연주하고 부르고 이러면 네, 그 음악 그 속에 들어가면
1: 아.
0: 더 좋습니다. 앞서도 뭐 선비들의 풍류 음악, 풍류방 음악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들었을 때는 20박이 너무 지루하고 길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풍류 음악은 하는 음악이라고 그랬거든요.
1: 아. 네,
0: 선비들이 연주하면서 즐기는 음악.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 기타를 한번 배워봐야지.
1: 그
0: 내가 피아노
1: 세계로.
0: 한번 배워봐야지. 뭐 하다 못해 우쿨렐레라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근데 진짜 한번 배워보세요. 하시면 또 달라요.
1: 이야, 저희를 또 끌고 들어가시네요. 이 부분에 기재시네요. 알겠습니다.
0: 근데 사실은 저도 저라고 계속 늘 기분 좋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우울한 순간들도 있는데.
1: 맞아, 인생이.
0: 예. 그래서 그런 곡들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발표되는 곡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가닿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밝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건 기분 좋을 때는 그걸 곡으로 옮겨서 언제건 기분 좋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아플 때 만든 곡들은 그걸로 그 터리를 하고
1: 그렇죠.
0: 예, 그런 네. 감정들을 떠나보내고 또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예,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제 음악이기도 하지만 제가 듣자고 하는 음악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처음에 노래 만들어서 입에서 소리가 떠나서 귀로 결국 들어오는 거니까요.
1: 네.
0: 그런 게 음악이 저한테 주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1: 뮤지션의
0: 싶습니다.
1: 어떤 그 색깔은 결국 그분의 사람의 색깔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0: 예.
1: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인생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실지
0: 당장에는요
1: 예.
0: 이 오락 페스티벌이 잘 돼야 됩니다. 제 공연도 잘 돼야 되고요.
1: 딴 건 다 지금 생각할 겨를이
0: 예.
1: 없어요.
0: 새로 만든 곡들이 네. 무대에 많이 오르는데요. 한 8-9곡 네, 돼요.
1: 아우, 엄청 신경 쓰이시겠네요.
0: 그 기존에
1: 지금.
0: 제가 늘 부르던 노래는 딱 한 곡. 슈퍼스타만
1: 넣고
0: 예, 선유가라는 경기민요 네. 경기 작가에다가 붙여서 하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레퍼토리라서요. 잘하고 싶고 사람들 귀에 가서 잘 닿았으면 좋겠고
1: 네. 네.
0: 그리고 또 제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쭈루루루루루루루
1: 계속 이어지니까
0: 다른 분들의 공연이 있잖아요.
1: 네.
0: 그 공연들도 계속 가서 뭐 제가 도울 거 있으면 계속 돕고
1: 그렇죠.
0: 네. 7월 25일까지는 그것만 생각할 거고
1: 네.
0: 그 이후에 또 불독맨션 제가 하는 밴드 네. 공연이 8월 8일 날 있거든요.
1: 아이고
0: 그 공연도
1: 바로 바로 붙어 있네요.
0: 네.
1: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0: 공연으로

0: 네, 신나게 보내겠습니다.
1: 7월 3일 내일부터 예. 시작하는 여우락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감독과 함께 공연 내용 음악 이야기 저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건강한 감사합니다. 여름 보내십시오.

가난하다는 것은 안도현. 가난은 가난한 사람을 울리지 않는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직 한 움큼만 덜 가졌다는 뜻이므로 늘 가슴 한쪽이 비어 있어 거기에 사랑을 채울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사랑하는 이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가난이 결핍이 될 수는 없지요. 또 다른 가능성이 아닐까요? 안도현 시인의 가난하다는 것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진동으로 말하는 로키와 소통하기 위해 그레이스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로키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이 쓰는 물건과 기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로키가 그레이스에게 줄자를 건네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애를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감정 표현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미지의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둘의 조우는 단순히 각자의 행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발견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언어체계를 익히고 서로의 서식 환경을 학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둘의 경로는 종을 넘어선 우정의 행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또렷한 사명감도 지키고 싶은 이도 없던 그레이스는 로키를 통해 변화합니다. 소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 바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제야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합니다. 과학적 접근 아래 이토록 강력하게 배치된 우정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로키는 촬영 현장에 실제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퍼펫 연기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거죠. 실제 물리감이 느껴지는 우주선 모형도 영화의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배우가 직접 와이어를 매달아 연기하는 사이 세트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촬영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제작 영상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찾아온 전통적 촬영 방식은 되려 편안한 이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특별한 것은 과학이라는 접점입니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과학이 지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시혜적 시선 대신 서로 다른 문명을 이뤄온 존재들의 팀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완벽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반짝이는 날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오지 않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국내 한 대형 서점에서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책들이 인기를 얻었는지 궁금했는데요. 상반기 도서 시장은 소설이 압도적인 강세여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무려 8권이 소설이었습니다. 상위 5권 살펴볼까요? 먼저 5위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4위는 양귀자의 모순. 3위는 한로로의 자몽살구클럽. 2위는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였습니다. 제목이 좀 낯선데?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3월에 개봉한 영화의 원작 소설이에요. 영화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원작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 5권 중에 아는 책 있으시죠? 있으실 건데 저희 들리는 책방 시간에 소개한 책이 무려 2권이나 있습니다. 한로로의 자몽살구클럽은 작년 가을에,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바로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책이죠. 자,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읽고 싶은 책을 제때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제가 되는 신간들도 비교적 빠르게 대체도서로 제작되고 있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는 꼭 한 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일 목요일 우리나라 한 가족 첫 곡은 한로로가 부릅니다. 영영.

한로로의 영영 너무 좋네요. 요즘 이거 어떤 프로그램에서 존박 씨가 예, 커버를 해서 불렀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네, 관심 있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우리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스트레스 좀 받는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일단 먹는 거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먹는 거, 뭐 다이어트 생각해서 깨작깨작 먹기보다 그냥 확 양껏 먹고 나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의식이 충만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곳이 바로 무한리필 식당 아닐까요? 네, 무려 장어 무한리필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무한리필 식당을 쭉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 많죠. 그럴 때면 아, 나도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진짠가요? 제가 아나운서인데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 아,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나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네, 와이프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특히 시각장애인은 표정이나 손짓, 몸짓 대신 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말하기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금은 특별한 스피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엠플라잉이 부릅니다. 옥탑방.

0: 네,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준비해 주신 곳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무한리필 식당이에요.
1: 아, 맞습니다. 네. 요즘 근데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등 성인병의 원인이 균형 잡힌 식단을 못하거나 또 꾸준히 운동을 못해서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고 또 골고루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0: 자, 중요한 건 네. 가급적이면.
1: 네. 네. 저같이 좀 식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에서는 더욱 그렇긴 그쵸. 한데요.
0: 네네.
1: 저희 오감나들이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무한리필 식당들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었었는데요. 그 후로 가본 무한리필 식당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0: 네네.
1: 많이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배채우로 떠나보시죠.
0: 좋습니다. 특히 네. 요즘 진짜 한 끼 사 먹기가 좀 손이 떨릴 때가 많아요.
1: 아,
0: 너무 올라서.
1: 네.
0: 이럴 때도 이제 무한리필 정보가 굉장히 귀한데
1: 네.
0: 자, 어딘가요?
1: 네,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식당은 민물장어구이
0: 장어요?
1: 네,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소속한 지회에서 버스로 대전에 있는 한밭수목원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날 점심으로 이 장어구이를 먹고 왔습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어가 비싸다 보니까 성인 1인 가격이 34,900원입니다.
0: 네.
1: 이 식당을 이용하실 때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0: 네. 네.
1: 민물장어 구이와 함께 삼겹살, 오리구이, 육회가 무한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처음 한 판은 이 모든 이 먹을 것들을 다 먹어야지 리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민물장어 구이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 아,
0: 처음에는 네. 삼겹살도 무조건 먹어야 되고
1: 그렇죠.
0: 오리구이, 육회도 무조건 먹은 다음에 네. 이제 야,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처음 한 판을 먹다 보면은 원하는 이제 장어나 삼겹살, 뭐 오리 중에 선택을 해서 별도로 주문을 해서 계속 쭉 먹을 수도 있긴 하는데요.
0: 네.
1: 대부분은 장어나 오리를 리필해서 드시는 것 같았고요.
0: 네.
1: 저희도 장어만 한 대여섯 번은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0: 네.
1: 큰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튼실하고 맛도 좋았었습니다. 쌈채소나 또 생강 마늘 같은 거는 셀프바에서 가져다 먹으면 됐고요. 마무리는 같이 제공되는 청국장하고 밥도 또 제공이 되는데요. 밥도
0: 네.
1: 드실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해서 장어를 정말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은근히 빨리 좀 질리더라고요.
0: 저 이게 기름져가지고.
1: 아, 네.
0: 네.
1: 네. 수도권에서는 민물장어 무한리필 찾기가 어려운데요. 혹시나 대전까지 가셨다면 민물장어 여름 보양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슴이 뛸 것 같고요.
1: 네.
0: 혹시 또 있나요? 다른 곳?
1: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한 여섯 곳 준비를 했는데.
0: 기대됩니다.
1: 네, 두 번째는 네. 이곳 KBS 인근 여의도에 있는 초밥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0: 오.
1: 네, 일반적인 회전초밥집에서 초밥 한 접시 먹으면은 2,000원 정도 싼 곳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요.
0: 네.
1: 이 식당은 2만 원대 한 초중반으로 한 시간 동안 레일에 있는 모든 초밥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다섯 피스까지는 내가 원하는 초밥을 주문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0: 네네.
1: 주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랑의 가족이라고 JLTV에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 초밥 식당에 갔었는데요. 사실 전맹이나 저시력이나 어떤 초밥인지 알기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뽑기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은근 재미도 있고 기대감도 높았었습니다.
0: 네.
1: 다른 무한리필 그 초밥 식당에 비해서 회도 크고 뭐 종류도 많고 밥도 좀 작아서 저는 좀 좋았고요. 좋네요. 네. 리뷰를 보니까 몇몇 지점이 있긴 한데 여기 국회의사당 본점이 가장 좋다라고 하니까요. 네. 초밥 마음껏 드시고 싶은 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야, 저 진짜 며칠 안에 갑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식당인가요?
1: 네. 10여 년 전부터 샤부샤부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무한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한 샤부샤부 식당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평일 런치인 경우는 한 2만 원대 초, 디너는 2만 원대 후반, 그리고 주말에는 한 3만 원대 초면은 대부분 갈 수 있는데요. 이 셀프바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매장이 엄청나게 느는 그런 그 샤부 무한 식당이 있는데요. 네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육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요. 총 네 가지의 육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스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소고기 외에도 셀프바에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요. 뭐 떡볶이나 또 쫄면, 튀김, 만두, 곤드레밥, 그리고 샐러드, 뭐 과일, 아이스크림, 빙수까지 네, 먹을 수 있고 네. 육수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사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시간 40분, 즉 100분 동안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스 페이퍼와 함께 월남쌈도 이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샤부샤부와 함께 다양한 음식 맛보고 싶은 분들 무한샤부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 그 혹시 네. 이런 것도 무한리필 식당이 있다 할 만큼 뭔가 좀 이색적인 식당이 있을까요?
1: 네, 몇몇 분들은 뭐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이번에는 밥도둑으로 알려진 게장 무한리필 식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뭐 무한리필이라고 하고 2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1: 네, 아닙니다. 아, 예, 예. 네, 게장은 가격 때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게장 무한 리필 식당이 있어 하는 분들도 이제 모르는 분들은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인천이나 서해안 근처를 따라가면은 식당들이 좀 몇몇이 있고요. 제가 다녀온 곳은 부산 나들이 갔을 때 해운대에 네. 위치하고 있는 무한게장 식당이었습니다.
2: 해운대요?
1: 네. 네. 2만 원 중반이고 주말에는 한 3만 원 초반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실컷 먹을 수 있는데요. 셀프바에는 뭐 꽃게튀김, 떡볶이, 그다음에 꽃게탕 그리고 새우장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와. 무한리필 식당에 갔다면은 최대한 알차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쵸. 네. 게장 식당인 경우에는 먼저 간장 게장을 맛을 좀 보면서 또 먹다 보면 밥을 부르게 되잖아요.
2: 그쵸, 그쵸.
1: 네, 밥에 이렇게 쭉 짜서 이제 먹으면 되는데 이때 밥을 너무 많이 처음부터 드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양념 게장을 좀 먹어주면서 입안은 이제 느끼했던 것을 입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샐러드 바에 있는 음식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한 입 정도만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패스를 하셔도 되고요.
2: 저도 항상 패스합니다.
1: 네, 어느 정도 먹다 보면은 다시 간장게장, 양념게장식으로 반복해서 드시면은 게장을 아주 실컷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게장식당은 들어올 때부터 이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꽃게들이 이 수족관에 아주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네네. 살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저는 새우장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우산 여행 가셨다면은 한 끼 정도는 해운대에서 무한게장 식당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치도 해운대니까 네.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무한리필 식당이 있나요?
1: 네, 이번 무한리필 식당은 젊은 층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일 것 같은데요. 네. 피자 무한 식당입니다. 네. 1990년대 중반에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이 피자 대학가 중심으로 피자 뷔페가 있었어요. 인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신촌에 가서 단돈 한 5천 원에 피자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피자 종류가 뭐 한 세네 가지 정도 있었고 샐러드 바에도 뭐 퉁퉁 부른 파스타나 피클 정도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평일 런치에 방문을 하신다면 12,900원에 6가지 피자를 우와. 드실 수 있고 샐러드 네. 바에서도 뭐 파스타나 볶음밥 등 아주 한 50여 가지 음식을 무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 피자 또 고르곤졸라 고구마 피자 등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는데요. 샐러드 바 음식도 아주 뭐 고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먹을만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피자집에는 한 판에 뭐 12만 원 하는 그 피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2: 와, 뭐 거기는 뭐 다른 소시지를 쓴다네요.
1: 예. 네, 이 무한식당에서는 9명이 실컷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가격이기도 합니다. 네. 품질이야 당연히 좀 다르긴 하겠지만
2: 네, 뭐 그럴 수 있죠.
1: 네네, 예.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피자 무한 리필 식당에서 다양한 피자와 함께 사이드 메뉴 알차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2: 자, 마지막으로요. 이 무한리필 식당은 빠뜨리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곳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1: 마지막은 즉석 떡볶이 무한리필 식당인데요. 네. 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곳은 신림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이 즉석 그 떡볶이 무한리필 식당인데요. 가격은 8,900원으로 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네. 직접 떡볶이를 이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소스는 일반 맛을 비롯해서 짜장, 카레, 매운맛 등 한 5가지가 되고요. 떡도 한 10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사리도 뭐 우동, 쫄면, 라면 그리고 뭐 칼국수, 만두, 어묵, 달걀 등이 있고요. 채소도 배추, 버섯 등 한 10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튀김도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돈가스가 압도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이곳 사장님이 원래는 돈가스집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주 두툼하면서도 화삭한 품질 좋은 돈가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은 떡볶이, 한 번은 사리, 또 한 네. 번은 볶음밥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먹긴 하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뭐 튀김과 또 국물 어묵 그리고 마무리로는 김치말이국수를 하는 편입니다.
2: 좋겠네요. 네. 네.
1: 탄산도 무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이 탄산은 배가 금방 불러오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드시기 바라겠고요. 떡볶이와 돈가스 추억의 분식 마음껏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한리필 식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리필 식당이라 해서 너무 폭식하시면은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에 맞게 양 조절해 가면서 식당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3: 한 가족 책장.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들은 내가 어시스턴트의 안내를 받으며 흰 지팡이를 짚고 상담실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같이 하며 온몸이 굳어버린다. 당연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넘는 것에도 용기를 내야만 한다. 더군다나 애써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구조의 손길을 뻗어줘야 할 변호사가 앞을 더듬거리며 걸어오고 있으니 누구라도 당황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변호사는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의뢰인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되도록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한다. 앞이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침착하고 낮은 어조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의뢰인과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신경 쓰는 게 또 있다. 나는 의뢰인에게 질문 받거나 상담할 때 반드시 그날 안에 답변해 준다. 이것은 사소하지만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게 어렵다면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한을 알려준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태인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다음 일을 계획할 수도 없다. 그 상태가 가능한 한 빨리 해소돼야 신뢰관계가 생기고 의뢰인 동안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 무슨 일이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동작 하나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과 품이 든다. 그래서 여러 일에 쫓길 때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면 에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핑계로 사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믿어준 의뢰인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변호사로서 실격이다. 재판이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모든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쪽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령이나 판례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한다. 나의 나약하고 칠칠치 못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려준다. 지금까지 쉽게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골치 아픈 사건이 많았던 만큼 의뢰인 가운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개성도 많았다. 그 중에는 누가 봐도 변호사의 일이 아닌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혼 조정을 의뢰한 어떤 사람은 한동안 시골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 있을 생각이니 도쿄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면담 약속을 아무 말 없이 어기거나 아무리 설명하고 노력해도 이쪽의 의도가 전해지지 않아서 머리를 쥐어뜯은 적도 있다. 때로는 사건이 일단락된 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으니 저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며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손바닥으로 의뢰인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마음속까지 따뜻해진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일본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오고다 마코토 씨가 쓴 운명 따위 이겨주마에서 시각장애인 변호사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소개한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오고다 마코토 씨는 일본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세 번째 시각장애인 변호사입니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12살의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맹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하고 고학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분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 읽어드린 책의 주인공 다케시타 요시기 씨가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고다 씨는요, 이 다케시타 씨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변호사의 꿈을 키웠고 또 그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8년에 시각장애인 최영 씨가 사법시험에 최초로 합격한 뒤 2호, 3호 시각장애인 법조인이 등장하고 있죠. 시각장애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삶을 향한 긍정의 태도로 역경을 이겨낸 오고다 마코토 씨의 이야기 운명 따위 이겨주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부활이 부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비장애인들은 스피치 학원에 가서 이 말하기를 배우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말하기 훈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파워 스피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이후에 팟캐스트를 해보는 것까지 오. 진행을 했습니다.
0: 야, 네. 그리고 팟캐스트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1: 팟캐스트는 이제 그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거죠.
0: 아, 그냥?
1: 직접 기획하고 대화하고 예,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해 가면서 하나의 팟캐스트를 이제 해보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이 8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보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인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0: 그렇죠. 예.
1: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2: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해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3: 들어줘.
2: 네, 잘 들어준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잘 들어줘야 될지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철님, 가장 기대되는 일 있으신가요?
4: 제가 주말에 댄스 스포츠 대회를 갔는데요. 결과를 모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1등을 했나 2등을 했나 지금 예, 궁금합니다.
2: 규철님의 말에 상인님이 공감해 주실까요?
5: 1등 했을 거예요.
2: 자, 우리가 잘 듣는다는 건 일단 상대방의 말을 요약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죠.
5: 대회에 나가서 지금 1등 했을까 2등 했을까 지금 많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럴 텐데 제 생각에 규철님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주셨냐면 공감까지 해주셨어요. 그 사람의

0: 감정을 헤아려서 말로 표현해 주셨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뭘 해주면 좋냐면요,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냐면,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1: 규철님, 1등하면 뭐 할 거예요?
0: 1등하면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2: 1등하면 아, 내가 2등보다 잘했구나 라는 그 안도감?
1: 그리고 한 턱 쌓아야지.
0: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였죠? 충고,
3: 조언,
0: 평가. 그렇죠. 우리의 대화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충고가 아닌가?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다시 좋은 질문 하나 더 해보실까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물어보시고요, 또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4: 네. 이 파워 스피치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보이스, 이 스피치 교육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미디어 시대인 만큼 콘텐츠 분야로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쇼폼 크리에이터 과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팟캐스트 과정을 한 거예요.
5: 네. 네. 요즘 시대에 맞네요. 그죠?
4: 그렇죠. 네.
5: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4: 네, 일단 그 소통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고요. 또 음성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나 채널 크리에이터에 대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강진구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보시죠.
6: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AI 시대인 것도 있고 이제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대면 환경에서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막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이 되는 것 같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배우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콘텐츠 방향의 다양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말하기 되게 다양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여러 이제 컨텐츠를 있잖아. 무슨 취미에 관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뭐 이런 유용한 정보 전달 같은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크리에이터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4: 네. 이 공감 소통 능력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로서 어쨌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네, 활동하는 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 팟캐스트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전까지 어떻게 보면 해본 거네요.
4: 맞아요. 그래서 네. 혼자 하는 1인 팟캐스트 그리고 두 명이 서로 그 진행자와 게스트가 돼서 호흡을 맞춰보는 2인 팟캐스트 그리고 4명이 다 같이 참여하는 4인 팟캐스트 를 해봤는데요. 먼저 남성 시각장애인 두 명이 진행하는 2인 팟캐스트 함께 들어보시죠.
7: 당신의 목소리를
8: 세상에 런칭하다. 안녕하세요. 오솔레미오를 사랑하는 댄스 스포츠인 심규철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래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각장애인 테너 정찬우입니다.
8: 예, 오늘은 그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7: 네.
8: 예,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찬우님?
7: 네, 제 취미는 노래입니다.
8: 오, 노래요. 어떻게 노래에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7: 저는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때가 음악을 처음 접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려면 성악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성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고 그때가 노래를 취미로 가진 때입니다.
8: 판소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7: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규철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8: 네, 찬우님은 노래고 예, 저는 춤이라고나 할까요?
7: 예. 똑같이 예술이네요.
8: 네, 그쵸. 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저는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7: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8: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7: 와, 몇 년 그 정도면 이제 베테랑이시군. 저는 이제 16년이 됐네요.
8: 네, 취미가 어떻게 직업이 되신 것 같아요?
7: 네, 저는 취미가 직업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8: 진짜예요?
7: 네.
8: 예.
0: 노래 한 소절.
8: 노래 한 소절 부탁합니다. 좋아요.

0: 네.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런칭하다 였는데요. 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귀로 세상을 읽고 소리로 공간을 파악하고 음성 하나로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자 하는 각오가 담긴 그런 멘트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사람들마다 이제 목소리가 다 다르고, 그죠?
0: 그렇죠.
1: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개성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매력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또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그죠?
0: 네, 다양한 네.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2인 팟캐스트, 또 여성 시각장애인 두 명이 함께 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다른 활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시죠.
2: 취미가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움직이는 게 취미인 것 같긴 해요. 그중에 달리기가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재밌어 하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3: 제가 10km를 뛰어봤는데 너무 힘든데 그때 저는 20km 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2: 맞아요.
3: 안 힘드셨어요?
2: 죽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처음에 10km부터 시작했는데 10km 뛰면 남들이 다 하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프를 해봤어요. 네. 하긴 하는데 와 진짜 중간에 할까 말까 멈출까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프까지 뛰어봤고 네. 올 가을에 네. 드디어 네. 풀을 도전합니다.
3: 저는 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0km 신청해서 한번 해볼까요?
2: 좋아요. 화이팅! 근데 나라님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뭐예요?
3: 저는 제 생각을 잘 표현하지를 못해서 제 마음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메모장이나 종이에는 제 마음을 오롯이 표현해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제가 뭐 힘들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풀어놓는 곳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저의 세계가 완전히 풀리고 제 마음이 더 뭐 안정될 때도 있고 더 행복해질 때도 있고
2: 멋있지? 우리 둘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좋은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뭐 또 뭐 할까?
0: 네, 진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취미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 네. 두 분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잘 되고 그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사실 리포터로서 취재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아.
1: 저도.
0: 우리 분발해야 돼요.
1: 네. 자, 어쨌든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네. 잘하고 이대로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0: 네. 네. 이분들 보니까요. 그 매년 참여한 분도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데.
1: 매년.
0: 네. 네. 특히 이번에는 그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잘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3: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대하는 자세를 스피치하면서 많이 배우고 제 감정을 표현하고 제 말을 언어로 꺼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0: 아까 팟캐스트 하는 거 봤잖아요. 네. 주거니 바꿔니까 너무 잘 되고
3: 네. 조금씩 노하우가 생겨서 점점 익숙해지고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4: 소통 개선을 위해서 한번 시작했는데 상대방과의 그 이야기가 조금 좋아졌었고 상대방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교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말들을 좀 멋있고 예쁘게 진실된 말로 정리해서 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정리돼서 좀 자신감도 높아지고 이걸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잘하는 점을 또 발견하게 돼서 나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많이 칭찬도 해주시기도 했고 또 하면서 내가 애드립도 강하고 목소리 톤도 사람들이 듣기에 밝고 희망적인 목소리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채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점인 것 같아요.
5: 제 감정 단어들을 표현하는 그런 가지수를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익히고 제가 실제로

0: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식은땀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조금 식은땀도 덜 나고 뿌듯합니다.
1: 이 얘기 강사님이 들었으면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2: 네. 특히 또이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스피치 교실을 5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최윤정 대표인데요. 그야말로 열정을 가득 담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을 코칭하는 게 이제 본인도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이 배운 걸잘 활용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3: 목소리로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드려야 되고. 보통 저희는 PPT 교환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뭐 복식 호흡이라던가, 특히 표정과 제스처 부분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직접 손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표현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분들을 코칭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로와 공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셨고, 사람들과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이 중에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겠네. 바로 할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팟캐스트라는 게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는 건데, 어떤 소재를 어떻게 꺼내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간답형으로 이걸 했는데 즐거웠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장면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컨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처음에는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는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 사실 그게 모든 것인데.
2: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수료식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또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최윤정 대표가 시각장애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직접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4: 하여튼간에 고생하셨고 유익했죠?
5: 예.
4: 네, 그래요. 앞으로 나가서 바른 말, 그 말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 그러더라고.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은 다른 사람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배운 아름다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인재들이, 인재라고 표현할게, 인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남준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5: 네.
3: 수료증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팟캐스트 과정 김남진. 위 사람은 8주간의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팟캐스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용기 있는 도전이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
6: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만든 것은 내 이야기를 믿어보는 시간, 내 목소리를 사랑해보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8주간의 수업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겠죠? 계속 말해주시고 표현해주시고 꿈꿔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걸음에서, 시에서, 노래에서, 춤에서, 그리고 목소리에서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꿈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2: 네. 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거라고 하면서 따뜻한 목소리와 용기 있는 도전이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길 응원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 녹음을 듣고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예. 네. 희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한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응원이었고요.
1: 맞습니다.
0: 이 과정을 함께한 시각장애인 수강생들 앞으로 방송을 할까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1: 할 수 있죠.
0: 그럼요. 네,
1: 일단은 네. 일상생활에서는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눌 거고요. 또 자신만의 콘텐츠로 팟캐스트나 브이로그를 하거나 그쵸. 또 채널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2: 저는 시를 계속 써왔고 시 프로젝트 쓰는 걸 이제 책도 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시를 뭐 저는 사실 낭송에 자신이 없지만 채널에 올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팟캐스트는 아주 좀 미래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안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상대로 따뜻한 말을 전달해주고 제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겠습니다.
4: 저는 지금 현재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 컨텐츠를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시각장애인들도 어떻게 달리나 똑같이 달리는 모습 그리고 좀 더 저희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서 끈을 잡고 달리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달릴 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또 하면서 수다 떠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운 모습 여러 모습들을 담고 싶은 지금 마음이에요.
5: 조회수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상대방 감정도 같이 짚어가며 소통하면서 경험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6: 그럼 나중에 선생님만의 그 채널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5: 전부터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해보니 너무 재밌어서 한번 계정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소통의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6: 야, 이제 소통이 어떤 대가가 되시는 거네요. 소통의 신생아였다가.
5: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그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 쇼폼을 만든다거나 이걸 또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도 있었는데요. 뭐 어떤 방식이든 뭐든지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럼요. 그런 잘 될 거다 하는 마음을 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자,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현장 소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요.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Love Never Felt So Good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7학년도 진로 진학을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에는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7개 대학의 관계자가 함께하는데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6개 대학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개 대학이 참여해서 대학별 전형과 교육과정 그리고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설명회는 대학별 입학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1 개별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요. 대학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학생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진학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는 7월 9일 관악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열립니다. 장애 자녀의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대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터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회상.

터보의 회상,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장애계 간담회 내용과 장애인 관객들의 공연장 접근성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돌봄과제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우주공학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정을미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고요. 중증이고요. 시각장애인 둘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시각장애인하고 체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프라하에서 거의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고요. 정해놓은 여행지는 없었어요. 그냥 대충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그대로 가지 않고 그냥 그날그날의 날씨, 그날그날의 기분, 느낌에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면서 뭐 벽도 많이 만져보고 사람들의 말소리나 뭐 들려오는 음악소리, 바닥의 느낌을 느끼면서 나름 그리면서 걸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걷는 걸 좋아해서 트램도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탔고요. 거의 다 프라하를 걸어 다녔어요. 드레스덴하고 체스키 크룸노프라고 동화마을 같은 곳만 당일 투어로 갔다 오고요. 프라하성도 너무 좋아서 두 번 정도 다시 갔다 오고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같이 가신 분한테 의지를 많이 해서 그분이 많이 이제 주도도 해주셨지만 또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뭐 보완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다녔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혹시 된다면 혼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됐어요. 조금 언어가 되고 핸드폰 사용이 좀 원활하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도전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많이 말리긴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그것도 중도에.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가서 말지 뭐. 다시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은 영화 코요테의 어글리의 주제곡 Can't Fight the Moonlight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계 현안을 논의했다고요?
1: 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이 장애계 주요 장애인단체들과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네.
1: 이날 박 장관은 복지관에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0: 장애인단체와 그러면 어떤 현안들을 논의했는지요?
1: 네, 먼저 다룬 것은 장애인 단체가 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이전에 이 장애 등급인 상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홍근 장관은 이 국정과제에 따라서 내년 지급 대상 확대를 목표로 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장애인연금의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도 이 장애인 소득 안정과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그 발달 장애인과 돌봄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1: 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와 또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이 발달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의 이 돌봄에 대한 이 국가 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이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 활동 지원

0: 서비스 지원에 이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시작하네요.
0: 네, 경상북도가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전국 최초로 K돌봄 6000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이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아 보육 전문 기관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인력과 축적된 보육 경험을 활용해서 이 야간과 또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도 이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1: 네. 그 장애아동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양육 부담이 크지만 보육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0: 네, 맞습니다. 이 장애아동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양육 부담이 크지만 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실제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이 주말 외출이나 가족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이 전문 보육기관에서 야간과 주말에도 돌봄을 제공한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야간과 주말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 장애아동 돌봄 체계 구축에 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1: 네.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는 이 돌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0: 네, 경상북도는 우선적으로 포항과 경주 그리고 김천, 구미 등이 도내 주요 권역에 위치한 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해서 이 평일 야간 10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평일 야간에는 수요에 따라서 자정까지 연장 운영해서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예정이고요.
1: 네.
0: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닌 이 전문 보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을 갖춘 이 전문 인력이 돌봄을 제공해서 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이 기존 장애아 보육 기준보다 강화된 1대1을 적용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장애계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0: 네,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또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에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한의 주치의 제도는 이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의료 선택권 보장 정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정부가 그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그 제한된 규제 때문에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있잖아요.
0: 네,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이 9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상 확대와 수가 개선 등이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이 한의와 관련된 의료 분야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무엇보다 만성질환과 통증, 그리고 기능 저하와 같이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 네. 정부도 한의 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0: 네, 뭐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이제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1: 아하.
0: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 종합계획과 제5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이 한의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관련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 모델과 수가 체계 마련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지연은 이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후퇴로 그리고 의료권 선택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장애인의 건강권은 더 이상 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할 권리로 이 조속히 이 정책의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0: 네, 대학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청각장애인 A씨는 이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했는데 이 병원 측이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인 건강검진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A씨가 배치된 이 검진센터 업무는 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와 전화문의자에 대한 응대가 주 업무입니다. 이 A씨는 병원의 인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진정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에 이 청각장애가 발생하면서 간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이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이 해당 병원에서 이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인권위도 차별이라고 판단해서 시정하라는 공고를 내렸죠?
0: 네, 인권위는 병원의 인사는 이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이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이 차별 행위로 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하고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육아휴직 복귀자와 또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장애차별 예방 교육 실시도 함께 권고를 했습니다.
1: 예. 그런데 해당 병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0: 네, 병원은 진정인 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에 이 사전 면담을 통해서 건강증진팀에 이 배치에 동의를 했고 기존 업무와 또 복직 후에 배치된 업무가 이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해서 이 청각장애를 고려한 이 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또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이 진정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이 경영상에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이 병원의 권고 불수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이 해당 기관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 수립과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K-POP 공연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장애인 관객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0: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공연 현장의 접근성 실태와 또 개선 방향을 제시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정책 리포트는 고척 스카이돔 등 주요 공연장의 휠체어석 운영 현황과 또 주요 기획사의 접근성 지원 사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1: 네.
0: 이 결과를 보면 이 현행 법령에 따라서 공연장 내에 휠체어석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휠체어석 수와 위치 그리고 예매 절차 그리고 현장 안내 수준 등 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장애인 관객의 관람 경험이 공연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천석 규모 공연에 휠체어석이 8석에 불과하거나 이 사전 안내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이 달라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렇군요. 일부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있었다고요?
0: 네, YG와 SM 엔터테인먼트는 이 접근성 전문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이 공연 제작부터 퇴장까지 이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취 보조 시스템을 일부 공연장에 도입한 바 있었고 하이브는 일부 공연에서 현장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이 접근성 확대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이 하지만 공연별로 그리고 기획사별로 편차가 크고 이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그 공연장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그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0: 네, 기획과 예매 그리고 운영과 현장 대응 등 이 전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감독 체계의 강화와 이 법제화가 필요하고요. 또 예매와 관람 접근성 개선과 이 현장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과 같은 이 과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 군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임창정의 음성으로 듣죠. 소주 한 잔.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립을 빼고는 뭐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1: 네, 여성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혼자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권리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 장애는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적 차별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든지 건강 관리, 돌봄과 안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런 통합적인 자립이 중요합니다. 유엔 CRPD 역시 자기 결정권과 지역사회 참여를 자립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이야기할 때는 꼭그 돌봄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요.
1: 돌봄은 자립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적절한 활동 지원과 건강 관리, 또 주거 지원이 제공이 될 때, 비로소 여성 장애인은 학업과 취업, 또 사회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돌봄이 가족에게만 의존을 하게 되면 여성 장애인의 선택권은 크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니 중증 장애인이 취업과 이런 사회 참여를 시작한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돌봄이 자립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0: 예, 그 과거의 장애인 복지와 현재 자립생활 정책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1: 과거에는 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고요. 치료와 보호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현재는 사회 환경의 장벽을 제거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이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 지원과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선택하는 이런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뭘까요?
1: 네, 여성 장애인은 이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또 돌봄의 공백도 있고 주거 문제라든지 건강권 제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혼자 생활하는 이 독거 여성 장애인은 응급 상황이나 야간 돌봄이 부족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립을 위해서는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의료, 또 고용과 안전이 함께 이렇게 지원이 되는 통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그 자립생활센터는 여성 장애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 자립생활센터는 단순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지역사회의 거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 센터에서는 동료 상담이라든지 권위 공호, 자립생활 지술 훈련, 또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워주고요. 실제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하거나 취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례도 꾸준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활동 지원 서비스도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 아주 중요한 제도라면서요.
1: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제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 서비스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식사와 이동 같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 사회참여 활동까지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삶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 개인의 다양한 생활환경과 돌봄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또 있어서 이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이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앞으로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돌봄 정책은 어떤 영역일까요?
1: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제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개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서비스 시간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 장애인이 실제 생활에서 충분히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여성 장애는 임신이라든지 출산, 또 자녀 양육과 질병 치료, 이제 고령화가 또 지속화됨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따른 이 돌봄 욕구가 달라집니다.

0: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이에 맞는 유연한 지원책의 마련이 현재 좀 요구가 됩니다.
1: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는 걸까요?
0: 자립생활은 이제 어디에서 내가 살 것인가,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는가가 핵심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 가족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또 교육과 문화라든지 고용 같은 이런 분야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죠.
1: 네.
0: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시설 중심의 생활은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실제로 지역사회로 전환한 이 장애인이 활동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해서 취업과 사회참여를 이어가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자립생활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는 안전과 돌봄이 함께 논의돼야겠죠.
0: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성 장애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따라서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산다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긴급 지원과 안전한 주거 환경의 제공, 또 의료 접근성과 폭력 예방 체계까지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자립과 안전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군요. 최근 장애인 돌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0: 최근 돌봄 정책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은 여성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이제 앞으로는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와 의료, 또 정신건강, 고용과 가족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연계되는 통합 돌봄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여성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죠.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누구와 어디에서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가 꾸준히 발전을 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의 그 지역 간 격차, 또 활동 지원의 부족이라든지 탈시설 이후에도 지원 체계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그런 과제로 남아 있고요. 특히 이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과 안전권, 또 돌봄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가 필요합니다.
1: 네.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역 사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자립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접근 가능한 주거와 이동 환경을 마련하고 또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은 필요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겠고요. 또 기업은 여성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또 지역주민은 장애를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여성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립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여성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0: 이제 앞으로의 정책은 지원의 양보다는 지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건강과 주거, 또 활동 지원, 고용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이런 통합 지원이 필요하고요.
1: 네.
0: 또 이러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정책에는 역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질 때 실효성이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그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우신지요?
0: 네,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싶은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점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가장 안타깝고요.
1: 예.
0: 또 여전히 이제 시혜 대상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 자립의 기회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대신 결정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이 여성 장애인의 자립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여성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여성 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확대해야겠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접근 가능한 주거, 의료와 안전망을 촘촘하게 이렇게 구축해 나아가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회가 여성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다 이렇게 의식으로 존중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이어드리죠. 너에게.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우주공학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이야기 해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조기기의 발전이 아주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기기의 발전에는 바로 이제 우주공학이 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요즘 우주공학이 아주 핫하죠. 예. 우주공학의 발전이 보조기기는 어떤 가장 밀접하게 첨단 기술을 주고받는 이걸 스핀오프라 그러는데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극한의 우주환경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생존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어떤 고도의 우주공학 기술이 있는데 이게 지구에서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핵심 보조기기로 재탄생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우주공학의 영향을 받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이 첨단의 우주공학 기술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1: 네. 우주공학 기술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기능의 개선을 넘어서 불가능했던 이동과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우주라는 극단적인 환경인 무중력, 극저온, 극고온, 강한 충격, 또 제한된 에너지에서 인간을 생존시키고 기기를 구동하기 위해 개발된 초정밀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됐는데
0: 네.
1: 그래서 발전된 게 첫 번째는 소재의 혁신입니다. 무겁고 투박하면서 초경량, 고강도로 변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데
0: 네.
1: 기존의 보조기기는 내구성 확보하기 위해서 철이나 무거운 금속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피로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0: 그렇죠. 네.
1: 또 무겁고요. 하지만 우주선과 인공위성의 발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초경량 소재들이 보조기의 판도를 바꿨는데 이것이 바로 탄소 섬유와 티타늄 합금입니다. 우주 항공용 소재가 수동 전동 휠체어라든지 또 의적의 어떤 프레임에 적용되면서 기기 자체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서 수 킬로그램 단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0: 그렇죠. 예. 네,
1: 두 번째는 제어와 센서의 이제 혁신인데 미세한 신호로 부드럽고 정확하게 이동하는 그 우주 공간에서 탐사선이 로봇파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수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센서와 모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것을 장애인이 신체 기능이 제한됐을 때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안전하게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제어와 센서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정밀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BLDC 모터인데요. 우주 정밀 제어 부품들이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과 지능형 의족에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뭐 소재나 제어 이야기는 자주 거론돼 왔는데 여기에 생체 인식 부분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서요.
1: 네. 이게 세 번째 역량이 바로 생체 인식하고 인터페이스의 혁신인데 이를 통해서 생각과 잔존 근육으로 기구 구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비행사의 바이탈 사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의 신체 신호기를 어떤 보조기기의 구동 명령으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 이 근전도 센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졌고요.
0: 네.
1: 또 우주복 내부에 쓰이던 센서 기술이 지능형 로봇 의수에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0: 네.
1: 지금은 움직이잖아요.
0: 그것도
1: 본인의 생각이나 미세한 근육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0: 네.
1: 굉장한 거죠. 마지막으로 2차 합병증 방지와 안전성 혁신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생존 기술의 이식입니다. 우주 비행사의 척추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충격 흡수와 모니터링 기술은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부품이 됐는데
0: 네.
1: 나사의 메모리폼 많이 들어보셨죠?
0: 네. 예, 예.
1: 이착륙 시에 충격 완화용으로 개발된 이 소재가 휠체어형 특수 방석과 매트리스로 전환되어서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거나 누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의 어떤 체압을 완벽하게 분산시켜서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 욕창의 발생률을 또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0: 네. 자, 우주공학 덕에 기술 발전을 이룬 보조기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에 영향을 받은 보조기기부터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우주복 소재로 만든 초경량 고강도 휠체어인데요. 우주선과 그 인공위성의 무게를 줄이고 강력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탄소섬유 복합제와 티타늄 합금은요. 현대 그 고속로 휠체어의 아주 핵심 소재가 됐습니다.
0: 예.
1: 과거 무겁고 이제 투박했던 철제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수동 휠체어의 무게를 이제 5kg

0: 10kg 미만으로 대폭 줄였고요. 그렇죠. 이는 그 사용자의 어떤 신체 피로도도 대폭 감소시키면서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폼하고 그 매트리스가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1960년대에 나사에서 우주선 이착륙 시에 우주비행사가 받는 엄청난 중력가속도의 충격을 흡수해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비스코 엘라스틱 폼, 이게 시초입니다. 이 기술은 욕창 방정 매트리스와 특수 휠체어의 이너, 그 작성 보조기기, 보조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체압을 균일하게 분산해서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있어 하는 경우 장애인의 욕창 발생률을 좀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피로도도 낮추는 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 로봇 기술 자체를 가져온 보조기기도 있잖아요.
0: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봇 우주인 기술에서 온 외골격 로봇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외골격에 뭔가 입으면은 그만큼 파워를 낸다는 거죠. 예. 우주 정비나 행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로봇 팔 제어 기술과 또 우주 비행사의 근력 유지를 위한 하부 구조 연구는 입는 로봇 기술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웨어리블 외골격 로봇의 또 모터 제어라든지 또 균형 센서 알고리즘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제어 장치로 움직이는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이 있는데 조이스틱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의 미세한 궤도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던 디지털 제어 센서와 이제 고정밀 조이스틱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기술인데 이 기술은 근육의 힘이 미약한 진행성 근위양증이나 또 뇌병변 장애인이 아주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 또는 턱이나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전동일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반의 의수의족이 있는데
1: 의수의족. 네.
0: 우주비행사에도 건강 상태를 지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된 원격 생체 신호 센서 기술이 있는데
1: 네, 네.
0: 이 기술이 사용자의 미세한 근존도 신호를 감지해서 실제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지능형 바이오닉스 의수의 센서 기술로 응용이 되고 있어요.
1: 예.
0: 더 직관적이고 정밀한 일상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 네. 자, 우주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의 기술을 또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적용한 것도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망원경에 그냥 보면 다 보이는지 아는데 엄청 노출을 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허블 우주 망원경 기술 기반의 시각장애인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촬영한 우주의 흐릿한 천체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디지털 이미지 처리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이나 행성 탐사선이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이나 어두운 행성의 표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빛을 이게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고감도 디지털 이미지 센서 기술인데요.
1: 네.
0: 이 기술이 시각 장애인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확대기라든지 또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이 돼서 글자의 대조를 높이거나 또 윤곽선을 선명하게 만들어서 시각 장애인이 사물과 문자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시각 장애인은 웨이러블 스마트 글래스나 인공 망막 시스템의 핵심 카메라이자 수신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1: 네.
0: 아주 적은 빛으로도 주변 사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잡아내서 시각장애인의 잔존 시력을 극대화해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 네.
0: 좀 더 대중화되면 저시력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아,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좀 빨리 상용화돼서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일상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0: 네. 이게 우주공학 기술이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에 어떤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 온 건 사실인데 이게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장애인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그러게요. 예. 예.
0: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주공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외국 기술을 사와야 되고
1: 예.
0: 그게 상용화되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일단은 먼저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1: 아, 너무
0: 일단 우주공학은 경제성을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국가
1: 예.
0: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돈을 막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경제성을 갖기에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1: 그렇겠어요.
0: 이미 다른 산업에서 이게 제품화되고 다시 이게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으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너무 이게 더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주공학은 웬만해서는 잘 접하지 못하는 고급 기술이죠.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0: 이게 정보가 세면 안 된다.
1: 네네.
0: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이고, 예. 또 상용화가 되고 다시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으로 와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소용되는 걸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1: 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일단 우주공학의 부품 기술들은 극한의 신뢰성과 정밀함 그리고 소형화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좀 보이저호가 지금 70년대 중반에 날아간 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인간의 신체 기능을 정밀하게 대체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으로 전용되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공학의 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장애인 보조기기의 영역으로 흘러들어와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기술 이전 체계의 제도화 및 활성화가 좀 필요합니다. 예, 미국은 있습니다. 나사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국가 우주 항공 기관에서 보유한 어떤 특허나 첨단 부품 기술을 보조기기 개발 산업에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라이센싱할 수 있는 보조공학 전용 기술 매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줘서 국가에서 지원한 만큼 민간단체 특히 보조기기 시장에서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우주용 고비용 부품의 민간 양산화인데 첨단 우주 부품의 핵심 설계 원리는 유지하되 지상의 어떤 일상생활 규격에 맞춰서 3D 프린팅 기술이나 범용 소재를 결합해서 단가를 낮추는 이제 제조 공정 기술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지구에서는 우주만큼 아주 정밀하거나
1: 네.
0: 또 아주 고강력이 아니어더라도 그게 50%만 돼도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 양산화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학제적 통합 연구 생태계 조성인데 우주공학 엔지니어는 우주 환경을 잘 알지만 장애인의 실제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일생의 불편함을 깊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반대로 보조공학 전문가는 최첨단 우주제 알고리즘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주공학자, 의공학자, 재활약 전문가 그리고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품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융합 연구 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5B가 부르는 수필과 자동차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 우리 인류는 노예를 잔인하게 부리기도 했고 다른 인종이나 다른 동물종을 말살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로봇을 상대할 때 연민과 공감의 스위치를 끈 상태로 대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징을 찾고자 애쓰는 것도 그런 시도와 무관하지 않을지 모른다. 과거 우리는 동물, 흑인, 여성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백인, 남성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그들에 대한 소유와 지배를 합리화한 이력이 있지 않은가. 당장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도 있다. 바로 혐오 범죄다. 혐오 범죄란 특정 집단에 속한 이들에게 혐오감 또는 증오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제의 마음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혐오 또한 상상 속 인물에게서 비롯된 감정이다. 물론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혐오 범죄는 그 인물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범죄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눈앞에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의 상상을 덧씌워 증오를 분출하는 것이다. 물론 둘 사이에 공통점은 있다.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어떤 특징이 자기가 미워하는 인물과 비슷해서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릿속 연상을 촉발하는 자극에 불과하다.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여성과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채점받은 시험지에 빨간 펜으로 빵점 표시가 적혀 있었다고 빨간불 신호등을 부수고 다니는 일과 비슷하다. 단지 빨갛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간 대상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쉽게 갖는다. 우리의 마음 이론은 신호등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작동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온갖 상상을 해대고 구체적 현실 위에 추상적 표상을 덧씌워 연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이론이 하는 일이다. 연상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현실이 고작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상상을 만들어 덧씌운다. 마음 이론의 오류다. 칼은 요리나 수술 등 사람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마음 이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 3장. 우리의 마음. 인간 마음의 기원과 작동법. 휴식하는 뇌. 우울할 용기. 과거 연구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의 뇌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는 워낙 각양각색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테니 연구할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매 순간 다른 생각을 떠올릴 테니 말이다. 과거에는 그런 상태에서 뇌를 촬영하면 중구난방의 결과를 얻을 뿐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뇌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할 때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촬영하는 동안
사람들의 뇌가 공통된 반응을 보일 외부 자극이 필요했다. 그래서 매 연구를 할 때마다 그런 과제를 만들어 제시하느라 연구자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테면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거나 특정 문자나 숫자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누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는 식이었다. 연구 때마다 이런 과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각자 마음대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뇌에서 어떤 보편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었다. 뇌 촬영 장비 안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자 뇌 영역들이 서로 통일된 방식으로 질서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쉬고 있을 때도 뇌는 신비한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서로 연동되어 활동하는 뇌 영역들을 말한다. 이후로 다양한 휴식 상태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이 네트워크가 휴식하는 동안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활동하는 뇌 영역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연동된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과제마다 동원되는 뇌 영역들이 있기 마련인데 쉬고 있을 때도 그 영역 간의 연결성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일을 할 때 더 활발히 활동하긴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중구난방의 신호 대신 일관된 네트워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뇌 연구자들에게 있어 실로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마치 청개구리 같은 네트워크도 있었다. 즉, 휴식 상태에 비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오히려 활동이 감소하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영어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아직 그 명칭이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말로 디폴트 모드는 기본 설정 상태쯤 되지 않을까 싶으니 이 책에서는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려 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에 돌입하기 전의 휴식 상태, 말하자면 일종의 기본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쉬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활동하는 네트워크라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쉬고 있다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휴식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휴식 중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아닐까? 다시 말해, 단순히 휴식할 때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 중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점점 밝혀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역할을 나열해 보면 주로 자신과 관련 있는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자신에 관해 돌아보기,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회상하기, 미래를 상상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떠올리기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도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관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주로 어떨 때 하는가? 특별히 마음 먹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별 계획 없이 어느새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더 많다. 소위 딴 생각에 빠졌다고 하는 상태다. 주로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 이런 몽상에 잠기곤 한다. 물론 일하는 중에도 가능하다. 익숙한 길을 걷고 있거나 운전처럼 몸에 익은 일을 하는 동안에 말이다.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따로 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낯선 장소에서 길을 찾는 중이거나 치안이 걱정되는 동네를 빠져나가려 할 때 혹은 초보 운전자가 신경을 온통 곤두세운 채 주행 연습을 할 때처럼 주의를 외부로 집중해서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해야 할 때는 몽상에 잠기기가 쉽지 않다.

0: KBS 오디오북
1: 우리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주로 휴식 상태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 몽상 속을 거닐기 가장 좋을 때가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이 활동이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기 힘들 테니까 말이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자주 겪는다.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잘 억제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는 몽상 속에서 마음껏 헤매고 다녀도 좋을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같다. 가령 친구에게 말실수한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으나 지난 뒤에 돌아보던 중 깨닫는다면 이런 몽상은 우정을 유지하거나 미래의 말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간절할 리 없다. 행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다. 다만 너무 과하면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즉, 몽상은 행동의 발전이라는 순기능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역기능의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으니 현명하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자꾸 생각을 곱씹는 것을 일컬어 반추한다고 한다. 소가 여물을 재차 우물대는 모습에 비유한 표현이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반추도 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과제 수행 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하거나 휴식 중에 이 네트워크의 내부 연결성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참고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주로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말도 있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설은 아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의 의미부터가 학술적으로 애매하다. 그런데 이 반추라는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반추는 자신의 행동을 거듭 돌아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반추가 일상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소위 착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수시로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마음은 우울해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에 걸린 이가 정말로 많을지도 모르겠다. 행동이 착해진 원인이 만약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반추 때문이라면 말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복잡 다단한 현실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집단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이럴 때 그래프를 떠올리는 편이 좋다고 했다. 그 그래프 안의 점들은 비록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지라도 각각은 상당히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즉 집단의 경향성으로 개개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그 전체적인 경향성조차 예상과는 아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추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고 우정이 유지되다 보니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덜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우울해서 자꾸만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이 동반되어 약속을 자주 어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착하다는 말을 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어디 한 종류의 반추만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곱씹으며 반추할 수도 있다. 아니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느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반추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망나니로 살다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는 반추는 어쩌면 용기 있는 행위이지 않을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따라오는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으로 이름 붙여지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감내할 용기가 있는 반추를 말이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가 그동안 의대생들에게 강의해온 마음이론 수업을 토대로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1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프롤로그. 부원장 자리를 빼앗겼다. 승범은 모니터에 뜬 놈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치받는 울화에 이를 꽉 물었다. 소리를 내지르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며 열이 오르는 얼굴을 문질렀다. 삐 하고 귓가에서 이명이 들렸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들리는 경고음 같은 거였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크게 했다.
1: 아닐 거야. 아니고 말고.
0: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모니터를 봤다. 그러나 눈을 비비고 안경을 써봐도 변치 않는 망할 이름은 더욱 선명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뿌옇게 되면서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고급 스시집.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승범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으로 거나하게 차려진 상 앞에 앉았다. 들어오기 전에 잔뜩 조인 넥타이가 답답했지만 불편한 긴장으로 자세는 반듯해졌다. 늦을까봐 약속 시간보다 10여 분 일찍 온 승범은 자신보다 먼저 와 있던 제일 한방병원 병원장 김진태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애써 웃는 낯을 했다. 심지어 병원장은 제멋대로 음식을 주문하고는 먼저 먹고 있었다. 승범은 입꼬리를 잔뜩 올리고는 맞은편에서 병원장이 하는 양을 지켜봤다. 김진태는 젓가락으로 자연산 참돔에 뱃살을 짚고 고추냉이를 푼 간장에 푹 찍었다. 혀가 먼저 길게 나와 참돔 뱃살을 마중했다. 참돔의 뱃살이 혀에 요리조리 움직이고 하얀 이에 씹혀 목구멍으로 밀려 사라졌다. 몇 번의 젓가락질이 상위를 오가고 음식이 입안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김진태는 승범에게 눈길을 줬다. 그 눈길에 승범은 잽싸게 가지고 온 검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1: 제 모든 성의를 담았습니다.
0: 김진태의 붉어진 두 눈이 계속 승범을 응시했다. 잠시 뒤 승범이 뜻하는 말을 알아채고는 웃었다. 그 웃음이 긍정의 웃음이라고 생각해서 승범은 당당하게 어깨를 폈다. 김진태는 휴지로 기름진 입가를 닦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승범을 내려다봤다.
2: 내 자네가 우리 한방병원의 수익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네.
0: 그 말에 승범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1: 알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2: 그러니 잘 받겠네. 아, 회 좀 먹어보게. 아.

0: 아. 오늘 아주 맛이 기가 막혀.
1: 양복 상의를 입으며 그렇게 말한 김진태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는 따라 일어서려는 승범을 남겨두었다. 미닫이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다.

0: 뚝 하고 뭔가가 끊어졌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을 나섰다. 앞에 있던 간호사 이정미가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승범을 붙들었다.
1: 선생님, 어디 가세요? 지금 환자분이 대기 중이세요.
2: 지금 그게 문제예요?
1: 그게 문제가 아니면요.
0: 그는 황당해하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고는 성큼성큼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가장 꼭대기층을 누르고 팔짱을 꼈다. 엘리베이터는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느리게 바뀌는 붉은 숫자를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날 병원장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긍정의 웃음?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수입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 자신이 준 뇌물을 먹고 튀겠다는 말이었다니.
2: 그 돈이 어떤 돈인데?
0: 권위 있는 부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금을 다 끌어모아 만든 돈이었다.
2: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렇게 비싼 회를 좋아하더니 원래부터 그럴 의도였던 거야? 거참 더럽게 처먹네.
0: 엘리베이터 안. 조급한 구둣발 소리가 바닥에 울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승범은 하얗고 긴 복도를 가로질러 병원장실로 향했다. 비서가 그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비서를 무시하고 승범은 문을 열었다. 놀란 비서가 뒤따르며 소리쳤다.
1: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부원장님이 계세요.
0: 소파 상석에 앉은 병원장 김진태와 그 옆에 말년 병장처럼 앉아있는 송기윤이 들이닥친 승범을 봤다.
2: 부원장은 개뿔.
0: 승범은 저 송기윤에게 부원장 자리를 빼앗겼다.
2: 부모 뒷배로 제일 한방병원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부원장 자리도 꿰차다니. 아, 도대체 그 부모한테 얼마를 받아 처먹은 걸까?
0: 그것이 얼마든 자신이 드린 돈보다 더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자 속이 뒤집혔다.
3: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막 들어오나?
0: 송기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색한 말투로 물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승범은 김진태 앞으로 갔다.
4: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었죠. 우리 제1한방병원의 수익이 제 덕분이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0: 승범은 옆에선 송기윤을 노려봤다. 그 눈빛에 송기윤은 어깨를 움찔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치스러웠던지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3: 이게 말이라고 막 하면 되는 줄 아나? 야! 니놈이 더러운 짓을 한다고 남도 그런 줄 알아? 너랑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클래스가
4: 똥구멍을 신문지로 닦든 티슈로 닦든 어차피 똥 닦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3: 더럽게 똥똥거리기는.
0: 두 손을 허리에 올리며 송기윤은 시근덕거렸다.
5: 김선생.
0: 가만히 앉아 이를 보던 김진태가 승범을 나지막이 불렀다.
5: 자네가 환자들에게 비싼 약 팔아서 우리 한방병원의 수익을 일궈낸다는 건 사실일세. 그러나 그뿐이야. 자넨 환자를 대할 때 너무 사무적이야. 그에 대한 컴플레인도 만만치 않아서 한방병원의 이미지가 말이 아닌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 한의사가 사람만 잘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5: 그건 일회성이지. 환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가 전혀 없으니 자네에게 치료받았던 그들은 서비스가 더 좋은 한의사를 찾지 않겠나? 여기 송기훈 선생을 보게. 김 선생과는 달리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0: 그들에게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픈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니 병원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달의 한의사에도 뽑히고 그러는 거지.
1: 회장님.
0: 그게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말이야.
2: 김진태는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시더니 차가 식었다며 탁자에 내려놓고는 승범의 뒤에 선 비서에게 차를 다시 내오라고 시켰다. 김진태의 칭찬에 송기윤은 어깨를 폈다. 의기양양한 그 표정이 승범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1: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병원장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2: 송기윤이 이기죽거렸다. 승범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이곳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건만 다 무시되고 송기윤과 비교를 당하는 이 순간이 치욕스러웠다.
0: 아무리 개인주의인 시대라도 말이야, 변치 않는 게 있는 법이야. 환자를 감명시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다 할 배경도 없으니 나한테도 작은 감명을 주지 못한다는 소리야.
2: 승범은 치미는 화를 참으려 고개를 흔들었지만 김진태의 마지막 말에 불퉁한 말이 먼저 나갔다.
3: 실력은 요만큼도 없고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이나 잘하는 송기훈을 부원장 자리에 앉히실 거였다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제 성의가 무색해지지 않게요.
2: 그 성의를 무색하게 만들 거였다면 도로 줘야 마땅했다. 이대로 먹고 튀게 둘 수는 없었다. 전세금을 비롯해서 이때까지 애써 모은 돈이었다. 발끈한 송기훈이 승범의 어깨를 밀었다.
4: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야! 넌 네가 치료를 잘하는 줄 알지? 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너보다 잘난 놈들이야. 대체 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키운 거냐? 아, 맞다. 너 모르겠다. 너 부모님 없잖아.
3: 그러니까 돈을 도로 돌려받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착실하게 진료를 보고 다른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2: 승범은 송기윤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뒤로 나동그라진 기윤이 지른 비명인지 퍼뜩 정신이 든 승범의 내적 비명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승범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5: 제길 망했다.

0: 야야야, 그거 들었어? 승범 선생님이 기윤 선생님을 때렸다는 거?
1: 승범이 부원장 송기윤을 한 대 친 사실이 온 직원들의 귀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었다. 점심시간 간호사들은 식사 후 커피를 사 마시며 그 사건을 화두에 올렸다. 처음엔 단체 카톡으로 온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으나 지금은 말에 말이 얹어졌다.
2: 내가 그 선생 큰일 칠 줄 알았지. 그동안 얼마나 성과에 미쳐 있었냐?
0: 그니까 분명히 우리 기윤쌤 질투나서 그런 걸 거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승범 선생보다 잘생겨? 금수저에다? 성격은 얼마나 자상하시니? 이번에 부원장 자리마저 빼앗겨서 결국 못 참고 주먹질했을걸? 그 자리 노린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 그 지랄맞은 성격 어디 가겠니? 우리 기윤쌤 그 고운 얼굴에 상처라니. 내 맘이 다 아프다.
1: 그렇게 말하는 간호사의 어깨를 누군가가 세게 치고 지나갔다. 그 때문에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올라 유니폼 가슴께를 적셨다. 짧은 비명을 지르자 어깨를 치고 가던 정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3: 어머 미안. 내가 급히 할 일이 있어서 서두르다가. 미안.
1: 그러고는 손으로 젖은 부위를 문질러 오염 부위를 더 넓게 퍼지게 했다.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 손을 쳐냈다.
0: 아씨! 야! 너 일부러 그랬지?
3: 어? 설마. 내가 왜? 그나저나 여분의 옷 있어? 없으면 내 거 빌려줄까? 어쩐지 난 곧 필요 없을 것 같아서.
0: 뭐래? 됐어!
3: 아 그래? 그럼 난 일이 있어서 간다. 미안.
0: 야!
1: 생글생글 웃으며 미련 없이 돌아서자 화가 난 간호사가 정미를 불렀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녀를 만류했다.
2: 야야야, 똥 밟았다 쳐. 쟤 승범 선생이랑 절친이잖아. 끼리끼리라고 쟤도 독종이라고 하더니만 만만치 않네. 일부러가 아니겐. 가자, 내 옷 빌려줄게.

0: 1. 새로운 출발. 봄의 햇빛은 따가웠고 막 잎이 돋기 시작한 초목의 풍경은 아직 황량하기만 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트럭 뒤를 따라 벤츠가 길을 달렸다. 8차선에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낡은 트럭의 뒷공무니만 보던 승범은 바짝 조인 넥타이를 풀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고층 빌딩과 도로에 비좁게 선 차들의 풍경이 사라지면서부터 속이 답답해졌다. 여기를 보면 산, 저기를 보면 논과 밭. 어쩌다 나타나는 농가를 보고 그만 아찔해져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차내의 탁한 공기를 휩쓸었다.
1: 산세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도시 우화!
0: 바람에 실려 웃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잠시 알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자 현기증이 일었다. 승범은 다시 창문을 닫았다. 조수석에 앉아서 힐끗 글을 보던 태경이 에어컨을 틀었다.
2: 아유, 봄인데 벌써 덥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민 씨?
0: 그는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경이 돌아보니 정민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놀러가는 것 같다며 조잘대거나 어디 휴게소에 어떤 음식이 맛있으니 꼭 가자고 다짐하더니만 다시 정막 속에서 한숨만 쉬어대는 승범이 어색해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만둔 제1한방병원의 직원 단톡방. 빨갛게 쌓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단톡방에 뜬 기사 하나 때문에 모두 호들갑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태경은 그 링크를 클릭했다. 그걸 본 태경이 짧은 숨을 들이켰고 운전하던 승범의 시선이 그가 든 핸드폰으로 향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고딕체로 부각된 제목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떠올라 휘휘 돌았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 태경이 소리를 내지르며 안전벨트를 꼭 쥐었다. 깜짝 놀란 승범이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은 차를 바로잡았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0: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 계승의 정당성과 흩어진 민심 잡기에 나서는 의자왕.
1: 아니 용서를 했으면 깨끗이 잊어주는 것까지가 용서지요.
2: 내가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이요. 지금도 내 말에 토다는 놈들은.
3: 대야성이라면 서부전선의 마지막 방어기지가 아니냐.
4: 내가 내 딸을 대야성에 보냈어.
5: 가만, 대야성의 총지휘관이 누구라고?

와이파 한국인 203번째 풍월주 김유신

0: 야, 기자 출신 장군. 그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봐. 대야성의 총지휘관이 누구?
1: 대야성 총지휘관 김품석. 신라의 로열 패밀리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괴진아 칭칭나네, 괴진아 칭칭나네, 괴진아 괴진아 칭칭나네,
0: 괴진아 칭칭나네, 괴진아 칭칭나네, 괴진아 칭칭나네. 아, 그렇다면 저 지금 대야성 아니 그 신라 여왕의 오른팔 김춘추의 사위하고 딸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1: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제 브리핑 장군이었습니다.
0: 예, 그래요.
1: 뚜루루루루.
0: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가봐, 가봐. 이렇게 하늘이 우리 백제를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주는겨. 응? 모두 들어라잉!
2: 야, 좋아!
0: 예, 만원이야, 사람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마땅헌디. 아쉬운 대로, 신라 임금이 아닌 그 혈육헌티 원수를 갚을 기회가 드디어 왔어.
3: 자, 백제 의자왕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0: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왕을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 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3: 신라의 장군은 백제 성왕의 목을 베어서 경주로 보냈고 신라 조정의 대신들은 성왕의 머리를 관청 계단 밑에 묻어서
0: 놈들이 말이야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머리를 그냥 차근차근 밟고 다니는 상상만 해도
3: 백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남겨준 신라.
0: 악랄한 신라를 응징하라고 하늘이 기회를 주신겨. 자, 누가 선봉에 설겨?
4: 이 윤충이가 선봉에 나가겠소이.

0: 마마, 제발, 제발 대야성에 구원병을 보내라고 명을 내려주십시오, 마마.
1: 대야성에 있는 딸 고타소를 구하기 위해서 절규하는 김춘추.
0: 당장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2: 나라고 재판을... 왜 춘추공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3: 전쟁 중입니다. 이게 막 아들 장난이 아니에요, 마마. 백제 아들이 그 경주의 숨통을 깔딱깔딱하게 막 틀어주려고 하는데.
2: 그러니 대야성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
3: 서울전성이 박살난 상황에서 중앙군을 구원병으로 빼모. 이 아름다운 경주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난 못 지켜. 다 비참하게 죽는 거야.
0: 마마.

0: 장군, 장군 제발 내딸 꽃다소 좀 살려주십시오.
1: 춤추고
0: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사랑스러운 애인지 장군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대야성은 병력과 화력이 넉넉한 곳이니 수성만 해도 한동안은 버틸 겁니다.
0: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군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갑시다.
1: 우리
0: 둘이라도 꽃다수한테 갑시다. 제발 갑시다, 장군. 형님!

0: 너희들 거리두기 알지? 2m 알지? 자, 전략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대야성을 겹겹이 허물나게 포위해보라!
1: 2m가 겹겹이면 안 뚫릴까? 아무튼 대야성 공격의 총지휘관이 되어 포위 명령을 내리는 윤충.
2: 놈들이 우리 대야성을 세 겹으로 포위를 해?
1: 말로만 들었던 김춘추의 나이 많은 사위 김품석 되시겠다.
3: 아무래도 한 바퀴 더 돌릴 것 같습니다.
1: 이는 누구냐? 오, 불타는 눈빛에 대야성의 젊은 장교. 와, 이름 참 죽죽 되시겠다.
2: 주변 대부분의 성이 다 백제에 넘어갔다.
3: 그렇다곤 하나 우리 대야성은 버틸 수 있습니다.
2: 우린 고립됐어. 외톨이야.
3: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량과 화력이라면 경주의 지원군이 좀 늦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2: 경주에서 지원군이 온다는 보장은 있고?
3: 지원군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성벽이 두껍고 높은 데다 최첨단 경비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은 결국 우리 편입니다.
2: 무슨 소리냐?

0: 백제군에게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야성 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1: 자군! 불입니다! 또!
0: 화재가 번복되고
2: 화재 현장의 검증 결과는
3: 실수로난 불이 아니라 방화가 분명합니다.
2: 방화라면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단 말이냐?
3: 예, 그러니까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는

0: 현장을 조사한 결과 최근 모두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바로 그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총까지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1: 불이 난 세 곳 중 두 곳은 식량 창고고 나머지 한 곳은 무기 창고였어. 나도 방화일 거라고 짐작은 했다.
0: 백기 군사들의 효행 같지는 않고.
1: 아니야, 범인은 우리 내부에 있어.
0: 우리 군사들 중에 그 숙줄관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1: 배신자. 배신자가 있다.
0: 배신자.
2: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화가 계속되자 리더십의 금이 가는 대야성의 총지휘관 김품석,

0: 아, 아빠. 늦더위가 심한데 우리 아빠 잘 계시나 걱정돼서.
1: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나 걱정할 때야?
0: 여긴 괜찮아 아빠. 사람들이 왜 대야성을 서부전선 최고의 요새라고 하는지.

0: 이제 그래. 알겠어. 우리 끄떡 없어 아빠.
1: 꽃다소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든 아빠가 구원군 이끌고 대야성으로 갈 테니까.
0: 안돼. 여기 괜찮아 아빠. 아빠 올 필요 없어. 병력도 많고 경조 출신의 젊고 훌륭한 장교들도 많아. 아빠가 좋아하는 사위도 있고.
1: 아니야, 나 그놈 안 믿어. 어쩔 수 없이 난 내가 그놈한테 미안하다 꽃다소야.
2: 혈통과 신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김품석에게 시집간 딸 꽃다소와 아버지 김춘추 1인 2역이다.
1: 넌 내가 구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벙커로 가. 알았어?
0: 알아요 아빠.
1: 아빠가 갈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아빠가 도착해서 아빠 손으로 직접 벙커 문 열 때까지 누구도 믿어선 안 돼. 알았지?
0: 걱정 마 아빠. 여기 평화로워. 그만 끊을게. 더위 먹지 마.
1: 꽃다소야!
0: 사랑해 아빠. 나 아빠 사랑해.
1: 꽃다소야!

0: 첨단 공성 무기를 이용해 날이면 날마다 간보듯 대하성을 향해 겁을 주는 백제군.
1: 타임! 타임!
0: 화재로 인해 많은 군량과 무기를 잃고 불안해진 김품석은 연일 계속되는 백제의 성문 공격에 결국 타임을 부른다.
1: 나와 성한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이대로 백제의 대하성을 넘기겠다.
2: 헐, 물론이지. 우린 선량한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려고는 좀비들이 아니여.
1: 나와 백성들의 목숨을 보장하겠느냐?
2: 아, 물론이지. 아, 네가 원한다면은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1: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2: 그려. 날짜는?
3: 안 됩니다, 장군.
1: 얘는 내가 대야성 총지휘관이야.
4: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야성을 사수하세요.
1: 이놈이 누구한테 명령인지. 내가 네 상관이야, 인마.
4: 상관이면 상관답게 행동하세요.
0: 상관없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지지. 백제군에 투항하는 김품석.

0: 여러분의 자리엔 의자가 있나요? 의자왕 소년지 아니고 박영재.
1: 저것들은 네 분이구만. 맞다, 솔찬이 거시기하구만. 윤충은 조민수요.
2: 내 이름은 죽죽. 잘나갈 것 같은 이름이죠. 죽죽 이명우.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있는 삼화사와 무릉계곡을 찾아갑니다. 삼화사는 본래 흑년대라고 불리던 신라의 사찰이었는데요.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하나로 통일시켜달라고 기도를 한 이후에 삼화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바로 옆에 아름다운 무릉계곡이 있고 사찰 맞은편에 배틀바

이 산성길이 조성되면서 사마사를 찾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무릉계곡 초입에 있는 사마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습니다. 창건 당시에 사마사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1.3km쯤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요. 이 일대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지난 1977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마사 앞은 무릉계곡 입구에서 무릉반석과 학소대를 지나 용추폭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방로를 오가는 길에 한 번쯤 살짝 들리게 되는 사찰인데요. 사마사의 큰 법당인 적광전 안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된 철불이 모셔져 있고요. 적광전 앞에는 아담한 크기의 3층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울러 사마사는 수륙제를 봉행하는 사찰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영혼들에게 불법과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을 가리키는데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마사 수륙제는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고려의 공양왕이 강원도 삼척에서 죽임을 당하자 태조 이성계가 공양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수륙제를 열도록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마사는 주변에 있는 몇몇 명소들과 함께 둘러볼 수 있어서 좋은 사찰입니다. 우선 사마사 바로 옆에 있는 무릉계곡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고려 때의 문신인 이승윤은 이 일대에 무릉도원을 상징하는 복숭아 나무들을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어딘가에 있었을 무릉도원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릉계곡의 들머리는 커다란 바위로 이루어진 무릉반석입니다. 사마사 바로 앞에 있는 무릉반석은 무릉계곡의 수려한 물줄기와 멋진 조화를 이루는 넓은 바위인데요. 그런 만큼 오랜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과 명필가들도 이 무릉반석을 많이 찾았습니다. 무릉계곡의 비경지대 가운데 하나로 마치 옷감을 짜는 배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배틀바위도 있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해서 그동안 출입을 통제했던 곳인데요. 안전한 탐방로인 배틀바위 산성길을 개방하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배틀바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틀바위에 있는 삼공암은 예전에 사마사 스님들이 찾아와서 좌선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마사에서 탐방로를 따라 700m쯤 걸어가면 또 하나의 선경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미끈한 바위와 폭포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학소대입니다. 그리고 이 학소대에서 무릉계곡을 따라 다시 40분쯤 더 올라가면 무릉계곡 최고의 비경이라고 할 수 있는 쌍폭과 용추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있는 사마사와 무릉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코스피가 또다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700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했습니다.
1: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이젠 남아돌고 또 중국산도 늘어날 거란 우려가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시작부터 8000선을 내줬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후 잠시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는 더 커지면서 7600선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만에 655포인트,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락은 반도체주가 주도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자사 AI 인프라 여유분을 외부에도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공급 과잉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3: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 갑자기 확 빠진 거예요.
2: 여기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수혜를 입었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 넘게 하락해 30만 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도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4: 메모리 가격 다 올라왔고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연구원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까지 지금 증설하고 상장하니까 하방 쪽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네요.
2: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는 미국 연준 의장 발언에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주식 매도에 방향을 돌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네, 오를 만큼 올랐다는 메모리 반도체 값이 이제 소비자들 살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름값만큼이나 컴퓨터 값이 뛰었고 결국 전체 물가도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문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자녀들에게 노트북을 사주려던 이 50대 남성은 가격을 보고 구입 계획을 미뤘습니다.
6: 돈급으로 봤을 때 한 160만 원 정도 봤으면 그게 지금은 다 200만 원이
5: 1년 전보다 22% 오른 컴퓨터 가격. 외장 하드 같은 저장 장치는 40% 넘게 올랐고 태블릿 PC, 컴퓨터 수리비도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7: 이 인기 가정용 게임기는 최근 가격을 40%가량 올렸습니다.
5: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PC 등 완제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8: IT 기기의 대부분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물가라든가 체감 물가가 높아진다 이런 느낌을.
5: 여기다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석유류 물가. 칩플레이션에 유가 고공 행진이 겹치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다만 앞으로 물가는 다소 진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9: 이번 달에 석유료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전체 물가도 적어도 다른 부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5: 필수재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0: 지방선거 때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가 봉쇄 27일 만에 어렵게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수사특위가 오늘 개표소에 직접 들어가서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10: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1시간여 만에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경기장 내부 잠겨있던 방 안엔 380여 개 투표함과 기표된 투표지 247만여 장이 상자째 보관돼 있었습니다.
11: 여기서 철수할 때 그 상황과 동일합니까?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이상이 있거나.
12: 위원장 도장으로 공인까지 했었기 때문에
13: 전송파고 장관이 조시훈 국장입니다.
10: 투표지 등이 보관된 곳에 잠금 장치와 CCTV까지 30여 분 동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대책 마련 목소리 속에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14: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13: 하루빨리 의원입니다.
14: 지금 함부로 옮기면은 실질적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10: 국조특위는 송파구 선관위를 찾아선 당일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15: 야 이러다 오전도 못 버티겠다 이런 판단이 서 있었을 텐데 왜 이 전달이 늦어졌어요?
16: 7시 20분에 27분에 개표선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표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 송파구 선관위는 2시간 정도면 핸드볼 경기장 투표지 등을 옮길 수 있다면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현장 조사는 결국 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와 고성 속에 충돌이 벌어졌고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송조기를 몸에 두른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옮겨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앞으로 몰려들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참가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끌려가는 남성도 있습니다. 고성으로 뒤덮인 올림픽공원. 낮 12시쯤 특위위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고 현장 검증을 위해 개표소를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가 쏟아집니다. 경찰은 곧바로 통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위원들을 향해 뛰어들면서 경찰과 뒤엉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경기장 출입문. 그 앞에는 또 다른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 한 사람씩 붙잡고 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위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투입된 경찰만 1,500명. 경찰은 경기장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한 명을 현행 범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황희규입니다.
0: 골잡이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를 구했습니다. 혼자 두 골을 넣어 콩고 민주공화국에 끌려가던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벨기에 역시 경기 막판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18: 우승후보 잉글랜드는 콩고민주공화국 시펜가에게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허용해 1대0으로 끌려갔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막판, 잉글랜드를 구한 건 역시 해리케인이었습니다. 후반 30분 고든의 크로스를 정확한 헤더로 연결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19: 해리케인 동점골!
20: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9: 1대1입니다!
18: 기세를 올린 케인은 경기 종료 4분 전 상대 수비 사이에서 공간을 만든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수비수 4명 사이에서 케인의 원맨 쇼, 극적인 2대1 승리였습니다.
13: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오늘은 안 풀리는 날인가 싶었지만 끝까지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웅의 순간이 올 거라 믿었는데 운 좋게도 오늘은 제가 영웅이 됐습니다.
18: 경기가 끝난 뒤 어깨동무를 한 채 오아시스의 대표곡 원더월을 합창한 장면은 마치 콘서트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32강전에선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세네갈에 잇따라 두 골을 먼저 내주며 패색이 짙던 후반 41분. 벨기에 루카푸가 만회 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불과 3분 뒤에는 틸레만스가 헤더골을 터뜨려 경기는 2대2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틸레만스가 연장 후반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대역전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0: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된 이유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진종호 의원이 KBS에 이런 주장을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하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남아공전이 끝난 뒤 조끼를 입은 이재성이 허탈하게 서 있던 손흥민을 위로합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발 제외됐고 이재성은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진종호 위원은 믿을 만한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인터뷰 보이콧과 관련한 갈등뿐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멕시코전 끝나고 나서 라카룸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혁명구 감독이 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해서 선수라고 경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걸 왜 네가 얘기하냐,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서 다들 나와 그렇게 했대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을 관계 확인했고요.
1: 이어 진 의원은 선수들 간 내분이 아닌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가 부진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 감독과 선수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경기력에 영향이 있는 거고, 감독이라는 것은 그런 선수들을 잘 지도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감독이 그걸 못했다라는 거.
1: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손흥민 이재성이 홍 감독과의 갈등으로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이재성은 따로 귀국한 가운데 이재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홍명보 전 감독은 결국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이 위법했고 홍 전 감독도 책임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간 진전이 없던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22: 자신을 버렸다던 홍명보 전 감독은 패배 원인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3: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 사의를 밝힌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퇴장하는 모습에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홍명보 전 감독을 고발했습니다. 2024년 고발했던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 더해 홍 전 감독까지 고발 대상을 넓힌 겁니다. 당시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감독 선임 과정에 홍 전 감독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4: 강요, 협박, 업무방해, 뭐 업무상
25: 비리 이거 같이
24: 정범으로 한 게 처음부터 애초부터 세 사람이 다 짜고 한 거기 때문에.
22: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은 이전까지 모두 8건.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홍 전 감독을 선임했고 협회와 협의 없이 연봉까지 결정했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26: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22: 하지만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도 경찰은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정 회장 등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종로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전통의 강호 독일도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여론이 싸늘합니다. 감독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축구협회는 비리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7: 약체로 여겼던 파라과이에 승부차기 끝에 패한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장은 월드컵 성적 부진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 이번 대회를 겪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독일 축구협회장입니다.
27: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축구협회장부터 물러나야 할 처지입니다. 유로 2024 개최 당시 협회가 만든 운영사와 공무원들 간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 150명이 축구협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월드컵 조기 탈락 이틀 뒤 축구협회장을 정조준했다며 사퇴 압박이 거세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표팀을 위로한 메르츠 총리까지 문매를 맞았을 정도로 현지 여론은 싸늘합니다.
25: 정말 울고 싶은데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네요.
27: 기자회견도 없이 몰래 공항을 빠져나간 나겔스만 독일 대표팀 감독은 축구계의 경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대표팀

0: 감독에서 경질돼 먹튀 논란을 일으킨 클린스만 전 감독도 나겔스만 경질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클린스만 역시 실패한 감독으로 대한축구협회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서 축구협회 조사에 착수한 한국 상황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장 오늘 청룡기 2회전부터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실제로 학생 선수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사용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결과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3: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냈습니다. 경기장 질서문란에 의한 징계 기준이 제31조 3항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방해로 적용을 해서.
2: 이 같은 징계는 오늘부터 적용돼 청룡기 대회 2회전 경기부터 몰수패가 선언됐습니다. 6개월 출전 정지가 유지되면 배재고는 청룡기 잔여 경기뿐 아니라 이달 열리는 대통령배, 다음 달 봉황대기, 10월 전국체전 등 굵직굵직한 대회를 모두 못 나갑니다. 특히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에게 전국대회는 학창시절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무대로 풀이됩니다. 출전 기록과 대회 실적이 생명인 선수들에겐 사형 선고와 같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스카우트는 9월에 열릴 신인 드래프트에서 배재고 선수를 뽑고 싶은 팀은 큰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배재고 정문엔 근조 화환과 응원 화환이 뒤엉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이미 철거가 된 가운데 역사를 망각한 배재고란 글과 아이들 미래를 막지 마라는 문구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1: 이번 징계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셉니다. 여당은 학생들보다도 학교의 책임을 더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압박에 협회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4: 잘못에 합당한 처벌과 반성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선 나왔습니다. 다만 출전 정지 6개월 사태 수습 과정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사형 선고급 징계를 받았는데 학교 재단과 교장 등 진짜 책임이 있는 어른들은 뒤로 빠졌단 겁니다.
5: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테니 아이들의 미래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읍소하며 학생들의 경징계를 요청했어야.
4: 학생들이 외친 구호를 표현의 자유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조롱과 혐오, 차별적 폭력도 표현의 자유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일을 진영 간 싸움으로 만드는 건 자중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벌이 너무 과하다면서 어른들부터 반성하자고 했습니다.
6: 본질은 아이들이 어른들 욕을 따라한 겁니다. 어른들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4: 동시에 이런 과한 징계는 여권 때문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야구협회가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7: 미성숙한 10대의 실수를 국가적 상징 모독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 과잉 도덕주의야말로 진짜 폭력 아니겠습니까?
4: 교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혁신당의 시선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8: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두려움 없이 혐오와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4: 혁신당은 혐오방지법 제정을 서두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여고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9: 어젯밤 9시 50분쯤 세종시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0: 그 철제 이거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어요. 그냥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보니까 여기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9: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17살 여고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11: 사고 차량은 빠르게 달려와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까지 부순 뒤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9: 피해 학생은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당장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 등 인근 종합병원 6곳에 연락했지만 다른 응급 환자가 있거나 담당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부된 겁니다. 결국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60km 떨어진 천안의 한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대전에서부터 세종까지 14km나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1: 하반신 마비로 운전이 불가한 중증 환자의 명의로 누군가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환자의 손발이 되어야 할 간병인의 행각이었는데요. 그 사이 그 환자는 병세가 악화해 결국 숨졌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정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 60대 김모 씨 명의의 차량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보험에 가입했단 건데 김 씨는 하반신 마비에 폐혈증까지 겹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3: 중증 환자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인데 사인이 들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12: 차를 산 건 남편 김 씨의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에 데려간 뒤 60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1,400만 원짜리 차량을 남편 명의로 산 겁니다.
14: 이 차량 계약 당시 간병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성 씨가 같은 점을 이용해 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12: 김 씨의 부인은 차량 구입 이틀 뒤부터 남편의 체크카드로 400만 원이 누군가에게 이체됐고 음식점과 목욕탕에서 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간병인이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간병인은 요양병원 측이 강제로 내쫓을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중고차 구입과 관련해선 간병인이 환자 운동을 시키러 간다고 해 외출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이 병세가 악화한 남편은 지난주 세상을 떠났습니다.
13: 막 분하고 참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미안해.
12: 간병인은 취재진에게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으로 곧 갚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5: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쿠팡을 옹호하며 한국 정부가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6: 쿠팡이 지난해 말 중국 하천에서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당시 작전은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규정했습니다. 쿠팡 측이 법적 문제를 우려하자 국정원이 공문을 보내 상하이강에 잠수부를 투입해 노트북을 회수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230통 넘게 했고 청와대도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공식 조사 5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17: Mr. Rogers, what did the committee ask?
18: 로저스 대표님, 위원회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6: 35쪽 분량으로 절반 이상을 쿠팡 옹호에 할애했습니다. 우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 개 정부기관의 조사, 6천억여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무거운 처분이었다면서 SK텔레콤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는 한미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5: 이 보고서엔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올해 초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청문회에서 욕설을 들었으며 정부가 보복성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19: 지난해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 쿠팡 대표는 수차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18: 제게 제가 보지 못한 숫자를 확인해달라고 강요하십니까?
19: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 I don't understand.
18: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전부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고객 문제라 정부와의 공

0: 해경 조사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1: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논란이 됐는데 두 달 뒤 미 하원에 나가 이 청문회를 맹비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형사기소의 위협하에 청문회 출석을 강요받았다. 위증죄, 체포, 출국금지, 추방으로 위협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심지어 욕설과 비속어를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말과 배치되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0: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계속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1: 미국에선 이 조사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쿠팡이 한국 기업들을 이기는 미국 기업이라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한국은 쿠팡 고객을 이탈시켜 경쟁사로 유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에 적대적 보복적이다. 쿠팡 서울 본사 건물에서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정부 조사관일 정도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을 동원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쿠팡 측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 보고서가 공개되자 쿠팡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2: 우리 정부는 미국 하원 보고서에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역시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정원의 지시로 쿠팡이 기기 회수에 나섰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해 말 청문회 당시 제기된 내용입니다.
0: 저희 팀은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희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피의자와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3: 당시 국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고 로저스 대표는 국회의 고발에 따라 위증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낸 장문의 입장문에서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의 확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히려 쿠팡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을 지원해달라고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이번 보고서에 쿠팡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과 관련해 지난 2월 비공개로 진술을 청취한 뒤 미 의회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4: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설명자료 JFS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정부는 미 의회에서 추가 보고서가 나오거나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세척기계 내부 청소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세척기 청소에 사용된 도구 등을 확보해 정밀 감식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포천시 모사단에서 훈련받던 예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입소 전 치료받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는 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의무지원이나 안전통제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반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어제는 버스 탑승 시위도 다시 시작했는데 앞으로 매주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면증이나 우울증세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멘탈케어 해외 직구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금지 성분이나 전문 의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5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7%로 지난주 0.3%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바오밥 나무를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 왕자는 바오밥 싹을 뽑아내려고 했죠. 그대로 자라면 별을 뒤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작가 신미식 씨의 눈에 바오밥은 아프리카의 붉은 대지에서 수천 년을 견뎌온 인내의 나무이자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를 오가며 바오밥을 기록했고 국내의 바오밥 나무의 아름다움을 처음 알린 사진작가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의 바람과 사람 그리고 바오밥 나무의 시간을 카메라에 담아온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 신민식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신미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작가 네. 신미식입니다.
0: 와, 사진작가라는 것 알겠어요. 일단 헤어스타일부터가 이게 레게 스타일 아닙니까? 굉장히 튀시는데.
1: 네네.
0: 네, 그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한 2년 정도 됐고요.
0: 네.
1: 에티오피아에서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1년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살러 가면서 아 이제 한국에 설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야 그냥 사는 김에 한번 해보자.
0: 예.
1: 그 사람들과 좀 스피릿을 좀 비슷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0: 예.
1: 그런 마음에 한번 하게 됐죠.
0: 아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니까 헤어스타일도 아프리카 스타일로. 그 머리 그럼 진짜 아프리카에서 하신 머리세요?
1: 그렇죠. 에티오피아에서 했습니다.
0: 아, 근데 그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머리 감을 때도 그냥 그대로 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막 이렇게 꽈놨는데.
1: 근데 사람들이 또 안 해본 사람들이 뭘 많이 알아요.
0: 예.
1: 근데 많이 아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그냥 똑같이 감습니다. 똑같이 감고. 근데 단지 불편한 거 하나는 이제 말리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0: 아,
1: 아무래도 물이 예. 이 안에 많이 차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수건을 일일이 좀 짜요.
0: 예.
1: 그래서 급할 때는 거의 안 감고 나갑니다.
0: 네. 제 이런 헤어스타일은 연예인 말고는 제가 이제 처음 뵙기 때문에 실제로 뵌 건 처음이라서 신기해서 여쭤봤는데
1: 네네.
0: 일단 바오밥 작가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사실 이 바오밥 나무 보려고 아프리카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생겨났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바오밥 나무 사진 찍으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1: 딱 20년 된 것 같아요.
0: 와, 이걸 사진으로는 보셨지만 아마 대부분 신 작가님 사진으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직접 보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1: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그게 이제 처음 아프리카를 간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인데 가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전까지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척박하고 불쌍하고 뭐 내전이 뭐 있고 뭐 맨날 보여지는 게 동물이고 난 저런 거 별로 찍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니까 그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0: 예.
1: 아 공짜니까 가보지 뭐.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조금 뭔가를 궁금하잖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정보가 한 줄도 없었어요.
0: 거기가 일단 접근하기가 한국에선 너무 어려운 곳 아니에요?
1: 예. 그래서 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됐는데 이 마다가스카르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0: 네.
1: 가는 교통편이 지금은 좀 편해졌고 예전에는 좀 많이 여러 번 갈아타야지 갈 수 있는 나라였고
0: 하루도 더 걸리죠.
1: 아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안 되니까요.
0: 아, 그래요?
1: 아프리카 가는 게 뭐 한 뭐 지구 반바퀴 돌아서 가는 줄 알아요.
0: 예.
1: 그렇지 않고요. 아프리카 중에 제일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 가기에는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0: 네.
1: 좀 가깝죠. 직항이 있어요. 에티오피아까지 예. 한 12시간. 그리고 거기서 갈아타서 4시간 반 타면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합니다.
0: 생각보다 가까운데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이게 에티오피아 가는 게 유럽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0: 그렇군요.
1: 네.
0: 예.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되셨군요. 거기서 바오밥 나무를 이제 접견을 하게 되신 거네요.
1: 그 말씀이 맞는 예. 것 같아요. 접견. 이게 뭐냐면 나는 바오밤 나무라는 거를 몰랐어요.
0: 예.
1: 어릴 때 어린 왕자 책을 읽었을 때 아, 그래 동화 속에 상상 속에 그런 나무라는 인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존하는 나무라고도 몰랐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초청 받았을 때도 우리나라에 뭐 바오밤 나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0: 예.
1: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나는 뭐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바닷가의 마을에 있어요. 우리가 도시에서 차로 따가는 1박 2일을 가야 되고 수도에서
0: 네.
1: 비행기로는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 바오밤 나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0: 예.
1: 근데 그 나무 크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무가 그냥 솟아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1: 예, 평지에 있으니까.
0: 예.
1: 우리나라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산에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산, 높은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평지에 가로수처럼 쫙 뻗어 있는 거예요.
0: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가?
1: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나무는 3,500년 정도 된 나무고요. 제가 찍은 바오밤 나무 중에 가장 큰 거는 둘레가 한 30m?
0: 둘레가요?
1: 30m. 그러니까 단면이 16m. 제가 다 쟀어요.
0: 단면이 16m면
1: 그러니까 둘레면 30m가 더 되겠죠.
0: 와, 저는 그렇게 큰 나무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렇죠.
0: 직접.
1: 그렇죠. 30명이 예. 서 있으면 둘러지는 그럴 정도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넓이는 그렇게 큰데 높이는 아주 높진 않아요. 높이가 제 생각에는 한 20m 정도? 15m
0: 그 정도도
1: 20m?
0: 엄청 높긴 한데.
1: 근데 이 넓이에 비하면 근데 바오밤 나무가 예. 일반적으로 보면 약 뚱뚱한 나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오밤 나무가 자생하는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더워요, 되게.
0: 예.
1: 사막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성장하는 거를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만 많이 뚱뚱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 뜨거우니까
0: 네.
1: 많이 자라지가 않는 것 같아요.
0: 아니,
1: 스스로.
0: 그리고 뭐 거기 경쟁할 나무들이 없으니까는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햇빛이 막 그냥 쏟아지는데.
1: 이게 네. 너무 뜨거우니까는 이 바오밤 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는 우기철이 좀 있어요. 아프리카는 우기철, 건기철로 나누는데 우기철에 비가 좀 올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은 나무가 아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타에 보면 물주머니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것처럼 이 바오밤 나무는 거의 많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이 물로 다 채워진다 그래요.
0: 그 안에 네. 물 탱크 같은 게
1: 그렇죠.
0: 있는 셈이네요. 말하자면.
1: 그래서 어느 자료나 이런 데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무를 잘라서 물을 마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0: 아, 아프리카에서 진짜 가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예. 정말 긴급할 때는. 근데 이 마다가스카르에만 이 바오밤 나무가 있는 건가요?
1: 아니에요. 바오밤 나무는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요. 제가
0: 네.
1: 가본 나라 중에 만난 나라 중에는 나미비아에서도 봤고, 탄자니아에서도 봤고, 일단은 그 두 나라에서는 봤어요. 다른 나라는 일부러 바오밤을 보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진 않았지만 세네갈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시아라고 할 수 있나 호주.
0: 예.
1: 호주에만 바오밤 나무가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가서요.
0: 예.
1: 근데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0: 아,
1: 마다가스카르처럼
0: 예.
1: 크진 않는데
0: 네.
1: 왜 이 나무가 여기 있을까를 의문을 갖고 봤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위도가 맞아요. 위도가.
0: 아.
1: 그러니까 우리 지구본을 보면 옆에 라인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마다가스카르하고 호주가 그 같은 라인에 있어서 그 위도 쪽에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가 봤던 바오밤 나무들은 바닷가 근처예요.
0: 예.
1: 거의 다 보면 바다가 있는 나라들.
0: 네, 네.
1: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은 못 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고
1: 네.
0: 일단 나무가 저희가 볼 수 없는 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나무 뿌리가 하늘로 솟아 있는 것 같이. 예. 네.
1: 그래서 보면은 그 바오밤 나무에 대한 되게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그냥 동화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 그게 뭐냐면 바오밤 나무가 수다쟁이래요.
0: 예.
1: 수다쟁이하고 신이 너무 애가 말이 많으니까 뽑아갖고 거꾸로 심었다.
0: 조용히 하라.
1: 그래갖고 그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수다쟁이 바오밤 나무. 그래서
0: 예.
1: 나무 거꾸로 박혀 있는 나무. 이렇게 또 이런 뭐 어원들도 있는데 그게 뭐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재밌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인 거죠.
0: 예, 크게.

0: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단 크니까 그 앞에 딱 마주서면 압도당할 것 같은, 예. 그런
1: 저는
0: 생각이 드는데.
1: 한 마다가스카르를 한 40번 넘게 갔고요.
0: 예.
1: 1년 2개월 동안 살다 왔는데, 근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있죠. 제가 여행을 좀 시켜드릴 때도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바오밥 나무를 보고 싶어서
0: 네.
1: 1년 동안 적금을 드신 거예요.
0: 예.
1: 그래갖고 여자분인데, 바오밥 나무가 처음 보여지는 지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워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내려요.
0: 네.
1: 근데 거기 비포장이거든요. 흙길인데 갑자기 신발을 벗더라고요. 신발을 벗더니 거기를 자기는 걷고 싶대요. 그러더니 바오밥 나무 앞에 가더니 눈물을 펑펑 흘려요.
0: 예.
1: 그래서 왜 우는지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작가님, 저는 그냥 이 나무를 너무 보고 싶어서요. 몇년 동안 꿈을 꿨대요. 내 책을
0: 예.
1: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나무를 만나는데 그 어떤 기다림보다도 오랜 시간 자기는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0: 네.
1: 그 감격이 막 밀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0: 네.
1: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순간에 있을까?
0: 예.
1: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0: 작가님이 처음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1: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이잖아요.
0: 예.
1: 일단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나무 느낌보다는 약간 조형물 같아요. 이파리가 없을 때 가면은.
0: 이게 나무가 아니다.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1: 그게
0: 정도로.
1: 두 종류가 있거든요.
0: 예.
1: 우기철에 가면 이파리가 많이 있고요. 건기철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나무긴 나무인데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가지들은 하나도 없고 맨 끝에 모여만 살짝 우산처럼 받치고 있으니까는 뭐 이런 모양의 나무를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조형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진짜
1: 그때
0: 놀라셨겠어요.
1: 물어봤어요. 이 나무 이름이 뭐냐? 그거 바오밥이래요. 바오밥? 내가 어린 왕자에 봤던 그 바오밥이 그게 맞냐 했더니 그게 맞대요. 와, 그래서 이게 바오밥 나무가 실존하는 거구나. 저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0: 그게 뭐 3천년 막 이렇게 된
1: 네.
0: 나무들이라면서요.
1: 5,000년까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바오밥 나무는.
0: 5천년을 사는 나무.
1: 네.
0: 그런 나무가 바오밥 말고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1: 없을 것 같아요.
0: 이야, 이거 약간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신성시하는 그런 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1: 한 1,000년 정도 넘는 나무들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0: 네.
1: 제가 찍었던 3,500년 된 나무도 그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술을 사갖고 오래요, 저한테.
0: 우리나라 고사 지내는
1: 네, 그거 보면
0: 것처럼.
1: 옛날에 성황당에 뭐 하듯이,
0: 예.
1: 그 술을 왜 사갖고 오라 그랬나 했더니, 저를 이제 외지인이잖아요. 내가 거기를 가려면 나무한테 허락을 구해야 돼. 그래서 술을 갖고 나무에다 술을 따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나보고 들어와도 돼. 근데 저는 그 3,500년 된 나무를 만났을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좀 기에 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갑자기 저 나무를 봤다고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일인가,
0: 좀
1: 그런
0: 불경스러운
1: 생각이 좀
0: 일로
1: 들었어요.
0: 느껴질 수 있을 것
1: 근데 어느
0: 같아요.
1: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0: 예.
1: 야, 저 나무는 이곳에서 3,500년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어? 야, 3,500년 동안 있으면서 나를 기다린 건가? 뭐 이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가고, 한 시간 동안을 카메라를 안 꺼내고 그 주변을 그냥 배회했어요. 약간 내외하듯이.
0: 예.
1: 그냥 보고, 멀리 가서도 한번 보고, 앉아서도 보고, 그냥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무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0: 그 사진 저희가 볼수 있는 거죠? 요즘도.
1: 그럼요.
0: 네.
1: 예.
0: 3,500년 된 나무는 좀 다른 나무들하고, 한 7, 800년 된 나무는 좀 어린 편이잖아요. 그런 나무들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옛날에 우리 킹콩 영화 봤을 때 킹콩이 갖고 있는 근육질

0: 2년 됐는데, 야, 내 이나무를 찍고 나서 그래도 다행히 기록을 남겼구나. 예. 뭐 작가에게는 그런 게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무너졌다고 누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현지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1: 아.
0: 반이 무너졌더라고요.
1: 무너지는 건 어떤 식으로?
0: 한쪽이 죽어나가는 거죠.
1: 아이고.
0: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목재가 아니에요.
1: 네.
0: 섬유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면 그냥 되게 약하게 넘어지는 나무예요.
1: 네. 우리가 목재로는 쓰지 못하지만 이 바오밥 나무가 뭐라 하자면 동물과 식물들한테는 엄청난 뭐 쉼터이자 뭐 은신처이자 그런 곳이라면서요.
0: 그럼요. 그 열매도 먹기도 하고 사람들도 큰 나무들 한 1000년 넘은 나무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 안에 집이 생겨요. 근데
1: 아.
0: 그거를 일부러 나무를 파갖고 짓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들이 있어요.
1: 구멍이 이렇게 생기나 봐요. 그 네. 안에 들어가서 사는 네. 거예요.
0: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봤거든요. 아 이게 라디오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높이가 한 4m 정도 지붕이. 근데 창문까지 있는 나무예요.
1: 예.
0: 근데 보면 가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팠다면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쉼터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쉼터가 되지만 동물들에게도 쉼터가 되고.
1: 네.
0: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사람들이 많이 벗겨서 그거를 지붕을 쓰거나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1: 네, 네. 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니요. 동물들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죠?
0: 그렇겠죠.
1: 예.
0: 작은 동물들은 충분히 들어가겠죠.
1: 네. 이 사실 바오밥 나무 때문에 작가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바오밥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다가스카르라는 좀 더 크게 보면 이 마다가스카르 나라 안에 바오밥이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는 바오밥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마다가스카르 때문에 아프리카를 처음 알게 되고
1: 예.
0: 그 이후로 제가 아프리카 전문 사진가가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1: 실제로 이 바오밥 나무를 국내에 처음 알린 분이 신민식 작가님이시잖아요.
0: 네, 그렇죠. 예. 제가 처음 갔을 때 초청받아서 가고 2주를 있었어요. 2주
1: 예.
0: 동안. 근데 그때는 저 혼자 초청받은 게 아니라 뭐 신문 기자 몇 명 해갖고 4명이 초청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부분에 놀란 거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함. 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프리카를. 그래서 돌아와갖고 너무 매일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다가스카르 측에 연락을 했어요.
1: 네.
0: 나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혼자. 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초청을 받았어요.
1: 아.
0: 비행기도 비즈니스도 채워주고, 그래서 거기 관광청 직원이 나와서 차랑 같이 차량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저 혼자 두 달 동안을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라는 책을 내고 그걸 갖고 현대백화점에서 전시를 했어요.
1: 네.
0: 그때 마다가스카르가 처음 한국에 보여지게 된 거죠.
1: 아.
0: 공식적으로는
1: 예.
0: 책과 전시를 통해서.
1: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점점 정말 가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아직 마다가스카르가 가기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홀딱 반하셨는지요?
0: 근데 뭐 가기 힘들지 않고요. 그냥 비행기 타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도착돼 있습니다. 도착돼
1: 예.
0: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프리카를 한 120번 정도 갔거든요.
1: 와.
0: 다른 나라까지 다 해서.
1: 네네.
0: 근데 계속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 마다가스카르를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되게 특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나를 되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되게 존중해 주는 느낌. 사실 뭐 동양인들이 뭐 유럽이나 서구 쪽에 갔을 때 그게 뭐 존중받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예.
0: 거기 가면 너무 나를 존중해주고 아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비슷하신을 도와줄까? 되게 이런 느낌들.
1: 풍경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다.
0: 그렇죠. 예.
1: 예. 그 처음에 2005년도였나요? 처음에 이제 마다가스카르 가신 게 그 첫날 인상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0: 처음에 네.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0: 나는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왜요?
0: 한국에 있는 미디어에 사기당했다. 매스컴에 사기당했다. 우리한테 보여줬던 많은 것들, 아프리카에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1: 예.
0: 내가 갖고 있는 영역, 제한된 영역. 아프리카는 어떨 거야? 아프리카는 뭐 더울 거야? 아프리카는 위험할 거야? 이 모든 게 그냥 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 끝났어요. 아, 전혀 아닌데? 그래, 너무 추웠어요. 일단은.
1: 날씨가요? 몇 월에 가셨는데?
0: 5월에. 5월부터 거의 겨울로 들어서거든요.
1: 예.
0: 지금 아프리카 가면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갖고 아프리카는 또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여름에 가도
1: 예.
0: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1: 하긴 작년 여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오신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가 더 시원하다고 그러셨어요.
0: 우리나라보다 지금 가면요.
1: 예.
0: 밤에 온도가 한 제가 1년 살아봤잖아요.
1: 네.
0: 많이 떨어지면 6도까지 떨어져요. 밤에.
1: 아.
0: 그래서 난방이 없으면 난방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네.
1: 일단 뭐 기후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 추웠고
0: 네.
1: 또 어떤 게 좀 다르던가요?
0: 일단 사람들이 막 옷 입고 막 패딩 입고 다니는 거에 너무 놀랬고
1: 예.
0: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옷을 거의 그냥 저기 옷을 입은 건지 걸친 건지 모를 정도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 거기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는 비교가 안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해맑은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놀고 학교 같은 데 가면은 막 내 어릴 때 놀던 것처럼 막 공차고 애들 막 씨름하고 넘어뜨리고 막 뭐 소리 지르면 쫓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의 어릴 때와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되게 평화로웠어요. 일단은.
1: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카메라 앵글 속에 담으셨군요.
0: 예, 그 아이들의 에이. 눈빛 때문에
1: 에이.
0: 그 눈이 야, 저 눈 속에 정말 세상이 있구나 온 우주가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너무 들어서 모든 초점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을 눈에 맞췄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인터넷에 많이 신미식 사진은 아이들 아프리카의 눈 이런 키워드로다가 검색이 많이 됐어요.
1: 네네. 그때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을 보고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집을 만들어서 그 사진집을 가지고 다시 또 마다가스카르를 찾아가셨다고 하던데 왜 무슨 이유가 있으셨어요?
0: 그게 이제는 포토 에세이죠.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라는 포토 에세이 책을 내고 어차피 제가 갔던 길들 다 알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책을 제가 100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아이들한테 다 선물 주고 싶은 거죠.
1: 그 아이들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0: 아니 어렵지가 않아요. 갔던 데를 다 기억하니까
1: 아.
0: 사진을 책을 보여주면 금방 데리고 와요.
1: 예, 어디 있니?
0: 내 친구인데 잠깐만 가서 막 데리고 오고. 근데 제가 그때 독자분들이랑 몇 명 갔는데
1: 네.
0: 그 표지에 나와 있는 애는 완전 오지에 사는 아이예요.
1: 예.
0: 근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같이 간 분들이 막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갖고 막 울었는데 저도 그게 이제는 조금 아주 어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애가 좀 성장했잖아요.
1: 예.
0: 저도 되게 뭐 뭉클하더라고요.
1: 아.
0: 근데 이게 너야. 그래서 책을 제가 준 거죠. 근데 책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는 사진도 한번 찍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이 책 표지에 자기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1: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라도 그럴 텐데요.
0: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예.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같이 가신 분들 막 울고 그 아이 막 껴안고 야 그래 작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가게 만들고 내가 찍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게 작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작년에 우리 신미식 작가님 주인공으로 나오는 독립예술영화가 나왔잖아요.
0: 네네.
1: 꿈꾸는 사진관.
0: 네.
1: 예. 거기에 제가 이렇게 예고편만 봤는데 직접 출연하신 거잖아요. 직접 뭐 찍으신 거니까.
0: 예, 예, 그렇죠. 예.
1: 예.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0: 사실은 지난해 영화가 이제는 두 편이 개봉됐는데요.
1: 네.
0: 사실은 저는 그게 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죠. 내가 무슨 영화를 만들고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1: 영화에서는 저 레게 네. 머리가 아니어가지고.
0: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다가스카르 뮤직이 있었고요. 그게 네. 완전 다큐멘터리 영화고 네. 꿈꾸는 사진관은 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다 만든 장편 영화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거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죠.
1: 네.
0: 그래서 주로 이제는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도서관을 만들거나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이 주로 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들인데 지금까지 한 8천 가족 정도를 찍었죠.
1: 8천 가족의 사진을 네. 찍어주셨군요. 와. 지금 마다가스카르를 20년을 오가면서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셨나 봐요. 네.
0: 근데 주로 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첫 번째는 직업이 제가 사진하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이 사진을 통해서 뭔가를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뭘까?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는 그냥 가족 사진을 평생 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뽑아서 액자를 넣어주거든요.
1: 네.
0: 오지 마을 가도.
1: 네.
0: 그래서 차를 가져가니까 차에다가 이제 전원을 연결해갖고 뽑아주는데 그게 가장 저에게는 사명 같은 운명 같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 그게 네. 이제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인데.
1: 그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지어져 있나요?
0: 지금까지 6개. 지난달에. 6호점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왔어요.
1: 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더 짓는 중이.
0: 원래는
1: 건가요?
0: 처음에는 계획은 난 5개의 도서관을 지을 거야. 그냥 저 혼자만의 그냥 다짐이기도 하고 약속이었는데 5개가 끝나고 나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1: 예.
0: 약간 부담이었었나 봐요. 그냥 이제는 편하게 하자.
1: 네.
0: 그래서 6번째가 완성이 됐고요. 7번째를 지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숙제가 끝나니까 편한 마음으로.
0: 예, 오히려, 예.
1: 예. 그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들이 오고 가는지 참 궁금한데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좀 모셔서 다시 나누고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6.25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1세대 여행 사진 작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바오밥 나무를 국내 최초로 알린 분이죠. 신미식 사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부산 20도, 세종 광주 21도, 서울 22도가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내륙지방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전 31도, 서울 세종 30도, 인천 광주 대구 29도, 울산 28도, 부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1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중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장기 렌트로 이용하는 차량

분들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장기리스나 렌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들의 차량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제도의 변화가 이동의 자유를 넓히고 더 편리한 일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아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 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가 7월 7일까지 AI 기반 디지털 자기표현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은 MBTI를 활용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디지털 채용 환경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소개 작성, 직장 내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요.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10명, 신청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팀 02-6929-0002번으로 하면 됩니다.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7월 7일까지 동네방네 기자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이 되면 기자단 교육을 받은 후에 금천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장애 관련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로 작성해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3명이고 활동 기간은 이번 달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참가 신청은 열린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2-805-2253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가 중고등학교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T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요. 울산 IT 챌린지에 참가해서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전 중심 과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타자 연습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검색, 엑셀과 파워포인트, 코딩 기초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울산 IT 챌린지 종목을 기반으로 실제 대회 과제를 연습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가호의 시작.

0: 네, 장애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에는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입니다.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저 몇 년 전에도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장애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요. 네, 저는 인천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팔이 없는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이제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재밌게 예. 들어주세요.
0: 자, 앞으로 교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누게 될 텐데요. 장애와 사회, 오늘 첫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장애는 무엇으로 매력이 되는가입니다. 사실 매력이라고 하면은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멋지게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이나 제도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장애를 뭐 매력 있다, 뭐 개성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요 재미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장애는 매력이 될 수 있을까? 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0: 예, 장애는 무엇으로 매력이 되는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사실 장애가 매력으로 느껴지려면 자기 스스로 장애를 나는 정말 매력 있는 장애인이야 뭐 이런 자기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주제를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느 날 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목격을 했던 한 장면 때문이기도 한데요.
0: 예.
1: 엘리베이터에 휠체어를 이제 타신 한 분이 타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중학생이랑 엄마로 보이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예전 같으면 휠체어를 타신 분을 바라보고 약간 쉬쉬하면서 뭐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저런 분들이 장애인이야? 뭐 요렇게 이제 속삭이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이 중학생이 이 장애인분이 내리신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다음에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휠체어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저 디자인 되게 오랜만에 보는 휠체어 같은데 요즘 새로 나오는 휠체어들은 되게 멋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되게 휠체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휠체어에 타셨던 장애인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쿨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되게 긍정적인 어떠한 느낌과 기운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거를 목격하면서 세상이 옛날이랑은 되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렇게 보기보단 그냥 정말 한 명의 개성 있는 개인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장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보이지 않는 그 공기 같은 무거운 마음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작 세상은 변하는데 당사자들은 그 안 좋은 생각들을 오히려 끌어안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스스로도 좀 매력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역사 속에서 이미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혹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도 흑인인 게 뭐 어떠냐. 블랙이라는 그 자체를 사랑하자. 블랙임을 사랑하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미국의 장애인권 운동가들도 장애 자부심이라는 단어, 디서빌리티 프라이드를 외칩니다.
0: 예.
1: 그래서 디서빌리티 프라이드가 하나의 구호처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장애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 장애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기서부터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현재에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0: 예. 실제로 장애를 자신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네, 저도 근래에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서 더욱더 장애를 자기 개성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0: 예.
1: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장애를 소재로 예를 들어서 스탠딩 코미디를 하신다던가,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신데 홍대 입구에서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 무대에 서신다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뜻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신체 근육, 이걸 하나의 어떤 소재로 쓰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의수나 보조기기나 뭐 수업,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이러한 장애인들만의 어떠한 보조기구라든가 수어 같은 것을 스타일의 일부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사진이나 예술 공연 이런 데서 드러내는 일도 이제 정말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역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을 또 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0: 예.
1: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왼팔이 없었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인식들을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10년, 20년 전이랑 진짜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각처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한 장애인분들 보면은 저도 되게 좋죠.
0: 예.
1: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들의 모습을 집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요즘 유튜브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나 1인 미디어가 결합을 해서 개인 유튜버가 막 활성화되고도 있는데 그 유튜버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너무 과장되거나 때로는 좀 부정적인 어떤 유튜브의 내용들이 다뤄질 때도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장애가 개성이 되는 시대구나 뭐 이런 거 느낍니다.
0: 예. 하지만 아직도 장애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1: 네, 장애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학자들은. 그래서 장애를 드러내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게 마음이 편한 거라면 저는 괜찮다. 일부러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돌아가신 장애학자인데요. 캐롤 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장애 수용이나 정체성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장애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막 숨기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집으로 온다라는 게 뭐냐면 장애인들만의 어떠한 그 장애는 개성이야. 우리만의 어떤 커뮤니티 행복한 집으로 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장애를 드러내기 어려운 분들은 집으로 오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장애를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는 건데요.
0: 예.
1: 이 중에 자기 인식의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장애를 나는 왜 자꾸 숨기고 싶지? 그럼 나도 드러내야 되는 건가? 막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 편한 대로 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장애를 개성이나 매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1: 네, 장애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장벽이랑 부딪히고 그 안에서 좀 불협화음이 생기더라도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자기 삶에 대한 그 해석들이 같이 쌓일 때 비로소 장애가 매력으로 인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래서 좀 더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0: 예. 장애가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의 역할도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청취자분들 중에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는 매력이다, 개성이다, 자기 암시를 매일 해보시라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비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인분들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성 있는 동료이자 개인이다. 그러니 좀 다소 불협화음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내 안의 인식에도 막 부조화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니까 같이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장애와 사회 첫 시간으로 장애는 무엇으로 매력이 되는가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0: 함께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오늘은 그 요즘 가장 핫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그 중에서도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굿즈, 즉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인 뮤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굿즈라고 하면 아이돌 앨범이나 응원봉처럼 팬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뮤지엄 굿즈는 좀 다른 느낌인데 정확히 뮤지엄 굿즈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2: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뮤지엄이랑 굿즈를 합성어로 이렇게 뮤즈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한국 문화유산을 기반한 문화상품 전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따르면 이 뮤즈 관련된 연간 매출이 21년에는 약 66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413억 원으로 거의 5년 만에 6배 이상 늘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해 그 캐대언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인기 정점을 찍으면서 뮤즈가 어떤 일종의 장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까치 호랑이 뱃지랄지 반가사유상이랄지 뭐 조선왕실 와인마개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굿즈가 좀 생산이 되고 있고 또 그 박물관 방문자 절반 이상이 1030 세대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매자들도 이런 MZ 세대라고 해서 이게 트렌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1: 예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기념품들이 뭐 엽서, 열쇠고리 비치타올, 기계식 키보드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굿즈들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굿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팬들이 왜 이 상품을 좀 사고 싶냐라고 하는 거에 좀 의미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념품이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유용성과 자기 선명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실제로 요즘 인기 있는 뮤지엄 굿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취자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게 예를 좀 들어주시죠.
2: 요게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1년 내내 인기를 끌고 있는 취객 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취한 선비의 모습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화가 김홍도 아시죠? 그 작품 속에 취객 선비를 모티브로 한 건데요. 이 차가운 소주를 따르면 유리잔 겉면에 그려진 선비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잔이 좀 만취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 좀 색이 변하는 특수 안료를 사용한 건데 흥미로운 게 요거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시면 요 인증이 대부분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는 굿즈가 조금 더 영상화되는 인증으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흐름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조선시대 장군들이 쓰던 모자를 털모자로 만들어가지고 유재석 씨가 또 이거 쓰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모자를 또 와인마개로 또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국중박은 또 이런 근엄한 어떤 유물들, 장수의 모자랄지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쓸 수 있게 재해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 요거는 저도 하나 좀
2: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 아니 그런데 뮤지엄 굿즈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건가요?
2: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RM이 자신의 작업실에 이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에 이제 자신의 작업실 모습을 올렸는데 거기 책상에 특별한 피규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반가사유상 피규어였는데요. 실제로 RM이 박물관 굿즈를 직접 구매하고 애정도 드러내면서 대중적인 화제를 그때 모으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화제가 되면서 뭐 대형 커피 전문점이랄지 KBO랄지 이런 데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인기를 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색잔이 공전의 히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외국인 여행객들한테도 가장 좋은 선물이 국중박 선물이다 라고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는 외국 여행객들이 박물관 가면 그 전시 공간이 아니라 기념품 매장부터 들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1: 그 정도로? 네. 예, 정말 특히 이 흐름을 MZ세대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런 뮤지엄 굿즈 소비에는 요즘 젊은 세대의 어떤 소비 방식이 담겨 있는 걸까요?
2: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기능성을 뛰어넘어서 요게 이제 주체적인 컨텐츠가 기념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굿즈는 이제 단순히 예쁘다 이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자기 표현 수단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국중방 마케팅 자체가 유명한 전시품이 아니라 전시품이 시민들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물로 이제 자기를 좀 분장해보는 국중방 분장대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최애 유물 찾아주기, 취향 찾아주기, 이런 형태로 소비자 중심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이 뮤지엄 굿즈 열풍이 단순히 예쁜 상품이 인기가 있다, 이런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그 사실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가 이 국중방 뮤즈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뮤즈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박물관에서 연 1회 시행되는 뮤즈 정기 공모전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1: 뮤즈 정기 네. 공모전이 또 있군요.
2: 네. 이게 무려 34대 1 정도의 이 경쟁률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힘들게 요 관문을 뚫어내려면 이게 프리랜서나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어차피 국중박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1: 일단 네. 선택이 되면 대박이나.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또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중박 굿즈로 내가 디자이너다라고 하면은 단번에 개인 브랜딩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국중박이 판매를 할 때 수수료도 거의 안 받는다라고 합니다.
1: 그럼 업체 입장에서도
2: 굉장히 업체와 아티스트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까지도 굉장히 좀 훌륭해서, 이게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상생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좀 트렌디하다라는 것들을 넘어서 사회적인 어떤 상생 차원에서도 이 뮤지엄 굿즈 열풍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좋고요, 중소기업 네. 입장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고요.
2: 그렇습니다.
1: 박물관 입장도 도움이
2: 맞습니다.
1: 될 거고요.
2: 네.
1: 야, 해외에서도 이런 뮤지엄 굿즈 열풍이 비슷하게 있을까요?
2: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방문하긴 했는데, 지난해에 그 엔비디아 젠슨 왕 씨가 방문을 했었죠. 그때 젠슨 왕 씨가 좀 이게 덜 알려지긴 했는데 뮤즈를 좀 구해달라라고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1: 공중앙박물관?
2: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게 구해줬었는데 예. 정확한 품목은 공개되지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구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인들도 이 뮤즈에 대한 인기를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 관광객들이 국중박에서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 기념품 샵에 많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해외에서 어떤 전시 공간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해외 박물관들은 대부분 유물 사진이나 그림 사진을 그냥 프린팅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이 많은. 근데 한국은 유물별로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굿즈를 파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취객 선비는 소주잔을 판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한국은 좀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는 그 K굿즈가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도 현재 K굿즈가 그 매장이 이제 있는 형편이고요.
1: 판매가 되고 있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콜라보를 해서 캠페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올해 초에는 밀라노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국관에서도 홍보 소품으로 국중박 굿즈가 채택이 돼가지고 진출을 해서 글로벌 박물관에서도 K굿즈 열풍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뮤지엄 굿즈 열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올해로 창단 1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오는 7월 4일 오후 5시 여의도 KBS 홀에서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연다고 해서 그 연습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연습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두예술극장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100여 명의 단원들이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 합창단의 특징이고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아리랑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잠깐 들어봤지만 표현하기 쉬운 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서서 국내외에서 공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약들이 있었나요?
1: 네. 일단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불렀고요. 당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더 크로스의 보컬 김혁건 씨가 함께했는데 이 콜라보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공연을 했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탈리아 로마, 호주 시드니,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도 무대에 섰습니다. 또 오는 8월 3일부터 12일에는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세계 합창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초청 연주회에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K-POP의 매력을 뽐낼 계획입니다. 이 합창단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는지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대표 정상일 상임지휘자에게 들어봤습니다.
2: 저희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은 세계 최초, 한국 최초로 휠체어단 장애인들로 구성된 특별한 합창단입니다. 현재 약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이름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합창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2016년 창단했으니까 지금 이제 11년째 됐습니다. 제가 이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돼서 휠체어를 타게 됐고 제가 원래 지휘자인데 휠체어 탄 지휘자로 활동을 하다가 저와 같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좋은 일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음악을 했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 합창단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불현듯하게 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고 밖에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밖에 나와서 노래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0: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순조롭고 모든 것들이 착착 잘 돼 있었죠.
1: 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을 텐데요.
2: 네.
1: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물론 있었겠죠.
2: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단원들이 장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다 보니 오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창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원도 필요한데요. 최근에 후원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는데 단원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또 직접 해서 이번에 KBS 홀에서 공연이 열리게 됐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정상일 지휘자는 이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단원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제11회 연주회의 주제는 K-POP과 오페라의 오묘한 조화인데요. 연주회에 대한 소개도 계속해서 정상일 지휘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0: 저희도 11회 정규 연주회는 11회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휠체어의 두 바퀴를 연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목발 정도는 두 목발을 생각할 수 있고 해서 11회라는 숫자에서 뭔가를 생각할 때 이제 저희들이 11년 됐으니까 앞으로 더 장단을 도약하는 그런 해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경기병 소곡으로 시작을 해서 오페라 곡을 아주 클래식한 곡을 또 하고 이후에는 K-POP, 유명한 K-POP 곡들로 관객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년 전쯤부터 제가 이제 다음 연주회는 어떤 키워드를 할까 항상 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에 작년에는 10회 정규 연주회는 베토벤 9 심포니를 주제로 했었고 11회 때는 요즘 K-POP이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K-POP만 가지고 공연을 하려다가 K-POP만 가지고 공연하면 이 합창단의 그 뭐랄까 클래식이라는 게 너무 없어서 아주 정반대로 아주 고상한 클래식 곡과 K-POP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1: 예, 정말 다양한 곡들을 연주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는데요.
2: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만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 성악가와의 협연도 준비가 돼 있고 ROTC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만드는 연주회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서울 오케스트라도 더 풍성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주회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고 단원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김미숙 파트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3: 제가 3회째 공연부터 했으니까 8년 됐죠. 지인 소개로 한번 같이 해보자 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야 뭐 늘 우리는 무척 즐거워요.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하니까. 그리고 실력 향상이야. 지휘자님이야 우리 부지휘자님과 다 같이 해서 향상시켜주시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까 서로 정보도 교류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일단 클래식서부터 해서 어려운 곡들을 하면서 항상 대중가요와 이렇게 접목을 시키 더라고요. 안 부르던 대중가요도 많이 알게 되고 즐겁게 부르려고 하죠. 골든! 우리가 나이가 어느 만큼 있는 단원들인데도 그 젊은이들이 부른 그 골든을 우리가 소화해내고 그러면서 엄청 신나고 우리도 부를 수 있구나. We're going up, up, up, it's our moment. You know to get away glowing. Gonna be golden. 우리가 즐겁게 부르니까 그 즐거운 마음을 다 전달받으시면 좋겠고 이번 공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1: 예, 잠깐 불러주셨던 골든. 이 곡은 정말 K-POP을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사랑받게 한 곡인데요.
2: 네.
1: 근데 이 곡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2: 네, 물론 이 곡도 어렵지만요. 정상일 지휘자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 때마다 단계를 더 올려서 곡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1: 예.
2: 그래서 아무래도 단원들이 연습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연습을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연습하는 스튜디오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노래 반주가 흘러나오고 오면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휘자에게 향하고 목소리 하나하나에 정성이 실렸는데요. 워낙 단원들 간의 친분이 있고 또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하고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의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 단원 대표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척수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선 베이스 파트 파트장의 이야기입니다.
4: 저희들 연습은 평상시에는 매주 주말에 모여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요. 이제 정기 연주회가 다가오면은 한 3개월 전부터 평일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생각이지만 해마다 하면서도 늘 연주에는 긴장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긴장을 해마다 하면서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지금 5년 차인데 작년보다 더 설레이고 또 기대도 하고 좀 더 아름다운 하모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게 되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도 멋진 하모니를 이뤄내고 또 음악으로서 표현하는 모습에서 비장애인분들이 희망을 얻어갔으면 참 좋겠고 마음의 행복을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2: 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100여 명의 단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열과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많은 관객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공연은 전석 무료이고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는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리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1: 예, 신나는 세상. 오늘은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제11회 정기연주회 K-POP과 오페라의 오묘한 조화 연습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0: 문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앞으로 장애인 방송의 대상이 시각 청각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1: 네, 일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9일에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대상과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 고시 적용 대상은 시각 청각장애인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넓어집니다. 실시간 방송 외에 OTT에도 장애인 방송 제공에 대한 노력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방송 시청 환경이 실시간 채널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 시청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장애인 방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종합편성 그리고 보도전문 편성 채널 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 사업자의 편성 실적 산정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로 의무 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해야 됩니다.
0: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이 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관련 사항을 신설했는데요. 이 장애인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장애인 방송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품질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겁니다. 방송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을 하는데요.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기존 방송 매출액과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를 고려하는 방식에서 방송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합니다. 그동안은 방송 매출액이 적더라도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장애인 방송물 제작 기준에 따라서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단일화한 것입니다. 영세방송사의 부담이 줄고 또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에 대한 규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방미통위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방송 제공 실적 평가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서 방송사의 업무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 그리고 이 방송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모습들을 더 기대합니다.
0: 예.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과 그림으로 만든 이지리드 판결문을 처음 공개했다고요?
1: 네. 최근에 이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인이 된 뒤 직접장애를 인정받는 경우 후천적 뇌 손상이나 질환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가 후천적 뇌 손상 또는 뇌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한 것은 법령상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별도로 제공된 이지리드 판결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표현 대신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판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는 문장이 담겼고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이제 구청은 A씨에게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라는 설명도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사파가 들어갔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보완한 것인데요. 해당 사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AI에 학습시켜서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 이유를 또 장애인복지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0: 예.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한 문화상품을 선보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연계문화상품 이른바 MD4종을 출시를 한 건데요. 특별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함께 나눈 한 끼입니다. 문화상품을 통해서 오늘의 일상으로 친숙하게 전하고자 했던 기획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품 개발에는 하트하트 아트 앤 컬처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상품은 쟁반 4종인데요. 김홍도 주막, 또 성엽 필풍 속화첩, 호족반과 나비, 호족반 패턴 등이 사용됐습니다. 정혜인 작가는 조선시대 대표 소반 호족반을 꽃과 나비로 수놓아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했고요. 최희민 작가는 전통 유물을 현대적인 패턴과 과감한 색채로 재구성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주민 작가는 김홍도 풍속화죠. 주막 속 인물들을 재해석해서 생동감을 더했고요. 박세종

0: 작가는 성엽 필풍 풍소 과첩의 고기 굽기를 소재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상품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뮤츠 온라인숍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2의 상품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 예, 장애인 청년 연주자들과 국내 교향악단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고요?
0: 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7월 3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갔는데요. 서울시향이 그동안 2017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해서 기존의 24세 이하로 묶여있던 장애인 참가 자격을 모든 나이로 완전히 풀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명의 장애인 음악가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 밝고 경쾌한 하이든의 디베르티 티멘토 1번으로 시작해서 모차르트의 부드러운 플루트 4중주와 홀스트의 성 바오로 모음곡으로 이어집니다. 또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 슈베르트의 유명한 8번 교향곡 미완성이 연주가 되는데요. 또 공연 안내 책자에는 현재 서울시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작가들의 다채로운 미술 작품도 함께 실려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관람료는 전석 무료고요. 또 2019년생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상부터 전시장 입장이 허용되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1: 예,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7월 4일 오후 5시죠.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창단 후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8월 3일부터는 12일까지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올림픽 초천 연주회에 참가해서 케이팝의 매력을 뽐냅니다. 이 케이팝과 오페라의 오묘한 조화라는 주제로 KBS 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1: 예. 경기도 농아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고요?
0: 7월 11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시군의 농 및 가족,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지회별 작품 및 프로그램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요.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마련을 합니다. 오전 11시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하는 개회식에 이어서 시상식 그리고 4개 팀으로 나눠서 명랑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 물품을 참가자들에게 경품으로 나눠줄 그런 이제 식순도 있는데요. 어쨌든 희망을 갖고 밥으로 살아갈 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국내의 한 대형 서점에서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책들이 인기를 얻었는지 궁금했는데요. 상반기 도서 시장은 소설이 압도적인 강세여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무려 8권이 소설이었습니다. 상위 5권 살펴볼까요? 먼저 5위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4위는 양귀자의 모순. 3위는 한로로의 자몽살구 클럽. 2위는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바로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였습니다. 제목이 좀 낯선데?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3월에 개봉한 영화의 원작 소설이에요. 영화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원작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 다섯 권 중에 아는 책 있으시죠? 있으실 건데 저희 들리는 책방 시간에 소개한 책이 무려 두 권이나 있습니다. 할로로의 자몽살구 클럽은 작년 가을에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바로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책이죠. 자,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읽고 싶은 책을 제때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제가 되는 신간들도 비교적 빠르게 대체도서로 제작되고 있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는 꼭 한 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일 목요일 우리나라 가족 첫 곡은 한로로가 부릅니다. 영영.

한로로의 영영 너무 좋네요. 요즘 이거 어떤 프로그램에서 존박 씨가 예, 커버를 해서 불렀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네, 관심 있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우리 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뭔가 일이 잘안 풀린다. 스트레스 좀 받는다.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일단 먹는 거.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먹는 거, 뭐 다이어트 생각해서 깨작깨작 먹기보다 그냥 확, 확 양껏 먹고 나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의식이 충만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곳이 바로 무한리필 식당 아닐까요? 네, 무려 장어 무한리필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무한리필 식당을 쭉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 많죠. 그럴 때면 아, 나도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진짠가요? 제가 아나운서인데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 아,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나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네, 와이프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특히 시각장애인은 표정이나 손짓, 몸짓 대신 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말하기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금은 특별한 스피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엠플라잉이 부릅니다. 옥탑방.

0: 네,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준비해 주신 곳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무한리필 식당이에요.
1: 아, 맞습니다. 네. 요즘 근데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등 성인병의 원인이 균형 잡힌 식단을 못하거나 또 꾸준히 운동을 못해서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고 또 골고루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0: 자, 중요한 건 네. 가급적이면.
1: 네. 네. 저같이 좀 식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에서는 더욱 그렇긴 그쵸. 한데요.
0: 네네.
1: 저희 오감나들이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무한리필 식당들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었었는데요. 그 후로 가본 무한리필 식당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0: 네네.
1: 많이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배채우로 떠나보시죠.
0: 좋습니다. 특히 네. 요즘 진짜 한 끼 사 먹기가 좀 손이 떨릴 때가 많아요.
1: 아,
0: 너무
1: 맞아요.
0: 올라서. 네. 이럴 때도 이제 무한리필 정보가 굉장히 귀한데.
1: 네.
0: 자, 어딘가요?
1: 네,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식당은 민물장어 구이.
0: 장어요?
1: 네, 무한 리필 식당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소속한 지회에서 버스로 대전에 있는 한밭수목원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날 점심으로 이 장어 구이를 먹고 왔습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어가 비싸다 보니까 성인 1인 가격이 34,900원입니다.
0: 네.
1: 이 식당을 이용하실 때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0: 네. 네.
1: 민물장어 구이와 함께 삼겹살, 오리구이, 육회가 무한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처음 한 판은 이 모든 이 먹을 것들을 다 먹어야지 리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민물장어 구이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 아, 네네.
0: 처음에는
1: 네.
0: 삼겹살도 무조건 먹어야 되고
1: 그렇죠.
0: 오리구이, 육회도 무조건 먹은 다음에 네. 이제 야,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처음 한 판을 먹다 보면은 원하는 이제 장어나 삼겹살, 뭐 오리 중에 선택을 해서 별도로 주문을 해서 계속 쭉 먹을 수도 있긴 하는데요.
0: 네.
1: 대부분은 장어나 오리를 리필해서 드시는 것 같았고요.
0: 네.
1: 저희도 장어만 한 대여섯 번은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0: 네.
1: 큰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튼실하고 맛도 좋았었습니다. 쌈채소나 또 생강 마늘 같은 거는 셀프바에서 가져다 먹으면 됐고요. 마무리는 같이 제공되는 청국장하고 밥도 또 제공이 되는데요.
0: 야,
1: 밥도
0: 네.
1: 드실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해서 장어를 정말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은근히 빨리 좀 질리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게 기름져가지고.
1: 아, 네.
0: 네.
1: 네. 수도권에서는 민물장어 무한리필 찾기가 어려운데요. 혹시나 대전까지 가셨다면 민물장어 여름 보양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슴이 뛸 것 같고요.
1: 네.
0: 혹시 또 있나요? 다른 곳?
1: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한 여섯 곳 준비를 했는데.
0: 기대됩니다.
1: 네, 두 번째는 네. 이곳 KBS 인근 여의도에 있는 초밥 무한 리필 식당입니다.
0: 오.
1: 네, 일반적인 회전 초밥 집에서 초밥 한 접시 먹으면은 2,000원 정도 싼 곳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요.
0: 네.
1: 이 식당은 2만 원대 한 초중반으로 한 시간 동안 레일에 있는 모든 초밥을 마음껏
0: 우와.
1: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다섯 피스까지는 내가 원하는 초밥을 주문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0: 네네.
1: 주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랑의 가족이라고 JLTV에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 초밥 식당에 갔었는데요. 사실 전맹이나 저시력이나 어떤 초밥인지 알기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뽑기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은근 재미도 있고 기대감도 높았었습니다.
0: 네.
1: 다른 무한 리필 그 초밥 식당에 비해서 회도 크고 뭐 종류도 많고 밥도 좀 작아서 저는 좀 좋았고요. 네. 네. 리뷰를 보니까 몇몇 지점이 있긴 한데 여기 국회의사당 본점이 가장 좋다라고 하니까요. 네. 초밥 마음껏 드시고 싶은 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야, 저 진짜 며칠 안에 갑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식당인가요?
1: 네, 10여 년 전부터 샤부샤부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무한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한 샤부샤부 식당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평일 런치인 경우는 한 2만 원대 초, 디너는 2만 원대 후반, 그리고 주말에는 한 3만 원대 초면은 대부분 갈 수 있는데요. 이 셀프바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매장이 엄청나게 느는 그런 그 샤부 무한 식당이 있는데요. 네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육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요. 총 네 가지의 육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스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소고기 외에도 셀프바에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요. 뭐 떡볶이나 또 쫄면, 튀김, 만두, 곤드레밥, 그리고 샐러드, 뭐 과일, 아이스크림, 빙수까지 네, 먹을 수 있고 네. 육수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사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시간 40분, 즉 100분 동안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스 페이퍼와 함께 월남쌈도 이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샤부샤부와 함께 다양한 음식 맛보고 싶은 분들 무한샤부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 혹시 네. 이런 것도 무한리필 식당이 있다 할 만큼 뭔가 좀 이색적인 식당이 있을까요?
1: 네. 몇몇 분들은 뭐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이번에는 밥도둑으로 알려진 게장 무한리필 식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한리필이라고 하고 2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1: 네. 아닙니다. 아, 예, 예. 네, 게장은 가격 때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게장 무한리필 식당이 있어 하는 분들도 이제 모르는 분들은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인천이나 서해안 근처를 따라가면은 식당들이 좀 몇몇이 있고요. 제가 다녀온 곳은 부산 나들이 갔을 때 해운대에 네. 위치하고 있는 무한 게장 식당이었습니다.
2: 해운대요?
1: 네. 네. 2만 원 중반이고 주말에는 한 3만 원 초반에 간장 게장과 양념 게장을 실컷 먹을 수 있는데요. 셀프바에는 뭐 꽃게 튀김, 떡볶이, 그다음에 꽃게탕 그리고 새우장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와. 무한리필 식당에 갔다면은 최대한 알차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쵸. 네, 게장 식당인 경우에는 먼저 간장 게장을 맛을 좀 보면서 또 먹다 보면 밥을 부르게 되잖아요.
2: 그쵸, 그쵸.
1: 네, 밥에 이렇게 쭉 짜서 이제 먹으면 되는데 이때 밥을 너무 많이 처음부터 드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양념 게장을 좀 먹어주면서 입안은 이제 느끼했던 것을 입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샐러드 바에 있는 음식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한 입 정도만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패스를 하셔도 되고요.
2: 저도 항상 패스합니다.
1: 네. 어느 정도 먹다 보면은 다시 간장 게장, 양념 게장식으로 반복해서 드시면은 게장을 아주 실컷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게장 식당은 들어올 때부터 이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꽃게들이 이 수족관에 아주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네네. 살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저는 새우장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부산 여행 가셨다면은 한 끼 정도는 해운대에서 무한게장 식당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치도 해운대니까 네.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무한리필 식당이 있나요?
1: 네, 이번 무한리필 식당은 젊은 층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일 것 같은데요. 네. 피자 무한 식당입니다. 피자. 네. 1990년대 중반에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이 피자 대학가 중심으로 피자 뷔페가 인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네, 네. 저도 신촌에 가서 단돈 한 5천 원에 피자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피자 종류가 뭐 한 세네 가지 정도 있었고 샐러드 바에도 뭐 퉁퉁 부른 파스타나 피클 정도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평일 런치에 방문을 하신다면 12,900원에 6가지 피자를 우와. 드실 수 있고 샐러드 네. 바에서도 뭐 파스타나 볶음밥 등 아주 한 50여 가지 음식을 무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 피자 또 고르곤졸라 고구마 피자 등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는데요. 샐러드 바 음식도 아주 뭐 고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먹을만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피자집 에는 한 판에 뭐 12만 원 하는 그 피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2: 아, 뭐 거기는 뭐 다른 소시지를 쓴다나요?
1: 예. 네, 이 무한 식당에서는 9명이 실컷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가격이기도 합니다. 네. 품질이야 당연히 좀 다르긴 하겠지만.
2: 네, 뭐 그럴 수 있죠.
1: 네네, 예.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피자 무한 리필 식당에서 다양한 피자와 함께 사이드 메뉴 알차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2: 자, 마지막으로요. 이 무한리필 식당은 빠뜨리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곳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1: 마지막은 즉석 떡볶이 무한리필 식당인데요. 네. 뭐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곳은 신림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이 즉석 그 떡볶이 무한리필 식당인데요. 가격은 8,900원으로 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네. 직접 떡볶이를 이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소스는 일반 맛을 비롯해서 짜장, 카레, 매운맛 등 한 5가지가 되고요. 떡도 한 10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사리도 뭐 우동, 쫄면, 라면 그리고 뭐 칼국수, 만두, 어묵, 달걀 등이 있고요. 채소도 배추, 버섯 등 한 10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튀김도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돈가스가 압도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이곳 사장님이 원래는 돈가스집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주 두툼하면서도 화삭한 품질 좋은 돈가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은 떡볶이, 한 번은 사리, 또 한 네. 번은 볶음밥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먹긴 하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뭐 튀김과 또 국물 어묵 그리고 마무리로는 김치말이 국수를 하는 편입니다.
2: 좋겠네요. 네. 네.
1: 탄산도 무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이 탄산은 배가 금방 불러오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드시기 바라겠고요. 떡볶이와 돈가스 추억의 분식 마음껏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한리필 식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리필 식당이라 해서 너무 폭식하시면은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에 맞게 양 조절해 가면서 식당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0: 한 가족 책장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들은 내가 어시스턴트의 안내를 받으며 흰 지팡이를 짚고 상담실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같이 하며 온몸이 굳어버린다. 당연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넘는 것에도 용기를 내야만 한다. 더군다나 애써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구조의 손길을 뻗어줘야 할 변호사가 앞을 더듬거리며 걸어오고 있으니 누구라도 당황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변호사는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의뢰인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되도록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한다. 앞이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침착하고 낮은 어조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신경 쓰는 게 또 있다. 나는 의뢰인에게 질문 받거나 상담할 때 반드시 그날 안에 답변해준다. 이것은 사소하지만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게 어렵다면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한을 알려준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태인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다음 일을 계획할 수도 없다. 그 상태가 가능한 한 빨리 해소돼야 신뢰관계가 생기고 의뢰인 동안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 무슨 일이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동작 하나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과 품이 든다. 그래서 여러 일에 쫓길 때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면 에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핑계로 사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믿어준 의뢰인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변호사로서 실격이다. 재판이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모든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쪽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령이나 판례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한다. 나의 나약하고 칠칠치 못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려준다. 지금까지 쉽게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골치 아픈 사건이 많았던 만큼 의뢰인 가운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개성도 많았다. 그 중에는 누가 봐도 변호사의 일이 아닌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혼 조정을 의뢰한 어떤 사람은 한동안 시골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 있을 생각이니 도쿄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면담 약속을 아무 말 없이 어기거나 아무리 설명하고 노력해도 이쪽의 의도가 전해지지 않아서 머리를 쥐어뜯은 적도 있다. 때로는 사건이 일단락된 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으니 저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며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손바닥으로 의뢰인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마음속까지 따뜻해진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일본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오고다 마코토 씨가 쓴 운명 따위 이겨주마에서 시각장애인 변호사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소개한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오고다 마코토 씨는 일본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세 번째 시각장애인 변호사입니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12살의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맹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하고 고학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분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 읽어드린 책의 주인공 다케시타 요시기 씨가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고다 씨는요, 이 다케시타 씨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변호사의 꿈을 키웠고 또 그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8년에 시각장애인 최영 씨가 사법시험에 최초로 합격한 뒤 2호, 3호 시각장애인 법조인이 등장하고 있죠. 시각장애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삶을 향한 긍정의 태도로 역경을 이겨낸 오고다 마코토 씨의 이야기 운명 따위 이겨주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비장애인들은 스피치 학원에 가서 이 말하기를 배우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말하기 훈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파워 스피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네.

0: 이게 이제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이후에 팟캐스트를 해보는 것까지 오. 진행을 했습니다.
1: 야, 네. 그리고 팟캐스트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0: 팟캐스트는 이제 그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거죠.
1: 아, 그냥?
0: 직접 기획하고 대화하고 예,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해 가면서 하나의 팟캐스트를 이제 해보는 건데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이 8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보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인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예.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2: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해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3: 들어줘.
2: 네, 잘 들어준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잘 들어줘야 될지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철님 가장 기대되는 일 있으신가요?
4: 제가 주말에 댄스 스포츠 대회를 갔는데요. 결과를 모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1등을 했나 2등을 했나 지금 예, 궁금합니다.
2: 규철님의 말에 상인님이 공감해 주실까요?
5: 1등 했을 거예요.
2: 자, 우리가 잘 듣는다는 건 일단 상대방의 말을 요약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죠.
5: 대회 나가서 지금 1등 했을까 2등 했을까 지금 많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럴 텐데 제 생각에 규철님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주셨냐면 공감까지 해주셨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서 말로 표현해 주셨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뭘 해주면 좋냐면요,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냐면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5: 규철님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2: 1등 하면 뭐 자, 말씀해 보실까요?
4: 1등 하면 아 내가 2등보다 잘했구나 라는 만도감?
5: 그리고 한 턱 쏴야지.
2: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였죠? 충고, 조언, 그렇죠. 우리의 대화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충고가 아닌가?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다시 좋은 질문 하나 더 해보실까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물어보시고요, 또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0: 네. 이 파워 스피치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보이스, 이 스피치 교육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미디어 시대인 만큼 콘텐츠 분야로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쇼폼 크리에이터 과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팟캐스트 과정을 한 거예요.
1: 네. 네. 요즘 시대에 맞네요. 그죠?
0: 그렇죠. 네.
1: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0: 네, 일단 그 소통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고요. 또 음성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나 채널 크리에이터에 대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강진구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보시죠.
6: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AI 시대인 것도 있고 이제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대면 환경에서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막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이 되는 것 같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배우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콘텐츠 방향의 다양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말하기 되게 다양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여러 이제 컨텐츠를 있잖아. 무슨 취미에 관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뭐 이런 유용한 정보 전달 같은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크리에이터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0: 네. 이 공감 소통 능력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로서 어쨌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네, 활동하는 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 팟캐스트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전까지 어떻게 보면 해본 거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혼자 하는 1인 팟캐스트

0: 게스트 그리고 두 명이 서로 그 진행자와 게스트가 돼서 호흡을 맞춰보는 2인 팟캐스트 그리고 네 명이 다 같이 참여하는 4인 팟캐스트를 해봤는데요. 먼저 남성 시각장애인 두 명이 진행하는 2인 팟캐스트 함께 들어보시죠.
1: 당신의 목소리를
2: 세상에 런칭하다. 안녕하세요. 오솔레미오를 사랑하는 댄스 스포츠인 심규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래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각장애인 테너 정찬우입니다.
2: 예, 오늘은 그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1: 네.
2: 예,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찬우님?
1: 네. 제 취미는 노래입니다.
2: 오, 노래요. 어떻게 노래에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1: 저는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때가 음악을 처음 접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려면 성악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성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고 그때가 노래를 취미로 가진 때입니다.
2: 판소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1: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규철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2: 네, 찬우님은 노래고 예, 저는 춤이라고나 할까요?
1: 예. 똑같이 예술이네요.
2: 네, 그렇죠. 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저는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2: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1: 와, 그 정도면 되셨어요? 이제 베테랑이시군. 저는 이제 16년이 됐네요.
2: 네, 취미가 어떻게 직업이 되신 것 같아요?
1: 네, 저는 취미가 직업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2: 진짜예요?
1: 네.
2: 예.
3: 노래 한 소절.
2: 노래 한 소절 부탁합니다. 절.

0: 잘한다. 예. 그리고 이제 네. 예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네. 뭔가 되게 매끄러운 느낌이었어요. 진행
1: 맞아요.
0: 자체도.
1: 네.
0: 분위기도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또 노래와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습을 해보면서 아, 내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체험해봤습니다.
0: 네. 근데 네. 팟캐스트 초반에 뭔가 고정 멘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런칭하다였는데요. 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귀로 세상을 읽고 소리로 공간을 파악하고 음성 하나로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자 하는 각오가 담긴 그런 멘트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사람들마다 이제 목소리가 다 다르고 그죠?
1: 그렇죠.
0: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개성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매력이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그죠?
1: 네, 다양한 네.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2인 팟캐스트 또 여성 시각장애인 두 명이 함께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다른 활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시죠.
2: 취미가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움직이는 게 취미인 것 같긴 해요. 그 중에 달리기가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재밌어 하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3: 제가 10km를 뛰어봤는데 너무 힘든데 그때 저는 20km 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2: 맞아요.
3: 안 힘드셨어요?
2: 죽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처음에 10km부터 시작했는데 10km 뛰면 남들이 다 하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프를 해봤어요. 네. 하긴 하는데 와 진짜 중간에 할까 말까 멈출까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프까지 뛰어봤고 네. 올 가을에 네. 드디어 네. 풀을 도전합니다.
3: 저는 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0km 신청해서 한번 해볼까요?
2: 좋아요. 화이팅! 근데 나라님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뭐예요?
3: 저는 제 생각을 잘 표현하지를 못해서 제 마음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메모장이나 종이에는 제 마음을 오롯이 표현해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제가 뭐 힘들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풀어놓는 곳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저의 세계가 완전히 풀리고 제 마음이 더 뭐 안정될 때도 있고 더 행복해질 때도 있고
2: 멋있지 우리 둘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좋은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뭐 또 뭐 할까?
1: 네, 진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취미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 네. 두 분이 이야기를

0: 팬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1: 네. 네. 이분들 보니까요, 그 매년 참여한 분도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데.
0: 매년.
1: 네. 네. 특히 이번에는 그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잘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2: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대하는 자세를 스피치하면서 많이 배우고 제 감정을 표현하고 제 말을 언어로 꺼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1: 아까 팟캐스트 하는 거 봤잖아요. 네. 주거니 바꿔니까 너무 잘 되고
2: 네. 조금씩 노하우가 생겨서 점점 익숙해지고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3: 소통 개선을 위해서 한번 시작했는데 상대방과의 그 이야기가 조금 좋아졌었고 상대방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교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말들을 좀 멋있고 예쁘게 진실된 말로 정리해서 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정리돼서 좀 자신감도 높아지고 이걸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잘하는 점을 또 발견하게 돼서 나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많이 칭찬도 해주시기도 했고 또 하면서 내가 애드립도 강하고 목소리 톤도 사람들이 듣기에 밝고 희망적인 목소리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채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점인 것 같아요.
5: 제 감정 단어들을 표현하는 그런 가지수를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익히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식은땀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조금 식은땀도 덜 나고 뿌듯합니다.
0: 이 얘기 강사님이 들었으면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1: 네. 특히 또 이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스피치 교실을 5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최윤정 대표인데요. 네. 그야말로 열정을 가득 담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을 코칭하는 게 이제 본인도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이 배운 걸 잘 활용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6: 목소리로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드려야 되고 보통 저희는 PPT 교환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뭐 복식호흡이라던가 특히 표정과 제스처 부분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직접 손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분들을 코칭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로와 공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셨고 사람들과 소통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중에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겠네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팟캐스트라는 게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는 건데 어떤 소재를 어떻게 꺼내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간답형으로 이걸 했는데 즐거웠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장면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컨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처음에는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는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0: 사실 그게 모든 것인데.
1: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수료식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또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최윤정 대표가 시각장애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직접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7: 하여튼간에 고생하셨고 유익했죠?
8: 예. 네.
7: 그래요. 앞으로 나가서

0: 바른 말, 그 말은 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 그러더라고.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은 다른 사람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배운 아름다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인재들이, 인재라고 표현할게요. 인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남준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3: 네.
2: 수료증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팟캐스트 과정 김남진. 위 사람은 8주간의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팟캐스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용기 있는 도전이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
4: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만든 것은 내 이야기를 믿어보는 시간, 내 목소리를 사랑해보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8주간의 수업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겠죠? 계속 말해주시고 표현해주시고 꿈꿔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걸음에서, 시에서, 노래에서, 춤에서, 그리고 목소리에서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꿈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5: 네, 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거라고 하면서 따뜻한 목소리와 용기 있는 도전이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길 응원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 녹음을 듣고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6: 멋진 말입니다. 예. 네. 희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한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응원이었고요.
5: 맞습니다.
6: 이 과정을 함께한 시각장애인 수강생들 앞으로 방송을 할까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5: 할 수 있죠.
6: 그럼요.
5: 네, 일단은 네. 일상생활에서는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눌 거고요. 또 자신만의 콘텐츠로 팟캐스트나 브이로그를 하거나
6: 그렇죠.
5: 또 채널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7: 저는 시를 계속 써왔고 시 프로젝트 쓰는 걸 이제 책도 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시를 뭐 저는 사실 낭송에 자신이 없지만 채널에 올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8: 팟캐스트는 아주 좀 미래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안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상대로 이게 따뜻한 말을 전달해주고 제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겠습니다.
9: 저는 지금 현재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 컨텐츠를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시각장애인들도 어떻게 달리나 똑같이 달리는 모습, 그리고 좀 더 저희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서 끈을 잡고 달리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달릴 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또 하면서 수다 떠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운 모습, 여러 모습들을 담고 싶은 지금 마음이에요.
10: 조회수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상대방 감정도 같이 짚어가며 소통하면서 경험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11: 그럼 나중에 선생님만의 그 채널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10: 전부터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해보니 너무 재밌어서 한번 계정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소통의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1: 야, 이제 소통이 어떤 대가가 되시는 거네요. 소통을 신생하였다가.
10: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 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그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 쇼폼을 만든다거나 이걸 또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도 있었는데요. 뭐 어떤 방식이든 뭐든지 잘 할 수 있다 하는
6: 그럼요.
5: 그런 잘 될 거다 하는 마음을 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6: 네. 네. 자,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파워스피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현장 소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6: 자, 마지막 곡으로요.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Love Never Felt So Good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겨울이 무척 긴 스웨덴 사람들에게 여름은 그만큼 귀하고 애틋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미드소마, 영어로는 미스서머라는 축제를 열기도 하죠. 축제 기간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쓰고 꽃과 나뭇잎으로 장식한 나무 기둥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백야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은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거죠. 누군가에겐 그렇게 애틋한 계절. 이왕 곁에 두어야 한다면 너무 밉다, 싫다고만 하지 말고 때론 뜨겁게, 때론 즐겁게 잘 지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수남과 하청일의 즐거운 여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하지즈음에서 미드소마라는 여름 축제를 연다는데 지금쯤은 뭐 끝나서 아쉬운 마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여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랬다고 긴긴 여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축제처럼 잘 즐겨보도록 하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먼저 꾸며드리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권혜경의 물 세우는 해변, 이어서 박재란이 부릅니다. 진주조개잡이.

권혜경의 물 세우는 해변, 이어서 박지란의 진주조개잡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애청자 주성원님, 김혜정님, 박인용님, 강혜영님, 또 장훈진님, 조용훈님, 심재조님, 신유숙님, 조은재님, 엄형섭님, 공은집님께서 흔적을 남겨놓으시거나 짧은 인사말 보내주셨는데 모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자주자주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김근준님께서는 여러분 오랜만이십니다. 김은님, 대인 콩님들 안녕하세요. 서봉성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각각 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안녕하신가요? 네,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이라서 참 좋네요. 정회식님께서는 이 시간 참 좋아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고 기분 좋은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정회식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도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 다시 만나죠.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이어서 H.O.T입니다. 캔디.

0: Hey yo, you wanna dance?
1: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또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을 때 꼬리를 살랑이며 나를 반겨주는 댕댕이들을 보면 그날의 피로가 싹 가시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치명적인 사랑스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강아지들에 대한 노래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입니다. 2009년에 발표됐고요. 루시드 폴이 실제로 키우던 반려견 문수의 시선에서 쓰인 노래입니다. 보호자가 집을 비웠을 때 혼자 남은 강아지가 보내는 하루를 아주 귀여운 상상력으로 그려냈는데요. 아빠가 집을 나가면 강아지 문수는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컴퓨터 메신저도 하면서 바쁘게 보내지만, 아빠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꼬리를 흔든다는 상상의 비밀을 노래했죠. 곡을 듣고 있으면요, 강아지에게 보호자는 너무나 큰 우주, 첫사랑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각자의 문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게 됩니다. 루시드 폴은 이외에도 강아지에 대한 노래를 여러 곡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문수의 비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2018년에 발표된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당신의 강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콜드는 신세미 평론가도 소개해드렸던 R&B 가수인데요, 그가 자신의 반려견 삼나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인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강아지의 순수한 마음과 고마움을 담았죠. 이 곡엔 크러쉬의 목소리도 담겼는데요, 크러쉬 역시 반려견을 뮤즈로 한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콜드의 곡은 반려견의 시선과 주인의 고백이 교차하는 구성인데요, 반려인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고요,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그리고 크러쉬가 피처링한 콜드의 곡입니다. Your Dog Loves You.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보호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반려견을 노래한 곡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1992년에 발표된 2호 공감의 플란다스에게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호 공감은 가수 이승환과 작곡가 오태호가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죠. 오늘 들으실 플란다스에게는 벨기에 플란다스 지방의 네로와 개 파트라슈의 우정을 그린 유명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만화 영화도 유명했고 주제가도 워낙 큰 인기를 누려서 2호 공감이 리메이크해서 발표했을 때 정말 큰 환호를 받았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곡입니다. 플란다스 외계와 함께 들을 곡은 양희은의 백구입니다. 백구, 김민기가 만들었고요. 1972년에 발표됐죠. 양희은의 동생 배우 양희경이 어릴 적 반려견 백구의 죽음을 일기에 적은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해마다 새끼를 낳던 백구가 어느 가을날 출산 중에 쓰러져 동물병원에 갔다가 뛰쳐나간 뒤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실화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서사를 담은 한편의 동화 같은 노랫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반려인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견 추모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2호 공감의 플란다스에게 이어서 양희은입니다. 백구.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강아지가 주인공인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들로 함께했습니다.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크러쉬가 피처링한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그리고 이호공감의 플란다스에게 양희은의 백구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호공감의 노래를 빼고는 모두 뮤지션들의 반려견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담긴 곡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조장혁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 만나러 가죠. In My Dream.

0: 그런 편이십니까?
1: 요즘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예. 어떤 곡을 제일 많이 들었는지 이렇게 결산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예. 한 곡을 800분을 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0: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1: 네, 저는 한 곡에 꽂히면 정말 질릴 때까지 듣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 곡에 들었나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0: 예전에 테이프 시절에 그랬거든요.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A면 B면 그 곡만 다 녹음해가지고 듣고 막
1: 결국
0: 예.
1: 늘어지고 테이프가 예.
0: 전문가도 이러시는군요.
1: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음악이 너무 좋은 곡 예. 많이 들으면 질려서 안 된다, 예, 좀 아껴 들어야
0: 맞아요.
1: 된다.
0: 예, 빨리 질린다 그러거든요.
1: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들어야죠.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꽃보다 남자 언제 나왔었죠?
1: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2009년에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0: 2009년요?
1: 네. 이 당시에 이 내용이 참 재밌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드라마죠. 약간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평범한 이제 여학생이 네 명의 미소년 귀족남, 당시에는 귀족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F4.
1: 네, 네. 일명 F4와 엮이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였는데요. 금잔디 역할을 맡았던 그 구혜선 배우와 구준표 역을 맡았던 이민호 배우의 그런 대사 하나하나가 당시에 화제가 또 됐었죠. 이 결국 금잔디는 주인공 구준표와 이어지게 되지만 이제 또 서브 남주였던 김현중과의 그런 러브라인도 꽤 큰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록곡 중에 이 서브 남주인공인 윤지후와 금잔디의 테마곡으로 쓰였던 알고 있나요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자체가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예, 골라봤는데요. 이 곡을 불렀던 썸데이라는 그룹은 이제 4인조로 이뤄진 보컬 중심의 그룹이고요. 이 OST로 2009년 1월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인 3월에 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이 그룹에는 이제 포맨에서 활동했던 멤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음악성을 인정받았던 원택이라는 멤버랑 R&B 음악의 숨은 고수로 알려졌던 주영이 라는 멤버가 모여서 그룹을 결성했기 때문에 이 썸데이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좀 이 네 사람의 화음이나 각자의 보컬이 가진 그 매력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곡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썸데이 멤버였던 주영이라는 멤버는 지금 라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탑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죠.
0: 얼마 전에 결혼한 라도.
1: 맞습니다. 예. 예, 또 이 곡은 이후에 이제 발매됐던 썸데이의 정규 1집에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아랑 같이 듀엣한 버전으로 다시 선보였었는데 이 다시 선보인 버전의 알고 있나요라는 곡은 이제 조금 더 썸데이만의 색을 살린 그런 버전이어서 들어보시면 꽤 괜찮으니까 그 곡도 나중에 찾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재밌게 보셨던 분들 아주 반가우셨겠네요. 이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셨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고 프리스타일의 Y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혹시 비설거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가 오려고 할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미리 치우거나 덮어두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지요. 막힌 배수구에 낙엽을 쓸어내고 장독대 뚜껑을 덮고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고 비가 들이치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두고 이런 모든 게 비설거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하늘이 잔뜩 흐려지면 집 안팎을 살피고 부지런히 비설거지를 하셨는데요. 가끔은 우리 마음에도 비설거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상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 않게,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젖어있지 않게 오늘은 창문 단속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단속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빗속을 거닐며.

네, 소설 백치야다다와 수필 구두로 유명한 작가 계영목 선생이 1959년에 발표한 수필 더위와 예의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름철처럼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지는 계절은 없다. 팔뚝과 정강이를 징그러울 정도로 드러내놓고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를 해도 누구 한 사람 눈살을 찌푸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물속일 때는 좀 더 관대하다. 아니, 그 순간 전까지의 예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남녀가 그 물속으로 같이 뛰어들어도 그것은 자유다. 여름, 더위, 그리고 물이다. 그러나 나는 물을 모른다. 왠지 물이 싫다. 물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즐긴다고 공자가 일찍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마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럼 산을 즐기는가 하면 산도 나는 싫다. 산은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이 즐긴다고 했으니 나는 이 또한 못 되는 모양이다. 이 무슨 기질이기에 여름 한철이나마 남과 같이 벗을 수 있는 예의의 까풀을 벗지 못하고 더위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여름에도 나는 예년이나 다름이 없이 그저 내 집 조그마한 뜰 한쪽 모퉁이에 이제 겨우 사람 키 남짓하게 자란 라일락 그늘 아래다 돗자리나 한 장 깔아놓고 책이나 들고 뒹굴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리나 물가가 아니면 관대할 줄 모르는 라일락 그늘이다. 더위에 지친 몸이 그저 졸리다가 잠이 들다가 하면서 의식을 잊음으로 예의의 까풀을 벗어보는 그 한때의 유행이 던지어져 있을 뿐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엄격해지기도 하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예의다. 하수영의 노래 라일락꽃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묘에는 하나하나 깊은 사연들이 배어 있을 겁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함양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월명총 전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수동 삼거리에서 함양읍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왼편에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함양읍 백천리에 속하는 곳인데요. 사람들은 이 마을을 월명마을, 월명불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마을에 있는 월명총이라는 무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묻혀 있을까요? 옛날 함양의 수동지역은 역마들이 쉬어가던 번화한 역촌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월명이란 이름을 가진 역녀가 살고 있었는데 역녀는 역에 속해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신분 낮은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역촌에 눈에 띄는 젊은이가 하나 드나들었으니 삼돌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꾼이었는데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심성이 고와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고향인 경주를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싹싹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하지만 타향살이에 외로움이 왜 없었을까요? 정이 고팠던 삼돌이는 만날 때마다 시원한 숭늉을 건네주는 월명의 다정한 손길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월명 역시 믿음직스러운 삼돌에게 깊은 연민과 정을 품게 됐지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듯이 두 사람 마음에 서서히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청춘 남녀의 앞날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미조의 불꽃 준비했고요. 이어서 현철의 안전하 선아 당신 생각, 그리고 김아정의 사랑 세 곡 듣겠습니다.

네, 김하정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정미조의 불꽃 그리고 현철의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에서 전해지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 월명총 전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삼돌이와 월명. 삼돌이는 거친 눈보라가 몰아쳐도 험한 고갯길을 넘어도 월명만 곁에 있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혼인을 권했고 두 사람은 소박하게 물 한 그릇 떠놓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알뜰하게 살아갔습니다. 얼마 후 아이까지 생기면서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기별이 날아왔습니다. 멀리 경주 고향 땅에 홀로 계신 삼돌이의 모친이 몹시 위독하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삼돌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피덩이 같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까지 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결국 삼돌이는 월명과 아이를 남겨둔 채 혼자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떠나는 날 아침 삼돌이는 월명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님 병원을 추스르는 대로 곧장 돌아오겠소. 아기랑 부디 몸조심하고 있으시오. 그렇게 삼돌이는 혼자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두어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월명은 당장이라도 경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갓난아기를 업고 천리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하늘의 달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지요. 과연 삼돌이와 월명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노래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리고 패티김의 초우.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패티김의 초우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의 월명총 이야기입니다. 삼돌이가 고향 경주로 떠난 뒤 아내 월명은 하루하루 눈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잠을 청하려 해도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만 들리면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애타는 그리움은 결국 깊은 병이 돼 월명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고 허공을 바라보며 애타게 남편의 이름만 부를 뿐이었지요. 이웃 사람들이 약을 지어와서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월명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명은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주에 도착한 삼돌이의 사정도 좋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생각보다 깊었던 것이지요. 밤낮없이 어머니 곁에서 극진히 간호를 했지만 야속하게도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몸이 쇠약해진 삼돌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함양에 두고 온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삼돌이는 부랴부랴 길을 나섰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리운 함양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아내의 부고를 전해들은 삼돌이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명이 죽어서라도 삼돌이가 있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주 쪽이 내려다 보이는 수동 삼거리 산 중턱에 묻어줬다고 했습니다. 삼돌이는 월명의 무덤에서 몇 날 며칠 통곡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무덤가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두 사람을 가엾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두 사람이 헤어지지 말라고 삼돌이를 월명의 무덤에 함께 묻어줬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무덤을 월명의 이름을 따서 월명총이라고 불렀고 그 무덤에 있는 마을을 월명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월명총 전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 나의 심의 사랑의 송가, 이상렬의 눈물을 가르쳐준 여인, 그리고 문주란의 이생명 다도록.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1년 7월 4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대학가에 스며든 편의주의 노트 복사 붐. 전자기기 대량 보급이 몰고 온 생활 편의주의가 대학가에도 스며들어 기말 시험 기간엔 대학 주변 복사점 앞에는 노트 등을 복사하려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이 때문에 각 대학가 주변에 등장한 10여 군데의 복사점들은 하루 평균 5천 장에서 1만 5천 장까지의 일거리가 밀려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대학가의 이 같은 복사 열풍은 졸업정원제 시행 후 더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 앞자리에서 강의를 기록한 학생들의 노트를 손쉽게 복사하려는 성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선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대형 강의실에 한꺼번에 밀어넣고 강의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제대로 강의 내용을 필기할 수 없는 현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네, 정말 학생 수 많은 수업 시간에는 칠판을 보고 필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노트 복사를 많이 했더랬지요. 그런데 요즘은 수업 시간에 거의 손필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면 곧바로 글자로 변환해주는 앱을 쓰기도 하고요. 칠판에 적힌 내용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요. 참 편해졌지요?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1981년만 해도 복사 재본집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편의주의라고 꼬집고 있으니 당시 기자들이 요즘 풍경을 본다면 놀라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방주연의 노래 캠퍼스의 추억 준비했고요. 이어서 키보이스의 정든 배.

네, 캠퍼스의 추억, 방주연의 노래, 그리고 이어진 곡은 정든배 키보이스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노래와 함께 추억 여행 잘 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정해진 일정 속에서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쳇바퀴 돌듯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다르죠. 길에 늘어선 차들, 마주치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머리 위 하늘까지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익숙함 속엔 언제나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간도 오늘만의 특별함을 담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봉봉, 그림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바람은 봉봉, 그림의 연주와 노래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오지만 매번 다른 결을 가지고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모습도 그렇겠죠.

새벽에 작은 집에 앉았노라니 느릿한 향 연기 고개 들어 산을 보니 울타리 걷어버리고 싶어라. 매출하기 날개로 붕새와 다투기는 이미 어렵고 무딘 발굽으로 천리마와 달리기 늘 부끄러워라. 하늘의 운행은 오늘이 어제와 같건만 만물의 형태는 지금이 예전과 다르구나. 만곡이나 되는 이 시름 누가 풀어주랴. 한가한 가운데 씻어낼 것은 오직 시에 붙일 뿐. 조선시대 이황의 시, 조송강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하다였습니다. 조송강은 조사수의 다른 이름으로 지금의 장관직에 해당하는 판서를 지낸 벼슬아치입니다. 이황이 가난해서 의복이 없을 때 겉옷 한 벌을 내어준 일화가 전합니다. 이황은 어느 날 새벽에 앉아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조사수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시로 전했던 건데요. 끊임없이 변하는 만물과 달리 자신만 늘 그대로인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곡이나 되는 시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의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풀어낼까 생각하다가 지금처럼 오직 시를 적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제일인 것 같다고 답장한 겁니다. 이상규 작곡, 아침의 서고, 억영준의 대금, 유숙경의 철가야금, 이승욱의 아쟁 연주입니다.

아침의 풍경을 그린 선율이었죠. 아침의 서곡, 억영준의 대금과 유숙경의 철가야금, 이승욱의 아쟁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곡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남창가곡 평주 중거 인심은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평조 중거 인심은 김경배의 목소리로 담백한 가곡 한 자락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선율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산조, 유대복류 가야금 입체산조, 이민영, 김민영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민요 가운데 개성 난봉가가 있습니다. 사설에 나오는 곳의 이름을 따서 박연폭포라고도 불러요. 황해도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 설악산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로도 꼽히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연폭포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범사정은 박연폭포 근처에 있는 정자 이름으로 뜰 범자에 뗏목 사자를 씁니다. 정자가 마치 안개가 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월백, 설백, 천지백 하니 산심, 야심이 객, 수심 이로구나. 조선시대에 김삿가수를 불린 김병현이 금강산에 구경 갔다가 공허 스님을 만나 지은 한시를 인용한 사설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달을 보고 번갈아가면서 시골을 주고받았는데 스님이 달과 눈, 천지가 모두 희다고 했더니 김삿갓은 산과 밤, 나그네의 시름이 깊다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민요 박연폭포엔 반복되는 후렴구로 에헤야 좋고 좋다, 얼얼엄마 디어라 내 사랑아 란 말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박연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 양인의 정만 못하리라.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건곤이 불로 월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백년이로다. 범사정에 앉아서 한 잔을 기울이니 단풍든 수목도 박연의 정취로다. 천지는 늙지 않고 달도 영원하니 정막한 강산에서 백년을 산 사람이 범사정의 멋진 풍경 속에서 박연폭포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럼 민요 박연폭포를 경기 소리그룹 앵비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민요 박연 폭포, 경기 소리 그룹 앵비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니 가나노, 박효진 작사 작곡, 가야금 연주와 노래까지 함께합니다.

나니 가나노, 박효진의 가요금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별다를 게 없는 일상이라 작은 변화에 오히려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뿐 오늘도 수많은 설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곡 Take 5, 김단비 해금과 장유진의 생황, 여러분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무더운 여름 우리의 행동은 느려지지만요, 자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뜨거운 여름에도 자연은 부지런히

이 꽃을 피우죠. 해바라기, 담쟁이 넝쿨, 수국, 연꽃, 맷꽃은 아무리 뜨거운 땡볕 아래서도 제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게을러지고 싶고 그늘에 숨어들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우리는 자연을 찾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의 근무한 성실을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죠. 지치고 힘들 때는 자연과 좀 더 친해져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는 가야 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들으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시작했습니다. 나른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는 자연을 마주하고 큰 숨을 들이마시기를 한번 권해봅니다. 자연 그 특유의 화려한 색과 향기 덕분에 기분 전환도 되고 마음도 후련해지지만요. 자연이 보여주는 그 성실함에서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개미들의 행렬에서도 그렇고요. 여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름날의 자연에서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이어서 김민규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두 노래 모두 OST였죠.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그리고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김정숙님, 제 사연이 언제 채택되나 기다렸다 듣는 기분 정말 좋네요. 행복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정숙님 오늘도 행복하신가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는 도균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낮잠 안 자면 저녁에 육아 못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육아 힘들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걸 육아로 꼽는 분들도 봤습니다. 박진경님 낮잠 달게 주무십시오. 여름휴가 벌써 다녀오신 장학생 최미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개구리가 30일 넘게 살고 있어요. 뜨면 창문틀에서 밖을 쳐다보면서 있고 해가 지면 밑으로 내려와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와, 그 개구리가 최미수님께서 정 많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이 사연 주신 지 좀 지났는데 오늘도 개구리와 함께하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최미수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이어서 남궁옥분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들 그리고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 이어서 소개해드리죠. 먼저 세븐의 2집 앨범 타이틀곡 열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2004년에 발표됐는데요. 원래는 진우션이 부를 뻔한 노래였다죠. 진우션 4집 앨범의 리믹스 버전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니퍼 로페즈의 제니 프롬 더 블락이란 팝을 샘플링했고요. 자넷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안무팀이 안무에 참여해서 아주 큰 관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인지 세븐은 이 노래에 상당한 애정이 있는 듯합니다. 2020년에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 특집에서 이 노래를 선곡해서 강력한 퍼포먼스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결혼식 땐 아내와 함께 이 곡의 안무를 완벽하게 선보였었죠. 특히 세븐 특유의 그 시그니처 포즈였던 프리즈 동작까지 성공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프리즈란 춤을 추다가 한 팔로 마치 물구나무 서게 하듯 순간 멈추는 고난도의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런 세븐의 노래 열정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2003년에 나온 보아의 3집 타이틀곡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아틀란티스라는 전설의 대륙에 비유해 그것들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죠. 시원하고 청량한 모던 팝 스타일의 멜로디와 보아의 맑고 파워풀한 가창력 덕분에 당시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고요. 이후에 꽤 많이 리메이크도 됐었죠. 뭐 볼빨간 사춘기 비롯해서 소양, K, 그리고 하연수, 강하늘 같은 배우들도 불러서 자신이 출연한 작품 OST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븐의 열정, 이어서 보아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이번엔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신곡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지코가 배출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룹 보이 넥스트도어의 바이럴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이들의 정규 1집 홈의 타이틀곡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몇 주 동안 1위를 차지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 바이럴은 보이 넥스트도어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멤버들은 물론 지코도 이 노래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지길 원하는 이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바이럴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리센의 러버택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해서 신인 그룹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4년 3월에 데뷔했습니다.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 러버택도 그해 8월에 발표됐었죠. 그런데 요즘에서야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이들이 주목받게 된 것은요, 쇼폼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된 거죠. 무명 시절을 견디기 위해 밤샘 라이브 방송을 7시간씩 켜고 직접 전단지를 돌려가면서 홍보하는 멤버들의 성실함과 간절함이 서서히 팬들의 마음을 열었고 이들을 응원하게 만든 겁니다. 이들의 솔직한 매력과 포기하지 않는 중소들의 서사가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셈이죠. 요즘 방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리센의 활약, 앞으로 기대해보면서 그럼 두 팀의 노래 듣겠습니다. 보이 넥스트도어의 바이럴, 이어서 리센입니다. 러버택.

0: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세븐의 열정,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보이 넥스트도어의 신곡 바이럴, 이어서 리센네의 러버텍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휘성의 위드미,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1: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0: 유통기한이 전혀 없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 업무 빼고
1: 네.
0: 방송 빼고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뭘까요?
1: 뭘까요? 설거지일까요? 아. 오늘 하지 못하고 나온 설거지도 생각이 나고요.
0: 두고 나오셨군요.
1: 네, 그리고 또 주말 전에 네. 이제 금요일에는 네. 또 주말 전까지 보내야 될 원고 생각도 납니다.
0: 예, 그 원고.
1: 네.
0: 그 마감.
1: 네. 저는 그 마감의 굴레에서 네.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베이비복스의 후속 그룹으로 2007년에 데뷔했던 베이비복스 2기, 또 베이비복스 리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들의 앨범 1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베이비복스가 2006년에 이제 해체하게 되면서 이제 소속사에서는 당시 연습생으로 있던 그 양미라의 친동생인 양은지라는 멤버랑 아는경이라는 멤버의 이제 세 명의 멤버를 급하게 모아서 이제 5인조로 베이비복스 2기를 데뷔시키는데요. 베이비복스 리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죠. 근데 아무래도 급하게 이렇게 데뷔를 한 팀이다 보니까 활동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예. 결성한 지 2년 만에 2009년에 해체를 하게 됐고 음악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1집 앨범의 수록곡 중에 예상치 못한 경로로 좀 사랑을 받게 된 곡이 있어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어떤 노래죠?
1: 네, 제목은 베이비이고요. 이 곡이 2007년에서 2008년쯤까지 방영했던 KBS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라라의 스타일기라는 만화의 오프닝 곡으로 쓰였었어요. 예. 이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그런 한일합작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사실 만화의 오프닝 곡은 이제 다들 어렸을 때 만화 보신 기억을 되살리시면 기억이 날 텐데요. 거의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영상에 이제 가사까지 매회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이 베이비복스 리브의 베이비라는 곡이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으로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곡 자체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으로 왜 이 곡을 골랐을까? 그게 다 납득이 갈 만큼 뭔가 모든 감정이 다 이 곡에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련한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고 모든 감정들이 다 느껴지고요. 그래서 베이비복스 리브의 음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베이비라는 곡은 좀 기억에 선명하게 남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0: 솔직하게 말하면 저만 해도 이 베이비복스 리브는 잘 모르거든요. 네. 예. 그룹 이름은 알아도 노래 몰라요.

이기 베이비복스의 베이비,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박영애님께서, 동네 시장에 가면 고구마 줄기를 아예 삶아서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가게 이름이 김천상회예요. 요즘엔 그분이 잘 안 보여서 고구마 줄기 안 나오냐고 하니까 앞쪽으로 옮겨갔다 하시더라고요. 얼른 가서 사다가 볶았네요. 10,000원어치면 일주일은 먹어요. 먹는 사람이 신랑뿐이라서 귀찮기도 하니 굳이 고구마 줄기 벗기고 삶고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도 좋죠. 예, 박영애님 댁은 고구마 줄기를 볶아 드시나 본데 김치로 담가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다양한 조리법으로 여름 반찬 걱정 한시름 놓게 하는 고구마 줄기. 박영애님 지금쯤은 다 드셨으려나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쉬지 않는 뇌. 그런데 휴식 중에 위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하면 정말 쉬는 게 아니다. 휴식한다고 말하지만 뇌는 쉬지 않고 있다. 단지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뿐 내면의 다른 과제에 푹 빠져있는 셈이다. 그러니 실은 휴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먹고서 어떤 목표지향적 과제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배회하는 마음에 맡긴 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흘러가는 대로 둔다니 마치 편히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외부에 집중할 일이 없을 때 우리 뇌는 자신을 돌아보거나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일로 생각보다 더 바빠서 지치고 있을지 모른다. 타인의 마음을 추론한다? 이는 마음이론이 하는 일 아닌가? 실제로 뇌의 마음이론 회로와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영역이 겹친다. 대표적으로 전두엽의 안쪽 영역이 중복되는데 1장에서 설명했듯 이 영역의 역할 중 하나는 현실과 표상을 분리하는 일이다.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추상적인 뭔가를 더 떠올리는 역할이다. 이 영역이 마음이론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도 포함되어 있다니 그만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실과 분리된 표상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시기를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대상 영속성, 즉 눈앞에 물건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 2세 무렵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후 2주, 1살, 2살이 된 아기들의 뇌를 촬영해 어른의 뇌와 비교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도 생후 2년이 되어야 어른과 비슷해졌다. 피아제 이론과 뇌 연구 결과가 대략 비슷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하면 생후 초기 2년 내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표상 세계가 터를 잡는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일종의 투잡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인생의 절반은 바깥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지만 나머지 절반은 퇴근에 다른 일을 했던 셈이다. 외부 현실 세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을 때면 수시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타고 내면의 공터로 돌아가 거기에 표상의 건물을 지으며 살아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머릿속은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로 넘쳐난다. 그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표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건물이 촘촘히 들어선 장소가 마음이라는 세계다. 그렇다면 그 세계 안을 거닐 때 우리는 흡사 조물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짧게 설명했지만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보인다. 뇌의 네트워크 연결에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짧은 연결은 약해지고 긴 연결은 강해지는 것이다. 마치 시골 마을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는 도로망을 정비하여 큰 도시로 확장 건설하는 일과 비슷하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어중간한 골목길은 줄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시원하게 뚫어 장거리 도로를 확충하듯이 말이다. 이처럼 내면 세상의 정신적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 이 과정을 청소년기라고 한다. 마음을 다루는 뇌과학의 기술 1. 몽상과 명상. 생각 멈추기. 몽상을 줄이고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평온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이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도 방법이 다양하다. 명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활동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생각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집중 또는 관찰 대상은 자신의 호흡을 비롯한 신체 감각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점이나 문양일 수도 있다. 호흡이나 신체 감각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외부 자극에 해당한다.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활동하는 내면이란 표상 세계, 즉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바깥 현실 세계와 별도로 구축한 세계를 가리킨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 몸도 외부 세계다. 따라서 내 몸의 호흡이나 신체 감각 혹은 내 몸 밖에 어떤 점이나 문양 등은 모두 외부 자극이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감소한다. 실제로 진행한 연구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명상이란 우리의 정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 무대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표상 세계 밖에 있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관찰함으로써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연습이다. 그래서 명상하는 동안에는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대하려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지침이다. 즉, 무비판적으로 관찰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괴로운 몽상 대신 명상을 생활화해보는 것은 어떨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이 적은 환경이 좋다. 그렇다고 다른 자극들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명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함으로써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전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설령 주변에 다른 자극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자극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는 온갖 소리를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자리 잡고 하는 명상보다는 딴 생각이 더 들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다스리는 연습이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이처럼 최소한의 자원을 통해 의도적으로 몽상을 멈추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의 장점이다. 외부 환경에 어떤 번거로운 준비를 하지 않고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몇몇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과 다른 점이다. 가령 운동하기, 대화하기, 놀기, 음악 듣기, 걷거나 산책하기 등의 경우에는 나름의 크고 작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명상은 외부 환경에 어떤 조건을 마련해서 거기로 우리의 주의가 끌려가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호흡이나 신체 감각 등 이미 항상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활용해 거기로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명상에서 요구하는 집중은 직접적으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의 집중이다. 이를 운동과 비교해보자. 가벼운 달리기를 하면서 발목의 움직임이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방식에 집중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의 원리와 유사해진다. 따라서 이런 순간들을 일종의 생활 명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활동들은 반드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몽상 속을 배회할 수 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운동을 안 한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은 딴 생각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활동이다. 딴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했으면 그것은 딴 생각을 한 것이지 명상을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명상을 하면서도 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는가. 즉, 딴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만큼 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토록 다스리기 힘든 딴 생각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다만 명상도 명상 나름이다. 통용되는 명상 방법이 다양하니 그리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 집중해서 몽상을 덜 떠올리도록 하는 명상도 있지만 떠오르는 몽상을 가만히 관찰하라고 하는 명상도 있다.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에 비해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는 명상의 경우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더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뇌과학자의 명상법.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보겠다. 아무래도 나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글을 쓰는 작업도 그렇고,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 상담이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리길 권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 이해하려는 대상이 자신의 마음이든 타인의 마음이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떠올릴 줄 알아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상담할 때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려서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연상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유롭게 떠올리면서 다양한 내용을 펼쳐놓은 다음 그 중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선택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두 작업이 모두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떠올리는 성향은 어릴 적부터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되거나 출판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어쩌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한 아이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앞에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하면 우울해지기가 쉽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었다. 그 시절 기억 중 명상과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을 잘 관찰해보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평소에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살아서 뭐하나 같은 생각들이 자주 떠올랐는데 이 생각들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궁금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착해보기로 했다. 바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다. 설령 자신의 마음이라 해도 그렇다. 생각이나 감정은 조금만 지나도 희미해져 버린다. 제대로 포착하려면 떠오르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로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는 포착에 성공한 듯 했다. 그 순간을 가만히 관찰해보니 일종의 신체 감각처럼 느껴졌다. 마음이라기보다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같았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느끼는 연우 신체 감각과는 다른 생소한 느낌이었다.

뭔가 피부에 닿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멀미가 나거나 졸린 느낌 등은 익숙한 신체 감각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피부에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혹은 속에서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느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몰랐다. 굳이 그것과 가까운 경험을 고르자면 일종의 수치심 같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신체 반응이 아니라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느낌은 신체 감각 같은데 그것을 일종의 감정처럼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할까? 이토록 애매하면 사람이 헷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 느낌이 들고 나면 이것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피부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들면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생각하고 속이 불편하면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고 떠올리듯이 이 생소하고 모호한 느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면 죽는 게 낫겠구나 하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것을 포착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작 이런 감각 때문에 그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가?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감각이기 때문이었다. 죽어야 할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고 말이다. 죽고 싶다는 마음의 출발점을 마침내 발견했는데 그저 애매모호한 신체 감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실은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총 3번의 비슷한 실험으로 이루어진 연구라서 단계적으로 소개해보겠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중학생이 되던 날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려왔다. 그날은 교회에서 마니또 발표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청년부 언니들을 따라 새벽송을 돈다. 약속된 집의 대문에서 캐럴을 부르면 문을 열고 쿠키나 과자를 내어준다. 그 쿠키와 과자를 투명 셀로판지로 포장해 양로원이나 보육원으로 보낸다. 1986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모든 시간이 꿈 같다. 꿈처럼 지나갔다.

0: 얘들아, 일어나. 크리스마스 아침이야.
1: 엄마도
0: 다들 한 방에서 잤네.
1: 우리 방 냉골이야. 내가 시간을 놓쳐서 연탄 못 갈았어.
0: 은수야, 동생들한테는 시키지 말라니까.
2: 네.
0: 어제 몇 시에 잔 거야, 니들? 응?
3: 새벽송 돌고 오니까 새벽 2시.
1: 나도 갔어. 큰 언니 보호자로.
0: 혜수가 언니 보호자로 갔다고?
3: 눈 다 녹아서 걸어 다닐만 했어요.
1: 에? 미끄러질 뻔한 거 내가 잡아줬잖아.
3: 오, 그랬지.
0: 은수는 크리스마스 연극은 잘했고?
2: 아, 묻지 마세요. 난 정말 진지한데 사람들이 왜 웃었는지 모르겠고.
3: 재밌어서 웃은 거야. 너 놀린 게 아니라.
1: 그래, 언닌 비극보다는 희극 쪽이야.
2: 난 비극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일어나봐. 응?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
1: 아빠 왔구나.
0: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3: 뭔데요?
0: 은민의 가족 알지? 오늘 새벽에 은미 동생이 태어났단다.
1: 멋지다. 크리스마스가 생일인 거잖아.
3: 아니, 은미는 이미 형제가 다섯이잖아요.
1: 그럼 여섯째가 태어난 거야?
2: 비닐하우스에 산다고 안 했나?
0: 그래서 은미 엄마랑 아기는 병원으로 갔고 아이들끼리만 있거든. 너희들이 가서 아이들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1: 당연히 당연히 가야죠.
0: 음식도 만들어 가서 같이 먹고.
1: 제가 떡볶이 만들게요.
3: 전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주먹밥 만들게요.
1: 그럼 난 뭐하지?
3: 혜수 너는 3분 수프 따뜻하게 데워가.
2: 어제 교회에서 받은 초코파이도 가져가야겠다.
0: 그리고 너희들이 작아서 못 입는 옷들도 챙겨놨으니까 가지고 가고.
4: 네.

0: 화이트 크리스마스일 줄 알았는데.
1: 기다려봐. 어제 뉴스에서 김동완 통보관 아저씨가 돈 올 거라고 그랬거든.
2: 그 아저씨 말이라면 믿어도 되지.
3: 어? 회장님 내 차네?
1: 안녕하세요.
4: 그래. 어디 다녀오는 길이고?
2: 네, 비닐하우스 촌에 가는 길이에요.
5: 오늘 새벽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이에요.
1: 산모와 아기는 병원에 있고 그 집 아이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사가지고 아이들 돌봐주러 가요.
3: 아, 별걸 다 말해.
4: 아이고, 그래. 좋은 일들 하는구나. 성탄절 잘 지내거라.
1: 네.
0: 난 부자가 좋아. 어디 가시는 길일까? 근사한 양복 입고.
5: 무릎 위에 성경책 못 봤어? 성탄절 예배 가나 보지.
1: 회장님 옆에 그 오빠 봤어? 우리랑 눈도 안 마주치던데? 아는 사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5: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1: 진짜 그렇게 안 받는.
0: 먼저 인사 안 하길 잘했어. 잘했네.
2: 가자.
6: 그런데 어제 회장님 내서 새벽송 돌 때 뭐 줬는지 알아?
3: 뭐?
6: 막걸리 두 병. 그 집 기사님이 내다 줬다?
5: 그거 지금 어딨어?
2: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지.
5: 고급 막걸리일 텐데
6: 누가 먹을까?
2: 캐롤 부르는 아이들한테 술이라니.
0: 그 과자를 미처 준비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
1: 네? 설마 회장님 네 집에 과자가 없겠어? 아까 여쭤봤어야 했나. 괜히 이

0: 이게 어떻게 비닐의 호스에서 지내지?
1: 지난 가을에 화재로 집이 없어졌다잖아. 그 후로 여기서 지낸대.
0: 그럼 여기선 처음 겨울을 나는 거네. 아빠는 안 계신데?
1: 아저씨는 트럭 운전하느라 집에 못 들어올 때도 많고.
0: 이렇게 추울 줄 알았으면 우리 방 난로라도 가져올 걸 그랬어.
1: 올 겨울이 덜 춥길 바래야지.
0: 아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바랬던 거 취소야.
2: 달라고.
3: 덜렁이, 음식만 싸고 젓가락을 안 가져왔다니.
4: 젓가락은 있을 줄 알았지. 얘들아, 이 언니는 호떡도 만들 줄 안다?
3: 야, 호떡 재료는 오늘 안 가져왔다고.
4: 그거는 다음에 해준대.
3: 아, 해봐.
5: 아, 매워요? 동생들은 매운 거 못 먹는데.
3: 오, 정말 안 매운 떡볶이야.
4: 고추장이 꽝꽝 굳어서 넣을 수가 없었거든.
6: 그래서 대신 간장을 넣었지.
1: 바닥 난방도 없는데 우풍도 너무 세다.
3: 최대한 많이 껴입혔어.
0: 밤에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 애들만 두고 갈 순 없잖아.
1: 봉사자들이 올 거래. 우리도 너무 늦지 않게 가자.
3: 헤어질 때 지수 울까 걱정이다.
0: 절대 안 울어. 내일 또 올 건데 뭐...

0: 아빠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읽는 중.
1: 벌써 몇 번째니? 다 외웠겠다.
0: 다 외우려고. 근데 안 외워지네. 우리 혜수는 꿈이 뭐니? 그 다음부터 외워지질 않네. 생각이 많아져서.
2: 어? 어? 나도 그거 물어봤는데?
3: 어? 어? 어 어디 봐봐. 어. 언니 카드. 아 그럴 리 없어. 아빠가 언니랑 같은 말을 썼을 리가 없어. 얼른 아 빨리 줘봐.
2: 아, 더 이상은 비밀이야.
3: 에이?
4: 그래서 혜수 꿈은 뭔데?
3: 비밀이야.
4: 꿈이 없는 거 아니야?
3: 있어. 있거든.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어.
4: 화가?
3: 둘째 언니는 왜 그렇게 얄밉게 말해? 내가 못할 것 같아?
1: 너무 힘들까 봐 그러지. 너 방구 후 알아? 그 사람도 죽은 후에 유명해졌어. 살아있을 땐 그림체를 못 구해서 항상 동생한테 돈 보내달라고 편지 쓰고 그랬어.
3: 언니 있잖아 나한테.
4: 누구? 어떤 언니?
3: 셋이나 있는데 뭐.
5: 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혜수의 패트런이 돼야 하는 거구나.
3: 이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한 거야. 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싹을 죽여.
1: 너를 단련시키는 거야. 강해지라고.
3: 됐다!
4: 지수는 꿈이 뭐야?
2: 어? 어? 나는 내 꿈은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1: 그러니까 그 소원이 뭐냐고.
2: 어 지금은 은민의 가족한테 집이 생기는 거.
3: 아니 그러니까 언니의 꿈.
2: 난 그냥 그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꿈도 있잖아.
3: 어 답답해.
1: 왜? 지수는 봉사자가 꿈일 수도 있지.
2: 어, 어, 그래. 나 봉사자. 엄마처럼 봉사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럼 연수 언니 꿈은 뭐야?
5: 난 뭐... 글쎄...
2: 회사원?
5: 야, 세상에 회사원이 꿈인 사람이 어딨냐?
1: 왜? 누군가는 직장을 갖는 게 간절할 수 있지.
2: 맞아.
1: 아, 근데 꿈은 직업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어.
2: 어, 그래. 연수 언니 뭐 하고 싶은데?
5: 몰라. 난 별로 그런 거 없어.
6: 얘들아, 어? 나와봐. 이게 뭔지 봐봐.
7: 뭔데요?
8: 앞집 회장님이 보내셨다? 니들이 크리스마스에 은민의 집에 봉사 갔던 걸 아셨나 봐.
2: 아, 가는 길에 만났었어요.
3: 이게 다 우리 거야?
2: 와, 과일 상자랑 엄마 좋아하는 한과일, 소갈비에 통조림 세트까지 있어요.
1: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8: 그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으면 은민에도 갖다 주자.
9: 아, 은민에 가져갈 거 미리 덜어둘게요.
8: 그럼 더 좋고.
2: 이렇게 큰 과일 바구니 처음 봐.
8: 어, 회장님 뵈면 너희도 다 인사드리고.
2: 네.
8: 아, 그리고 은수는 큰 거 못되게 인사 갔다 오고.
1: 아,
9: 언제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전축을 딱 사왔잖아요.
1: 그리고 우린 두 분 결혼기념일마다 LP판 사드렸고
9: 뭐 결정적으로 엄마가 방문 판매원한테 LP 전집을 샀지.
1: 언니가 옆에서 목록 적은 책 자보고 눈을 못 대니까 그랬댔잖아.
9: 아, 그랬지.
2: 엄마 우리 꿈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연수 언니 차례.
5: 아 근데 모르겠어 난. 뭐가 먼저인지.
2: 뭐 음악가가 되는 거?
3: 아니지.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지.
5: 그 중간 어디쯤?
1: 중간이 어딨어? 언니 중간은 너무 애매해. 둘 다 아닌 게 돼버리거든.
5: 동생들아 너희들은 열심히 꿈을 키워라. 나는
1: 왜? 왜 내 꿈은 안 물어봐?
10: 다 알지. 작가 되는 거잖아.
4: 어떻게 알았어?
2: 어떻게 몰라?
3: 어떻게 몰라?
5: 아무튼 우리가 응원한다. 알지, 정은수?

0: 왜 문을 안 열어주지? 안 계시나? 고장났나? 잘 됐다. 그냥 가자. 뭐야? 누군지도 안 물어보고 열어주네? 이 집은 동물농장이야. 호랑이, 여우, 공작새, 코끼리만 없을 뿐이지. 집사가 세 명이라는데 이 집 집사들은 극한 직업이겠어.
1: 무엇이? 그게 뭐냐?
0: 네?
1: 추운 겨울에 옷이 그게 뭐냐고.
0: 아, 네.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라고 해서.
1: 애비 없는 집에 누가 선물이라도 보냈나 보구나.
0: 애비 없는 집이라뇨. 아빠 바빠서 못 오신다고 연락 왔어요. 누가 들으면.
1: 아무도 듣는 사람 없다. 오늘은 집사들도 다 집에 보내서 연말에는 쉬게 해줘야지. 무슨 일을 한다고 사람을 집에도 못 가게 해.
0: 아빠요? 도로공사 하시잖아요. 거기 현장 책임자라고 고모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고모님, 제가 온 줄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지 안 물어보고 막 문 열어줘도 돼요?
1: 인터폰 돌면 카메라 켜진다. 스피커도 되고. 열어주려고 했더니 그냥 가려던 모양이었지.
0: 하하하하. 다 보이는구나.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1: 가서 찬물 좀 끓여와라. 밥은 먹었냐?
0: 그럼요. 저희도 밥은 먹고 살아요.
1: 무슨 반찬?
0: 개구리 반찬이요.
1: 장난치지 말고.
0: 고모님은 뭐 드시고 사세요? 하긴 집사 중에 요리사도 있다고 했죠?
1: 저녁 먹고 가라.
0: 네, 그러려고요.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저 정말 고모님네 집에서 일해요?
1: 그걸 일이라고 할 수 있니? 책 좀 읽어달라는 거지.
0: 정말 책만 읽어도 돼요?
1: 가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다 주고 서점 가서 책도 사오고.
0: 그런 거라면! 아, 근데

0: 그런 거 하면 정말 용돈 주시는 거예요?
1: 수고비는 줘야지.
0: 감사합니다. 전요, 항상 서재가 있는 집이 부러웠거든요. 비록 고모부님의 서재지만.
2: 죽은 양반 책을 못 버리고 끌어안고 있느니 읽기라도 해야겠는데 눈이 침침해서. 단, 이 집에 있는 책은 밖으로 못 나간다.
0: 네.
2: 아, 그 테이블 위에 종이 있지? 아. 적어놓은 책 목록이다. 서점 가서 그것 좀 사다 주렴.
0: 네, 지금 당장.
2: 내일 아침에.
0: 아, 네.
2: 왜 웃어?
0: 저한테 책 좋아하는 부자 고모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요.
2: 참.
0: 이 집엔 없는 게 없잖아요. 물론 코끼리, 원숭이, 사자는 없지만 LP도 대따 많고 그림도 많고. 이건 조선백자예요?
2: 아유, 그 아무거나 손대지 마라.
0: 고려백자인가?

0: 그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1: 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같이 살 거야.
0: 왜? 정말 입주하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장난 아니에요.
1: 넌 이게 장난처럼 보이냐? 따라와.
0: 어딜요?
1: 문제집 사러 가야지.
0: 아니 무슨 문제집을 사요.
2: 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내일 아침에 책을 갖고 가려면 오늘 사놨어야지. 저녁 먹고 가라는 거야. 홀딱 넘어가서는
3: 입 다물고 빨리 앞장서. 서점 문 닫겠다.
2: 역시 언니밖에 없다.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
3: 방향이 같은가 보지.
1: 우리는 서점 갑니다. 이 학생 문제집 사러.
0: 왜 웃냐?
1: 안녕하세요. 전 이 학생 과외 선생.
2: 와.
0: 아니 그냥 사촌형이라고 해요.
1: 아, 그 피는 전혀 안 섞였고요. 입주 과외 선생 박인성입니다.
2: 저희는 이 학생 앞집 사는 근데 그 옥상에서 보면 옆집이기도 해요. 그 정면에서 뒷집인가? 아, 워낙 회장님 댁이 커서요. 저는 정은수고요.
3: 아, 저는 정연수예요.

0: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황을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 난 단 하루도.
1: 아, 그 이왕 묻는 거 관청 계단 밑에 묻는 건 어때?
2: 수성만 해도 한동안은 버틸 겁니다.
3: 아빠가 갈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아빠가 도착해서 아빠 손으로 직접.
4: 나와 성한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이대로 백제의 대야성을.
5: 상관이면 상관답게 행동하세요.

0: 12시에 성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야. 어, 알았지?
1: 아, 아빠가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비상시에 방에서 기다리라고.
0: 당신 내 아내야. 아빠가 아니라 남편 말을 들어야지.
2: 장군!
0: 아, 나 저놈 진짜.
2: 종죽입니다, 장군!
0: 야, 너 저 살고 싶으면 가서 짐이나 싸.
2: 이대로 투항할 순 없습니다.
0: 아, 뭐 투항하지 않으면 뭐 다 죽자 말이야? 이제 창고도 다 비었어. 우리 안에 적들과 내통하는 무리가 있단 소리야. 어? 그놈들이 창고에 물 넣고 있는 거라고.
3: 변절자를 찾아내서 그 죄를 물은 다음.
0: 어느새 그래. 경주에서 지원병은 보내줄 것 같아?
3: 살려주겠다는 건 말뿐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성 밖을 나가는 순간 백성들까지 모조리 죽일 거예요.
0: 그저 어렵게 그것들을 의심 말아가지고.
3: 예, 장군! 내 이름이 왜 죽죽인지 아십니까?
0: 그래 어떻게 알아?
3: 꺾일 지언정 부러지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0: 아, 그러면 너 혼자 남아가지고 이름값 받은지.
3: 장군!
4: 바로 그때

0: 대야성을 빠져나가기 위해 제일 먼저 성문에 도착하는 대야성 총지휘관 김품석. 그러나
1: 살려주겠다는 건 말뿐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성 밖을 나가는 순간
0: 부하장수 축축의 말에 발걸음이 주춤하는 동안
2: 아이고 그리 성문을 닫아라 아니다 열어라.
0: 대야성의 성문이 활짝 열려버린다.
3: 저 나는 천천히 나가겠다. 응. 백성들 먼저 내보내.
4: 살겠다고 그렇게 죽자 사자 뛸 땐 언제고.
2: 아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양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아닌가 뭐 말인가.
3: 어찌 장군이 제 목숨을 앞장서서 구하겠느냐? 응? 어서 내보내. 응?
2: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저 야 들리냐? 아이고 그리 그 우리에게 그 하루 아니다 그 반나절이란 그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뭐 서두르듯이 아니 서두르지 말고 그 뭐냐 나의 지시에 따라주길 뭐 바란다. 우측부터 아니다 우측 아니 그냥 둘 다 그 빠르지만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출발.
0: 자,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살피는 김품석. 헐, 성문이 열리자 기다린 듯 백종원의 총 공격이 시작되고 이미 무장을 해제한 신라의 군사들은

0: 숨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상황을 헤집고 다니는 김품석과 고타석.
1: 여보, 같이 가요, 여보. 빨리 와.

0: 대야성이?
1: 대야성이 백제군에 함락되었습니다.
2: 대야성 소식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김춘추.
1: 투항을 받아주기로 했던 백제군이 성문을 열자 총공격을 시도하는 바람에

0: 미안하다.
1: 사랑하는 딸 고타소가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지는 김춘추.

0: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하고 그 딸 고타소의 머리를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 바닥에 묻어.
1: 신라 관청 계단 밑에 묻힌 고조할아버지 성왕의 안가품을 한 뒤에 대한성 함락에 큰 공을 세운 윤충에게.
0: 어떻게 저 장군 윤충한테 말 스무 피라고 곡물 1,000석을 하사할까 하는데 어떻게?
2: 겁나게 감사하지라.
1: 윤충에게 표창장과 하사품을 수여하는 의정아.

0: 한편 대야성 전투의 패배로 서부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자 신라는
1: 이거는 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왕 마마의 무능함으로 인한 결과예요.
2: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여왕 마마를 우습게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진흥왕 시절 얻은 땅을 야금야금 적군이 갉아먹고 있는데 도대체 여왕 마마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2: 맞습니다. 이 절 짓고 타버리고 기도하고 이 절 짓고 타버리고 기도하고 이런다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0: 집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여왕의 능력과 자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2: 이 절 짓고 타버리고 기도하고 이 절 짓고 타버리고 기도하고
0: 여왕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1: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대야성의 총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2: 김품석. 이 여왕께서 끔찍이도 아끼시는 김춘추공의 사위다 이 말입니다.
1: 아 그런데도 여왕께서는 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십니다.
2: 맞습니다. 이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1: 입장 발표를 하셔야죠?
2: 그래요.
1: 임금으로서 입장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 아니요.
1: 아니에요? 있을 텐데.
2: 있겠죠,
1: 이상하다.
0: 집중 공격을 받는 선덕여왕.

0: 줄추상을 치르는 줄 알았어요.
1: 내가 고타수한테 구하러 간다고 했는데.
0: 여보.
1: 아빠가 구원군을 이끌고 태야성으로 갈게. 고타수가 괜찮다고 했어.
2: 걱정 마, 아빠. 여기 평화로워.
1: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날 기다렸겠지. 이 아빠를 얼마나 무서웠을까.
0: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백제놈들이 우리 고타수의 머리를 베어 감옥 바닥에 묻었다는데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실 거냐고요.